믿음이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빈정거리고는 합니다. 성도가 뭘 할 수 있겠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요. 하지만 여러분 개의치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겁니다. 세상은 불가능을 말하며 우리의 한계를 규정지으려고 하지만 신앙인은 그 한계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평가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자고요. 믿는 자에게 현실의 장벽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일 뿐이니까요. 자, 사랑의 뜰 안에서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두 가지의 특별한 선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차게 믿음으로 여러분께서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뒷받침돼야겠죠? 말씀과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 주장에 물들어갑니다. 세상으로 계속해서 기울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더욱더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견고하게 하루를 세워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께서 힘차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말씀 씨앗 이미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샵 9330번이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샵 9330번으로 자, 말씀 씨앗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씨앗, 네, 샵 9330번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어떤 말씀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 구절씩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자, 먼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아멘. 아, 특별히 오늘 그 말씀 구절들이 굉장히 좀 힘있고 야심차고 자신만만한 그런 말씀 씨앗, 말씀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영적인 자존감과 어떤 신앙의 확신을 더해줄 수 있는 그런 말씀 구절들. 그러니까 어떤 악한 세력의 어떤 주장들, 그리고 뭐 세상의 목소리에 우리가 계속해서 좀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게끔 우리의 정말 영혼의 면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면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면역력 강화에 아주 탁월한 말씀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많이 받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한에서 5장 4절에 이어서 로마서 8장 31절 말씀도 전해드립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로마서 8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뭐 로마서 8장의 후반부만 읽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리고 뭐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그런 구절인데 이제 여러분께서 후반부까지 이제 8장에 정말 말미까지 꼭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이제 길이상 8장 31절 말씀만 씨앗 이미지에 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많이 받아가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아, 멋진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것도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 후반부를 읽어보시면 한 구절만 읽어도 괜찮습니다만 후반부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 이후에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인가요? 아무튼 뭐 그런 내용이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정말 딸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대목까지도 꼭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읽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가물가물 해가지고 제가 자신 없이 좀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마가복음 9장 23절 이후의 내용들도 여러분께서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편 18편 29절. 아, 이 말씀 보고 제가 감탄에 감탄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아멘. 와,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담대하게 나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우리 성도의 배짱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하나의 주제와 메시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묵상할 수 있도록 성경 네 가지 구절을 선정했습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으로 씨앗, 네, 씨앗이라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샵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네, 샵 9330번 씨앗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방송이 마치기 전까지 자유롭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의 선물도 받아가셔야겠죠? 자, 매일의 기도로 일상을 바로 세우고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물꼬가 트이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드란 오늘의 기도문. 자, 오늘 기도문 또 전해드립니다. 키워드 잘 들으시고요. 잘 확인하시고 오타 없이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 기도문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어만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좀 넉넉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께서 보낸 문자를 우리 방송을 통해서 풍성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고로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고요. 우리가 뭔가 현실에 갇혀서 좀 머물러 있고 주저앉아 있지 말자라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오늘 키워드를 좀 정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감하게 이 현실을 좀 뚫고 나가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자, 보이는 라디오가 복구가 됐죠. 그래서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는 지금 현재 이제 키워드가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참고로 키워드가 디귿피읍입니다. 디귿피읍. 디귿피읍의 초성을 지니고 있는 두 글자의 단어입니다. 뭘까요? 네, 확인하신 분들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걸 뭔가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제 국어사전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검색 찬스를 좀 써볼게요 오늘은. 자, 국어사전에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이 단어를, 두 글자의 단어인데요. 자, 국어사전 봅니다.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명사고요, 명사. 쳐서 깨트려 뚫고 나아감 이라고 기록하고 있네요. 쳐서 깨트려 뚫고 나아간다. 디귿 피읍의 초성이고요. 그리고 일정한 기준이나 기록을 지나서 넘어서는 것을, 네, 이것이라고 합니다. 띵동. 그리고 장애나 어려움, 역경 따위를 이겨내는 것을 또 띵동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표현으로는 극복이 있다고 하네요. 극복. 근데 극복보다는 조금 더 능동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능동적으로 뭔가 뚫고 나아가는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일정 기준이나 기록 뭐 이런 것들을 지나서 넘어서는 것. 네, 그것을 띵동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자, 이제 오늘의 키워드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요, 바로 돌파입니다. 돌파. 자, 샵 9330번 돌파라고 오늘 두 글자 남겨주시면 오늘 준비된 기도문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기도문도 굉장히 좀 그 자신만만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현실의 장벽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기도문의 내용으로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받아가시고 힘차게 고백하면서 하루를 뭔가 수동적으로 좀 약간 무기력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좀 담대하게, 좀 에너지 가득하게 좀 은혜 안에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샵 9330 돌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 씨앗 이미지도 함께 받아가시면 더 큰 은혜와 용기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샵 9330번 씨앗 그리고 돌파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윤원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이 찬양인데요, 이 후렴 가사 잘 아시죠 여러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신윤원의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입니다. 아멘.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아멘. 힘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아, 정말 주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능력을 붙잡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겠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능력이 됨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의 대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장찬희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의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말씀 씨앗 이미지 그리고 기도문 각각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 문자에 두 가지 키워드가 다 담겨 있으면 하나밖에 안 가니까 각각 문자를 남겨주셔야지 둘 다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샵 9330번 씨앗, 네, 그리고 돌파입니다. 오늘의 키워드 돌파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우리 방송가족분들 문자 또 소개해 볼까요? 자, 고난은 현재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다 라는 그 이야기 마음속에 담아두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잠시의 고난이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길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또 우리를 사망의 길로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이자 부르짖음이고 또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 당장은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막연하게라도 인식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잘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과정이 분명 쉽지만은 않겠죠. 하지만 그 기간이 분명히 지나갈 거고 지난 후에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겁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구나 라고 말이죠.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믿고 나아가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말씀 씨앗으로 멋진 하루를 활짝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0712번님 문자 주셨고요. 자, 이제 홈커밍 신청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신데, 자, 2026-07번님 저는 청주 사는데 청주에 홈커밍 신청자가 많으면 청주에서 출발하는 차량도 있을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아, 그거는 제가 이제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이제 정보가 조금 없는 상황이어서. 근데 청주 본부도 있고 한번 저희가 잘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확답은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저희 한양대학교잖아요. 10월 17일 토요일에 이제 하루 종일 이제 한양대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극동방송 70주년 기념 홈커밍 역대급 축제 잔치가 열리는데 그때 이제 뭐 대전과 충청도 지역에서도 이제 귀한 분들을 좀 모실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를 저희가 준비할 예정인데 이제 버스 출발 지점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고 아마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버스 이용하실 분들께서는. 그래서 홈커밍이라고 좀 일찌감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234번님께서도 믿는 자에게 장벽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다 라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힘이 됩니다 라고 고백해 주셨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좀 유명하신 목사님들께서 뭐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이어가지고 저도 약간 좀 인용을 해봤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됐다니 참 감사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실의 장벽은 결코 우리에게 걸림돌이자 영원한 장벽이 되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결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시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라고 1898번님 고백해 주셨고요. 자, 4489번님께서 사랑의 대란 오프닝 음악 들을 때마다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아이들 보내고 집안일이 한가득 쌓여있지만 말씀 씨앗으로 힘을 얻고 오늘 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열어나갑니다. 이 시간 참 좋습니다 라고 고백해 주셨어요.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음이 저에게도 너무 큰 기쁨이고요. 너무 감사이자 감동입니다. 힘이 나요.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2096번님께서 모든 환경을 믿음으로 돌파하고 힘차게 달려갑니다. 아멘! 고백해 주셨어요. 아, 이 엄청난 믿음의 선포잖아요. 그 선포가 반드시 우리 일상 가운데 정말 현실이 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붙잡고 나가자고요. 자, 어제 찬양 집회 은혜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오늘도 은혜 충만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시면서 돌파 0691번님도 문자 주셨고요. 자, 그리고 기도문 부탁합니다 하시면서 또 1234번님 문자 주셨는데 돌파, 오늘 키워드 돌파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이제 찬양 발굴단이 오늘 좀 특별히 또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머 스페셜이 끝났지만 찬양 발굴단은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과 좀 계속 좀 고정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자주 좀 선보이기 위해서 많은 지금 가능성을 엿보고 있긴 한데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굴단 진행됩니다. 참고해주시고. 자, 6045번님 가족 구원을 영적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어요.

렐루야. 자, 오늘 오프닝이 참 힘이 됐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 아유, 자, 좋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정말 막 넌 할 수 없어라는 세상의 예상들, 그 확률과 가능성, 그리고 사람들의 예상을 뒤집는 거 참 통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믿음을 가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런 일이 굉장히 흔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자, 다윗과 골리앗, 네, 그리고 여리고성, 기도원의 300용사, 그리고 모세의 홍해 사건, 그런 것이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8457번님, 믿음이 기적을 이루는 것을 믿고 또 방해하는 모든 것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돌파하며 나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3744번님, 돌파하시면서 날마다 나의 죄된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돌파하여 경건하게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문자 남겨주셨는데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때로는 좀 넉살이 좋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철판을, 그러니까 철판이라는 표현이 조금은 이제 뭔가 방송에 적합하진 않은 것 같긴 합니다만,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좀 염치 없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무한한 자비를 우리가 신뢰하면서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그냥 포기하거나 방치하지 않고 주님께 다소 염치 없지만, 다소 민망하지만 좀 넉살 좋게 나아가서,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겠죠. 넉살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에게 있어서 좀 죄를 대하는 태도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께서 의미를 잘 헤아려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염치 없지만 나아가서 오늘도 실패했지만 다시금 무릎 꿇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깨끗함을 얻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자, 아무튼 오늘 키워드 돌파죠. 돌파. 그리고 오늘 말씀 씨앗 이미지도 함께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씨앗, 그리고 돌파입니다. 돌파. 이 찬양 안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사랑나무의 찬양 듣고 돌아옵니다.

교계에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찬양들을 찾아서 신선한 감동을 여러분께 선사합니다. 따끈따끈한 찬양들을 가장 앞서 만나고 또 그 감동을 풍성히 누리는 시간, 사랑했더란 찬양 발굴단. 자, 오늘도 많은 찬양들이 세상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귀에 채 닿지 못하고 잊히고 있습니다. 아,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오늘 사랑했더란에서는 그 찬양들을 한 곡이라도 더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시간이 아니고요. 정규 코너로 비집고 들어갈 틈을 찾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시간 교계에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깊은 감동과 메시지를 담고 있는 찬양 엄선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찬양들 영상 링크로 정리해서 보내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발굴, 네, 발굴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찬양 영상 링크 주소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 어떤 찬양들을 준비했는지 여러분께 한 곡씩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고로 오늘은 다 좀 빠른 곡입니다. 자, 오늘 빠른 곡인데 빠른 곡의 어떤 느낌이 저는 처음에 생각했을 때 도레미파솔 이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강도로 봤을 때 좀 처음에는 좀 적당히 빠르고 그 다음 조금 더 빨라지고 그 다음 좀 더 빨라지고 그 다음 좀 더 빨라지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선정하고 보니까 약간 도레 쏠쏠쏠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네, 도레 쏠쏠쏠 그런 느낌이다 라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약간 이제 믿음, 우리가 이 현실에 매여있지 말고 좀 믿음으로 돌파하며 나가자, 그런 방송의 전체적 주제를 좀 갖고 있는 만큼 네, 좀 경쾌하고 힘찬 곡들로 좀 준비를 해봤으니까, 네, 여러분께서 잘 감안해 주시고 좀 즐겁고 힘찬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찬양은 이제 2026년 8월 21일에 발매된, 그러니까 5일 전에 발매된 찬양입니다. 정갈렙,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정갈렙님의 찬양 다른 곡을 좀 소개해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정갈렙 씨의 찬양을 제가 이만큼 감동적으로 듣진 않았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근데 요즘에 참 곡을 잘 만들어 내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시간 정갈렙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곡을 여러분께 좀 소개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곡은 에베소서 1장과 2장에 나타난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바탕으로 작사, 작곡된 그런 찬양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또 자존감을 굉장히 높이 세울 수 있는 그런 찬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오늘 찬양 발굴단의 첫 번째 찬양,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찬양이고요. 굉장히

오늘 전체적으로 곡이 밝고 힘찬 곡들이다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찬양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실까요? 정갈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상품이 아니죠. 네, 상품이 아니라 작품,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냥 아무한테나 맡길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이유,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다 라고 이 찬양에서 노래하고 있는데, 자, 아무튼 오늘 찬양 발굴단의 첫 번째 찬양이었습니다. 자, 막 자존감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 그 사실을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찬양 발굴단, 이것이 가장 오늘 느린 곡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자, 두 번째 곡 이제 또 계속 소개해 드릴게요. 두 번째 곡은, 자, 같은 날 발매된 찬양이에요. 8월 21일 날, 5일 전에 발매된 찬양인데, 레위 프로젝트입니다. 팀 이름이 레위 프로젝트예요. 레위 프로젝트의 주의 섭리 안에서 라는 찬양입니다. 서울 양천구의 등촌교회라고 있는데, 그 등촌교회 청년들이 모여서 결성한 프로젝트 팀입니다. 임시로 결성된 팀인데, 프로젝트 팀으로 레위 프로젝트 첫 번째 싱글 앨범을 발매했어요. 근데 이거는 오늘 이 방송 시간에 끝까지 다 들려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끝에 보시면 청년부의 94명의 청년부 지체들이 다 함께 부르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게 참 감동적이고 뭔가 공동체의 연합? 그것을 좀 느낄 수 있달까요? 그리고 이제 영상 링크로 좀 전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영상 링크에 보면 다 같이 이제 부르는 그 장면이 참 너무 흐뭇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그 영상을 보면. 그래서 약간 이제 청년들이 모여서 결성한 팀이기 때문에 뭔가 전문 사역자 같은 느낌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세션이 굉장히 뭐 세련되거나 풍성하거나 막 그렇진 않는데, 참 그 뭔가 좀 상쾌하고 기분 좋은 그런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그 긍정적 에너지 그리고 그 연합의 마음을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느끼고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곡인지 레위 프로젝트 주의 섭리 안에서 이 찬양 만나보시죠.

네, 레위 프로젝트였습니다. 주의 섭리 안에서. 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께 이러한 곡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으면 참 기쁘네요. 자, 아무튼 청년들의 어떤 프로젝트 팀이었습니다. 귀한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자, 사랑에 대한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전 극동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고요. 자, 오늘 찬양 발굴단 소개해드리는 다섯 곡을 준비했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찬양들 영상 링크로 정리해서 필요한 분들께 다시 듣고 싶다, 혹은 다른 이들과 함께 그 찬양의 감동을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받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9330번으로 발굴, 네, 발굴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문 키워드는 돌파예요, 돌파. 네, 그래서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잘 참고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계속해서 세 번째 찬양, 찬양 발굴단의 세 번째 찬양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너무 유명한 팀이 된 것 같아요. 팀룩워십입니다. 팀룩워십이 지난 8월 19일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주일 전이네요, 8월 19일에 발매한 찬양입니다. 자, 이 곡은 세 곡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싱글 앨범에 세 곡이 좀 담겨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 굉장히 좀 빠르고 힘찬 곡들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타이틀곡 내 아버지 집에는 기쁨이 넘쳐나네, 이 찬양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 이 찬양의 어떤 앨범이, 앨범 타이틀이 루아, 정확하게 제가 발음은 잘 모르겠는데 RUA입니다. 히브리어로 RUA 해서 루아? 뭐 정확하게 제 발음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뜻이 하나님을 향해서 참을 수 없이 터져나오는 환호와 함성을 뜻하는 히브리어.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양을 부를지어다. 뭐 이러한 메시지를 담아낸 앨범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힘차게 이 앨범의 전체적으로 구성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곡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밝고 힘찬 찬양이에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제가 이제 도레미파솔을 꿈꿨다가 도레솔솔솔 오늘 그런 곡들의 분위기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솔의 분위기입니다. 아무튼 그만큼 힘찬 곡이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들으시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과 기쁨이 가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탕자 이야기를 바탕으로 작사된 곡이라고 하니까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찬양 발굴단에서 소개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기쁨이 넘쳐나네. 어떤 곡인지 함께 듣고 오시죠.

네, 찬양 발굴단의 세 번째 소개해드린 찬양이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기쁨이 넘쳐나네. 네, 찬양이었습니다. 팀 루거십의 신곡이었습니다. 네, 팀 루거십의 나머지 두 곡도 여러분께서 기회가 되시면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찬양 발굴단 이제 한 곡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곡 남았는데요. 아, 자, 다음에 이제 소개해드릴 찬양은 히스트리라는 팀이 있어요. 히스트리. 그러니까 그의 나무.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팀이 이제 앨범을 발매를 했습니다. 이 앨범에 총 세 곡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한 곡은 이제 뭐 서비스를 하지 않는 뭐 듣기가 좀 어려운데 아무튼 이제 세 곡의 창작곡이 있습니다. 이 곡이 이제 두 곡은 좀 느려요. 근데 오늘 컨셉 자체가 오늘 좀 빠르고 경쾌한 찬양을 좀 전해드린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좀 느린 곡은 그러니까 진짜 다른 곡들도 진짜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앨범 전체를 좀 추천해드릴게요. 기회가 되시면 이 앨범을 전체를 한번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나머지 두 곡도 참 좋고 특별히 우리 함께라는 곡이 있는데 그 앨범에 우리 함께는 우리 함께 예배드리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또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노래하고 있는 찬양인데, 이 찬양도 추천해 드립니다. 다른 곡들도 참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하지만 타이틀곡을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하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자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아, 이 찬양을 듣는데 저는 특별히 다섯 곡 중에서 이 곡을 가장 먼저 좀 선정을 했습니다. 이 곡만큼은, 다른 네 곡을 좀 소개해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곡만큼은 꼭 전해드리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자, 이 메시지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깊게 전해져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평안하고, 더 요동하지 않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바라면서, 자, 이 시간 히스트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자. 힘찬 찬양 여러분과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히즈트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자. 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누려야 합니다. 오늘 키워드가 특별히 돌파잖아요. 믿음으로 현실의 장벽을 돌파하며 나아가자.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 그런 메시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었는데, 자, 정말 거기에 걸맞은 아주 힘차고 아름다운 찬양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누리자. 하나님의 능력 누리자. 하나님의 평안 누리자. 하나님의 기쁨.

기쁨 누리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명령하셨고 누리라고 하셨고 누릴 수 있게끔 그 모든 조건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누리지 않고 그냥 힘겨워 계속 신앙생활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충만한 것들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아무튼 네. 찬양 좋지 않습니까? 네. 오늘 힘찬 곡들 전해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 이 곡들 네,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9330번 발굴 네, 발굴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곡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한 곡 자 예, 극동방송에서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좀 소개되는 아티스트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크룩스. 네, 크룩스가 정규 3집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정규 3집 앨범에 대부분이 지금까지 정규 앨범에 찬송가 찬양들이 많았거든요. 크룩스 앨범에 찬송가 찬양들이 이제 정규 앨범에 많이 실렸었는데 이번에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찬양 한 곡만 찬송가 찬양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다 이제 일반 곡들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있네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두 곡 빼고는 여섯 곡이 있는데 그 중에 네 곡은 이제 일반 복음성가 찬양으로 좀 발매를 했습니다. 찬송가 두 곡은 이제 멤버가 네 명인가 될 거예요. 그 네 명이 이제 찬송가 찬양은 다 함께 불렀는데 나머지 곡들 이제 각각의 곡들은 이제 솔로 이제 그 찬양이에요. 그래서 각각 멤버들이 이제 혼자 독창을 했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제 여섯 곡 중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찬송가 찬양 두 곡을 좀 제외하면 나머지 네 곡이 있는데 네 곡에서 이제 나 그리고 회복 위로라는 찬양은 또 굉장히 좀 느린 곡입니다. 느리고 잔잔한 찬양인데 자, 오늘 컨셉이 약간 좀 힘차고 에너지 넘치는 찬양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중에 유일하게 굉장히 힘찬 찬양이 있습니다. 이 황성규 이 멤버가 부른 감사해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이 감사로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크룩스의 언제 나왔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8월 20일에 나왔습니다. 발매가 됐습니다. 6일 전에 발매된 찬양이고요. 감사해. 어떤 곡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아멘, 아멘. 아, 막 힘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저는 사실 좀 이제 중간 정도 듣고 그만 들을 수도 있었는데 이 뒷부분을 꼭 들려드리고 싶었거든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내 모든 약함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 나는 다시 일어서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내 모든 약함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 나는 다시 일어서리. 그래서 결국 감사함으로 또 사랑의 감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오늘 찬양 발굴단 오늘 다섯 곡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찬양 발굴단 소개해드린 찬양들 내가 받고 싶다,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다, 다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으로 발굴, 네, 발굴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됐어요. 1부 오늘 마지막 곡, 네, 오늘 너무 힘차게 달렸기 때문에 제가 숨을 고르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선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이 찬양 여러분과 나누면서 저 잠시 인사드렸다가 2부 시간을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키워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돌파예요, 돌파. 오늘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키워드 참고해 주시고, 자, 말씀 씨앗 이미지도 오늘 힘찬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받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9330번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찬양 다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발굴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원, 장문 100원 샵 9330번입니다 조금 이따 뵐게요.

사랑에 들어간 생명의 말 프로젝트. 주님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사랑한다. 주님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사랑한다. 주님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사랑한다. 주님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사랑한다. 주님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사랑한다. 아멘. 네, 주님이 어디 계신지 때때로 의심이 생기고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감정을 그냥 방치하고 혹은 그 감정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그냥 나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불안감이 몰려올 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계시죠? 주님 저와 함께하고 계시죠? 라고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안심하여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고백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사랑에 대한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2부, 오늘 계속해서 사랑에 대한 두 가지 선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 씨앗 이미지 샵 9330번 씨앗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문 전해드리고 있어요. 오늘 키워드가 돌파니까요. 오늘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돌파 키워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히즈빌의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요. 자, 오랜만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가 있어요. 그 코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즈빌의 믿음이 필요해 찬양 함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껏 우리가 얼마나 많은 찬양을 별 생각 없이 불러왔던가요? 한 가사 한 가사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멜로디에 취해서 불렀던 찬양이 얼마나 많았던가요? 자, 그래서 매주 수요일 이 시간 잠시 저희가 방학 기간을 가졌지만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자, 찬양 가사 속에 담긴 심리와 그 의미를 면밀히 분석하고 또 연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름하여 찬송가 심리분석 연구소! 자, 이 코너는 찬송가의 멜로디가 아니라 가사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해당 찬송가에는 왜 이런 가사가 쓰였고 또 거기에는 어떤 심리와 의미가 담겨있는지를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이분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의 가사를 분석해주신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일타 강사님 모셔봤습니다. 예, 상담 심리학 박사이면서요 신학도 전공을 하셨습니다. 또 교수이자 작가이자 또 전도사로 활동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찬송가 심리분석 연구소의 연구소장님 우리 조남희 전도사님 오랜만에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도사님.
1: 샬롬.
0: 반갑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 긴 방학을 끝내고 예. 오늘 계약입니다.
0: 계약입니다. 할렐루야.
1: 할렐루야.
0: 자, 오늘은 오랜만에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 관성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1: 네.
0: 이제 관성이 조금 깨졌거든요. 저희가 쭉 함께 하다가 지금 조금은 다시금 이제 관성이 바퀴가 굴러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바퀴를 좀 미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할까요?
1: 네, 네.
0: 구호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전도사님 방송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송송 노래 노래.
0: 그렇죠.
1: 찬양 찬양하고 마지막 가사는 행복이에요.
0: 그렇죠. 네.
1: 네, 네.
0: 이렇게 송송 행복.
1: 송송 행복.
0: 세 번 네. 외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계신 자리에서 함께 외쳐 주시면 네. 참 좋을 것
1: 오늘은
0: 같습니다.
1: 오늘은 삼의 의미를 잠깐 생각하면 성부 성자 성녀
0: 네.
1: 하늘과 땅과 그리고 우리 꼭 세 번 외쳐주셔야 돼요.
0: 그렇습니다. 네. 세 번 해야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자, 가겠습니다. 송송 행복. 여러분 함께 외쳐볼게요. 준비! 구호 준비! 구호 시작!
2: 송송 행복! 송송 행복! 송송 행복!
0: 하나님 나라를 누리자!
1: 아멘!
0: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1: 네.
0: 송송 행복을 우리가 가득 누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전도사님께 여쭤봅니다. 잘 지내셨죠?
1: 네. 엄청 잘 지냈습니다. 긴 방학 동안에 어제까지 5박 6일 제주도에서 제가 제주 바다를 사랑해요.
0: 네.
1: 그래서 1일 1바다.
0: 1일 1바다.
1: 네, 아하. 네. 카페를 돌면서 다른 바다를 감상하고
0: 네.
1: 1일 1바다를 하고 왔고 그다음에 여름 방학에 개인적으로 정말 평생의 숙원이든 그렇게 기도 많이 했던 창작 산맥이라는 잡지에
0: 네.
1: 신인 문학상 에세이 당선됐습니다.
0: 와, 축하드립니다.
1: 네.
0: 야, 역시 이제 또 하나의 이력이 추가가 되는군요.
1: 네, 등단 작가라는 이름 타이틀을.
0: 결코 인생에 늦은 때는 없다.
1: 네.
0: 아, 전도사님께서 이제 항상 그렇게 좀 몸소 실천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1: 70살에.
0: 아. 얼마든지 그 아까 다시 한번 이름이 뭐라고요? 그 상의 이름.
1: 창작 산맥이라는 네. 개간지 잡지에 저희가 등단하는 게 대한민국에서는 신춘문예잖아요.
0: 예.
1: 그다음에 이제 그 개간지 잡지가 있어요. 문학 잡지에
0: 예.
1: 에세이 부분에 응모를 해서
0: 네.
1: 수필 부분에 당선이 됐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신인 문학상을
0: 그러니까요. 앞에 제가 그 듣고 싶었던 게 그 앞에
1: 신인 문학상.
0: 70세에 신인 문학을
1: 문학상을
0: 네, 받았습니다.
1: 네, 10월에 네네.
0: 아,
1: 네.
0: 여러분도 얼마든지 늦은 때는 없습니다. 도전하십시오. 이루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전을 여러분께서 멈추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응원하면서. 근데 전도사님,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찬송가 심리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일단 오늘 퀴즈를 드려야 되거든요.
1: 네.
0: 오늘 이 가사를 제가 좀 그 배경음악과 함께 읽어드릴 겁니다.
1: 네, 후렴이 없어요.
0: 후렴이 없고, 또 제가 감히 예상해 보건대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정답을 맞히실 수 있는 분이 굉장히 손에 꼽지 않을까.
1: 네.
0: 정말 익숙한 그런 찬송가 찬양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 난이도가 높아요.
0: 오늘 난이도 높습니다.
1: 네.
0: 오늘 방송가족분들 알면 일단은 문자 보내주시면 선물 당첨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여러분 다 알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나만 안다. 이거는 웬만해서 나밖에 모를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정답을 남겨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전도사님 여기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 곡을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1: 네. 저희가 익숙한 곡은 네. 멜로디에 익숙하다 보니까 가사의 의미를 심오하게

0: 저희들이 통찰하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홍어를 하다가 예, 예. 그래서 이 곡은 실은 쟤도 저도 멜로디를 잘 모르는 네. 그런 곡이에요.
1: 아, 가사만 보고
0: 네
1: 거의 가사에 집중해서 오늘 선정을 하셨군요.
0: 제가 그렇습니다. 계약하는 아. 의미를 네. 좀 가사에 집중을 해보자.
1: 아, 코너 본연의 목적을 한번 네. 정확하게 네. 우리가 다 뭐 다뤄보자라는 네. 그런 목적이
0: 그래서
1: 있군요.
0: 저도 멜로디를 실은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1: 아, 그만큼
0: 네, 반주로만 들어봤어요.
1: 그만큼 낯선 찬양입니다. 여러분 어떤 곡인지 아신다면 주저 마시고 네, 여러분께서 정답을 보내주시면 선물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오늘 굉장히 높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가사 읽어드립니다.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잘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0: 네, 방금 2절, 3절을 읽어주셨는데.
1: 맞아요, 네.
0: 네. 우리 PD님, 오늘은 특별히 1절도.
1: 1절도.
0: 1절도.
1: 네, 1절은 제가 네. 첫 소절만 빼고 좀 읽어드릴게요.
0: 네네.
1: 땡땡땡땡땡땡땡땡. 이게 정답이기 때문에.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네. 우리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지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역시 난이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2절, 3절 읽어드렸잖아요. 2절 끝나고 3절 제가 읽어드릴 때쯤에 이제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오늘은 정답을 쉽게 보내지 못하고 계십니다. 정말 낯설기 때문에.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우리 영혼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오늘 제목이 글자 수가 몇 글자일까요? 그 전도사님?
0: 네, 다섯 글자하고 뒤에는 제가 오픈을 할게요.
1: 네네.
0: 힌트입니다.
1: 힌트입니다.
0: 다섯 글자 뒤에 예수님이에요.
1: 예수님, 예수님.
0: 그래서 저희가 일부에 PD님이 네. 주님 계시죠?
1: 네, 주님
0: 예수님 계시죠?
1: 맞아요, 맞아요. 네.
0: 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각인을 해주는 앞에 다섯 글자가
1: 다섯 글자. 아, 그럼 전도사님 오늘 오랜만에 저희가 이제 또 다시금 이제 찬송가 심리분석 연구소를 좀 진행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오늘 파격적으로 좀 힌트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제가 그러면
1: 이렇게
0: 네.
1: 세 글자까지 공개하죠. 앞에 세 글자.
0: 영혼의.
1: 영혼의. 네. 영혼의 띵동 예수님.
0: 네.
1: 이 띵동만 맞춰주세요, 여러분.
0: 네. 띵동만 맞춰주시고. 네. 아, 기왕에.
1: 기왕에.
0: 이왕이면
1: 더 힌트를
0: 다홍치 말하고.
1: 더 힌트를 주신다고요?
0: 네. 찬송가 60장.
1: 60장.
0: 네.
1: 이거 파격적입니다.
0: 네.
1: 찬송가 60장이고 영혼의 띵동 예수님. 우리 영혼 가운데 예수님이 뭘까요? 두 글자 띵동입니다. 띵동. 띵동인데 이것도 전도사님께서 또 파격적으로 힌트를 이왕 주셨으니까 저도 좀 하나 보태면 뭔가 눈부십니다.
0: 네. 그리고 따뜻해요.
1: 뭔가 눈부셔. 아, 따뜻하고 눈부시다라는
0: 네.
1: 것을.
0: 그리고 항상 밝아요.
1: 밝아요. 자,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으로 영혼의 띵동 예수님. 과연 그 띵동 뭘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가족분들의 문자 기다리면서 오늘 선물 당첨의 확률이 굉장히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거듭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 톱 오브 워십의 찬양 함께 나누고 돌아올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0: 네, 터보워십의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네, 찬송과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왔습니다. 네, 사랑했더란 찬송과 심리분석 연구소 지금 시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찬송과 60장 영혼의 띵동 예수님 제가 이 찬양 함께 좀 낱낱이 분석해볼 예정인데요. 이 시간 찬송과 심리분석 연구소의 연구소장님 조남희 전도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랜만이라 더욱더 정말 전도사님과 함께할 때 느껴지는 그 에너지를 오랜만에 경험하니까 힘이 납니다, 제가.
1: 네. 네.
0: 할렐루야.
1: 네.
0: 아무튼.
1: 오늘 그래서 퀴즈 힌트를 후하게 드렸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넉넉하게 드렸죠.
1: 네. 네.
0: 저희가 정답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글자만 맞추시면 되거든요.
1: 네.
0: 자, 우리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존재인지를 맞춰주시면 되겠는데 저는 오늘 전도사님이 힌트를 드리면서 또 제목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거든요. 제가 이전에 한번 방송을 통해 나눈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은 어떻게 본다면 네온사인이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어두울 때라든지 우리가 불안할 때 네온사인이 굉장히 밝아 보이잖아요. 저기로 가면 뭔가 있을 것 같고 한데 뭔가 이제 태양이 솟아오르면 태양의 그 빛 속에서 정말 그 네온사인이 보이기나 합니까? 네,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게 떠오르더라고요.
1: 네, 제가 오늘 실은 의상도 보이는 라디오니까
0: 예.
1: 이 정답 즉 빛깔을
0: 아하.
1: 의상도 이렇게
0: 할렐루야 네,
1: 깔맞춤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우리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잘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자 이제 정답을 공개해 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어떠한 존재인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60장의 제목 전도사님 어떻게 될까요?
1: 영혼의 띵띵 햇빛 예수님.
0: 할렐루야. 자 오늘의 정답이었습니다. 바로 영혼의 햇빛 예수님. 네 오늘의 정답은 바로 햇빛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버전에서는 영혼의 햇빛 예수여라고 불렸더라고요. 예수여였는데 새 찬송가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라고 이제 님자를 붙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찬송가 60

0: 옷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띵동 햇빛입니다. 네, 8372번님 문자 주셨고 또 3288번님 영혼의 햇빛 예수여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1: 네, 지금 방금 그 정답 3288님 네. 저한테 어쨌든 신인문학상 받는 거 축하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축하받는 거.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그 뒤에 네. 또 단어가 있었어요. 사랑합니다.
0: 사랑합니다까지.
1: 그래서 3288님에게 제 책 침필 사인부
0: 힐링 스토리
1: 힐링 이야기 보내드릴게요.
0: 네. 아, 보내드리도록
1: 당첨되셨습니다.
0: 당첨 축하드리고요. 자, 저희가 또 두 분 더 드리거든요. 근데 두 분에게는 일반 선물이 드리고 아까 3288번님께는 우리 전도사님의 저서를 함께 좀 전해드린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288번님 당첨되셨고요. 당첨 선물 문자 조금 이따 드릴게요. 자, 그리고 네, 9459번님께서 처음 듣는 찬송가입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배우게 돼서 감사합니다 라고 또 문자 주셨는데 자, 4313번님 축하드립니다. 선물 당첨 문자 전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어플로 참여하신 귀한 분들 계신데 그 어플로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저 6882번님께 영혼의 햇빛 찬란하게 주 하나님 지으신 제주의 여름바다 저도 1일 1바다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영혼의 햇빛이라고 정답 남겨주셨는데 자 6882번님까지 이렇게 세 분께 선물 당첨 문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전도사님 이제 저희가 찬송가 60장 그 가사를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1: 네, 분석하기 전에
0: 네. 아, 저희
1: 네,
0: 구호가 있죠.
1: 저희 구호는 네. 오늘 송송 사랑이에요.
0: 아, 송송 사랑이요.
1: 네, 따뜻한 목소리로 송송 사랑을 조금 부드럽게 사랑하다 하면서
0: 아, 그럼 송송 행복, 송송 행복, 송송 사랑.
1: 네.
0: 약간 좀 끌어주는 걸로 네네네.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 가족분들 이제 함께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해 주시고요. 자, 오늘 구호는 송송 사랑입니다. 자, 구호 준비. 구호 시작.
1: 송송 행복, 송송 행복, 송송 사랑 하고
0: 할렐루야
1: 그렸습니다.
0: 자, 영혼의 햇빛 예수님.
1: 얼마나 따뜻합니까? 네. 제가 일부에 우리 피디님이 주님 계시지요라고 했는데 네. 주님은 영적인 존재시라 실은 우리가 눈으로 가시적으로 뵐 수가 없어요.
0: 네, 네.
1: 그래서 오늘 그 뵐 수 없는 예수님을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뵙는가 바로 오늘 이 찬양의 제목이죠. 영혼의 햇빛 예수님이고요.
0: 네.
1: 그래서 낮에는 영혼의 햇빛 예수님 그다음에 이제 햇빛이 지고 나면 영혼의 달빛 예수님이라고 가시적으로 생각하면은 항상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뵐 수가 있습니다.
0: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1: 네.
0: 우리와 함께 하시는
1: 네,
0: 네 할렐루야.
1: 그래서 1절부터 가사 네. 분석해 드릴게요.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아주 가까이 비춰주신 그 사랑 햇빛인데 그 가까이 오면 오는데 그렇게 여름 올 여름 햇빛처럼 게 강렬하지 않아요.
0: 따뜻한.
1: 네, 따뜻하고 포근한 그렇게 비춰주시는데 그 다음 가사가 이 세상에는 구름이 일어난다, 구름이 낀다. 그래서 제가 마음의 날씨로 상담을 비유하자면 우리 마음의 날씨는 우리 초등학교 때 초딩 때 일기를 쓰잖아요.
0: 네.
1: 첫 번째 맑음 햇빛. 그러니까 마음이 맑을 때는 그냥 누려.
0: 아, 누리면 된다.
1: 네네. 마름에, 네. 마음에 구름이 낀다. 라는 구름에 해당하는 단어가 근심.
0: 걱정.
1: 걱정, 네. 두려움, 불안, 공포까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일어나서 가리지 않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가리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면은 햇빛이 있으면 주님이 계시면 그냥 누리고 구름이 끼었을 때부터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비가 온다. 내 마음에 비가 내려요. 저는 그것을 우울이라고 하고 그 비가 계속되는 거는 폭우하고 저는 우울증이라고 비유를 할게요. 내 마음에 비가 와요. 그래서 마음에 비가 올 때는 내 마음이 정말 원인이 있으니까 그 우울증을 극복하는 다시 또 햇빛을 상상하시면서 주님 제 우울을 따뜻한 햇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결정적으로 때로는 마음이 눈처럼 꽁꽁 얼어붙을 때 그래서 저희가 한이란 단어를 씁니다.
0: 아.
1: 이 한이란 단어는요. 눈과 같은 한이란 단어는 원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수심 원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먼저 떠난 분들에 대한 그리움의 정한이 남아요. 너무너무 보고 싶은 그래서 그런 원한과 정한을 다 풀어내야지

0: 저희 마음이 평안해지는데 다시 거기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단어가 햇빛 되시는 예수님 저를 비춰 주시옵소서 라고
1: 여기서 그러니까 가까이 비춰주시고가 전도사님 말씀 드리면서 더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게 그러니까 햇빛이 떠있지만 그 햇빛이 나의 햇빛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햇빛이 돼서는 안 되겠군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이 햇빛이 나의 햇빛으로 가까이 다가와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하셨던 그 구름 그리고 비 더 나아가서 한기까지 그 햇빛으로 다 몰아낼 수 있기를.
0: 네, 녹을 수 있도록.
1: 녹을 수 있기를. 네.
0: 제가 오늘 오렌지 의상을 입었는데 예. 저기는 강력한 붉은 태양이라고 하면 예. 저희들이 태양 앞에 형용사를 붙인 붉은 태양이죠. 네. 근데 가까이 올 때는 이게 순화돼가지고 오렌지빛 태양으로 네, 우리를 비춰주시는
1: 따사롭게.
0: 거예요. 네, 따사롭게.
1: 따뜻하게.
0: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 포근히.
0: 네. 네, 영혼의 햇빛 예수님.
1: 아멘.
0: 이렇게 불러주시고 나한테 그런 존재가 되어주시는 나를 치유하시는 힐링 에너지를 주시는 예수님으로 1절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 아멘, 아멘.
0: 이제 낮 시간이 지나고요. 2절은 다시 저녁 시간이 됐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는 달빛인데 다시 햇빛 예수님께 이 눈에 단잠이 오기 전 잠들기 전에 네. 고요히 주를 그린다라고 정말 고요히 주님을 그려보는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1: 아, 근데 딱 가사만 읽어도 마음이 평안해지네요. 네.
0: 그렇죠.
1: 네.
0: 제가 오늘 저도 한 번도 불러보지 않는 이 60장을 선정하면서 새로 시작하면서 계약하면서 어떤 찬송을 할까라고 했는데 이 곡이 딱 제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 딱이야. 이거야. 바로 이거다. 라고 해서 가사에 집중하시면은 단잠이 오기 전에 주님을 그린다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는 더 은혜스러운 상상력법으로 구주의 품에 안기니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서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라는 것처럼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는데 실은 상담에서도 저는 최고의 세라피를 홀딩 네 안아주기 허그 세라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안아주기. 출근하기 전에 애들이 또 학교 등교하기 전에 전에 아이들을 가운데 놓고는 시간이 여유가 된다면 부모님이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샌드위치로 이렇게 안아주는 허그 세라피.
1: 얼마나 마음이 든든할까.
0: 네, 가운데.
1: 네네.
0: 하듯이 저녁 시간에 주님의 품에 안기는 모습을 저희가 상상하면은 구주의 품에 안기니 그 다음이 한없이 평안합니다 라고 제 목소리가 되게 부드러워지죠. 자장가처럼.
1: 그래서 이런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지만 그 2절에 서두에 나왔던 단잠이 가능한 것 같아요.
0: 네.
1: 우리가 마음 편히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굉장히 많잖아요.
0: 네.
1: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평안함을 누려야지만 우리가 걱정 근심 없이 단잠을 잘 수 있지 않을까.
0: 네, 최고의 수면제 처방합니다.
1: 할렐루야.
0: 주님의 네. 품에 안기는 거 상상하기라는 네, 네. 거죠.
1: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냥 분주함에 쫓겨서 우리도 모르게 그냥 피곤함에 지쳐서 잠들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제는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잠들기 전에 꼭 주님 생각하면서
0: 네, 2절을 가사를 네, 음미하시고
1: 생각하면서 잠들 수 있기를
0: 단잠이
1: 바랍니다.
0: 오기 직전에 주님을 고요히 주를 그리면 구주의 품에 안겨서 한없이 평안합니다라는 저녁의 풍경.
1: 네네.
0: 그래서 저는 이 저녁을 달빛 영혼의 달빛 예수님.
1: 영혼의 달빛.
0: 네.
1: 햇빛 달빛.
0: 네.
1: 해와 달처럼
0: 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1: 맞아요.
0: 네. 네. 예수님은 영이시라 정말 간절히 사모하지만 뵐 수가 없어서
1: 네.
0: 저희들이 어디 계신지 계시는 건 분명히 이 머리로 알고 있는데.
1: 맞아요.
0: 그래서 햇빛과 달빛이라는 단어만 해도. 하루 온종일 잘 때까지
1: 맞아요.
0: 네. 네,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고
1: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군요 가사가
0: 네,
1: 네.
0: 3절이 또 있습니다
1: 3절이 있습니다
0: 네. 네, 3절은요 새벽 이야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새벽이거든요 10년 동안에 88년부터 98년까지 사실 공부 시작하기 전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출석하는 새벽 기도를 10년 동안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88년도 진해에 있는 군인교회에서 새벽기도에서 정말 개인적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었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시작한 것이 그때부터

0: 시작해서 제가 38년 차 미라클 모닝 미라클 새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3절은 잠 깰 때예요.
1: 잠 깰 때.
0: 네. 저는 새벽 시간이죠.
1: 네.
0: 물론 잠 깰 때가 아침인 우리 애청자님도 계시겠지만 잠 깰 때 주님 오셔서 그리 사모하는 나에게 복을 주시고
1: 할렐루야.
0: 복을 주신다. 어떤 복을 사모하십니까?

0: 말씀 또 우리가 감성하고 있죠.
1: 네.
0: 사랑하는 자여
1: 내 영혼이 잘됨 같이
0: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또 노래를 불러요. 강건의 건을 맨 앞으로 돌리면
1: 건강.
0: 저 간절히 간절히 사모합니다. 제가 연세가 있다 보니까 네. 이 나이에 사모할 건 오직 건강의 축복이다.
1: 네.
0: 나에게 복을 주시되 건강의 축복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를 합니다. 잠 깰 때 주님 오셔서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고 시절마다 달라요.
1: 네.
0: 뭐 아이들 키울 때는 아이들이 잘 되는 아이들이 맞아요. 학교에 네. 공부를 잘하는 그런 축복 보시고
1: 각자가 네. 소망하는 복들이 네. 있을 네. 거잖아요. 네. 네.
0: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 번창의 복을 주시고 이렇게 그게 잠 깰 때요. 아침부터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잠 깰 때 영혼의 빛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1: 아멘, 아멘.
0: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그런 구절입니까?
1: 야, 이게 하루 24시간 왼종일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찬양이네요.
0: 네, 네. 네. 그래서 이것을 요즘 상담학에서 긍정화건이라는 것이 유행이에요.
1: 어, 네.
0: 네. 그래서 긍정화건 내가 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 깰 때 주님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1: 아멘.
0: 라고 눈 뜨자마자 주님 오셔서 나에게 축복 주시옵소서.
1: 아.
0: 라고 하는 그것을 긍정화건으로 삼아보시면 너무너무 좋겠다.
1: 어, 그렇게 되니까 마지막에 가사가 마무리가 딱 되는군요.
0: 네.
1: 아하.
0: 마지막 가사를 우리 PD님 다시 한 번만 읽어주시죠.
1: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언제나 살게 하소서.
0: 네.
1: 아멘.
0: 이것이 마무리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쏭쏭 행복, 쏭쏭 행복, 쏭쏭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1: 네.
0: 햇빛도 사랑이고 달빛도 사랑이고 사실 모든 것들이 주님이 계신 그 모든 것들
1: 순간이
0: 네네 네. 모든 순간이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 속에서 그 모든 것들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인데 제가 또 좋아하는 단어가 여기 있잖아요. 부사 언제나
1: always.
0: 제가 좋아하는 제 동생 작가 이름이 별칭이 Always입니다.
1: 아, 그래요?
0: Always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1: 아멘.
0: 마지막 마무리로 제가 또 메시지 하나를 드린다면은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사랑 안에서만 살고 싶으나
1: 네.
0: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에너지는 사랑 에너지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공격 에너지가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사랑 에너지는 에로스라고 하고 공격 에너지는 짜증, 분노, 화 그 모든 것들이 공격 에너지예요. 아 그런 에너지가 나한테 있구나라고 하면은 우리가 받을 에너지적인 존재라서 사랑 에너지를 충만하게 쓰면은 공격 에너지가 자동으로 밑으로 가라앉아.
1: 네.
0: 근데 여러분들이 주위 어떤 사람 볼 때 저 사람 정말 분노가 많아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사랑이 밑에 가라앉아 있고 가라앉아졌고 떠오르는 분노 에너지를 쓴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사랑 에너지를 활용하고 선용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선택이고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1: 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근데 그 사랑의 동력은 바로 우리 영혼의 햇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0: 네.
1: 돼야 되지 않을까
0: 네.
1: 하는 정리를 해보면서 이제 방송 마칠 시간이 돼서 저희가 오늘은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사님 저희가 이제 힘차게 구호 외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네,
0: 사랑은 부드럽게 해주세요.
1: 사랑은 부드럽게 네. 여러분. 자 오늘 메시지를 다 담아서 힘차게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구호 준비 구호 시작.
0: 쏭쏭 행복
1: 쏭쏭 행복
0: 쏭쏭 사랑.
1: 네 지금까지 찬송가 심리분석 연구소의 연구소장님 네 조남희 전도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전도사님 고맙습니다.
0: 사랑합니다.
1: 다음 주에 뵐게요.
0: 네.
1: 자, 이 시간 저 마지막 찬양 영혼의 햇빛 예수님 전해드리면서 저도 이 시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키워드는 돌파입니다. 믿음으로 현실의 장벽을 돌파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평안과 기쁨 또한 가득 누리는 복된 하루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샵 9330번 네, 씨앗 네, 그리고 돌파 각각 문자 남겨주시고 오늘 준비된 두 가지 선물 다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 사랑의 뜨란 제작 진행의 저는 장찬희였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 청주지부가 10월 1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청주 중부 명성교회에서 청주 83기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란노 아버지 학교 청주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빛 이래교회가 농촌교회 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교단에 관계없이 농촌지역에 소재한 교회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내용은 예배에 필요한 음향장비의 수리와 교체, 교회 예배 환경과 사택의 생활 환경 개선입니다. 신청은 9월 13일 주일까지 세상의 빛 이래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된 내용은 교회 재정 여건과 지원 필요의 시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방문과 상담을 거쳐 지원 교회를 선정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세상의 빛 이래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도안교회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성경, 신화인가 역사인가 라는 주제로 제2회 도안 기독교 변증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한세대학교 구약학 차준희 교수와 연세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이삭 교수를 초청해 성경의 역사적 사실성과 고고학적 발굴자료를 중심으로 신앙의 근거를 다시 세우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도안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도안동에 위치한 좋은교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 서울 광림교회 남성 성가단 초청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좋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중구 태평동에 위치한 서남목자교회가 9월 12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성경클럽 예수 행적 순례반을 진행합니다. 사복음서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1년 과정을 준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남목자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여 수원침례교회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중문침례교회 장경동 목사와 함께하는 마을잔치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여 수원침례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시니어 선교회가 9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대전시 유성구 반석동에 위치한 행복한 교회에서 18기 대전 시니어 선교학교를 진행합니다. 시니어 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은 대전 시니어 선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세종 YWCA가 8월 27일 목요일 오후 7시 세종시 한솔동에

위치한 세종 꿈의 교회에서 2026년 세종 YWCA 후원의 밤 말씀과 함께하는 제2차 찬양 페스타를 개최합니다. 회복, 다시 사랑하게 하소서를 주제로 재즈밴드 양왕열 콜텟과 세종 꿈의 교회 현승원 전도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 YWCA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목회자 선교협의회가 9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 천안시 서북구 백석 5길에 위치한 백석 장로교회에서 목회자 비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안산 드림교회 이헌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 목회자 선교협의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대전 산성 그리스도의 교회 최창업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이렇게 19절에서 보면 한 사람 아담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의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사망과 화를 당하며 살다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갈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의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죄로 인해 죄의 종로로 타며 사는 자들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각하신 것이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그 비밀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로마서 6장 16절로 18절 보시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의미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 속에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구원은 십자가에서 영혼의 속건제물로 아버지께 산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을 믿고 그

0: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또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주님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새 생명을 받은 자답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천국 복음에 반응하며 그가 입을 열면 천국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요, 예수는 구원이요, 구원은 천국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에게 속아 죄로 종노릇 타며 살면서도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본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받아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을 믿음으로 신분의 변화가 온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도들은 다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평생 살았습니다. 여러분, 종의 모든 권리는 주인에게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이 원하는 일꾼이요, 또 예수님의 종된 사람이 예수님의 일꾼이 되고 예수님의 일꾼된 사람이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음으로 의인이 된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한 그 예수님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신 것처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이방인 앞에서 찬송을 선전하며 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천사같이 분발하여 크게 외쳐 부르시고 대적을 크게 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대전 산성 그리스도의 교회 최창원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2-581-5585번 581-5585번 대전 산성 그리스도의 교회나 공사 2 828국에 9,330

0: 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교계 연합기관들이 어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민생회복과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권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김정석 한교총 대표회장은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당의 국정운용이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민생회복 노력을 요청했고 박승열 NCCK 총무는 민주주의와 평화 정착에 대한 열망을 국정에 반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저출생과 자살 예방을 위한 교계 노력에 감사를 전하며 주거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교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 국민과 하늘의 요청에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시대를 향한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이주민 자녀 세대가 늘어나면서 주요 지역 교회들이 다문화 2세대의 신앙 양육과 정체성 형성을 돕기 위한 중국어 어린이 예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1: 경기도 수원제일교회는 이번 달부터 매주 어린이 80여 명이 참석하는 중국어 어린이 예배 주아이니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한국어 설교와 중국어 핵심 단어 학습, 문화 체험을 결합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구 동신교회와 여의도 침례교회도 전담 사역자와 통역을 통해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맞춤형 주일학교 공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사역자들은 언어 숙달 문제를 넘어 동일한 다문화 정체성을 공유하는 공간이 이주민 2세대 아이들의 신앙 유지에 핵심 동력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주민 2세대가 두 개의 언어와 문화를 갖춘 미래의 국내외 선교자원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문창선 위리 국제선교회 대표는 아이들에게 일방적인 선교적 목표를 강요하기보다 자신의 문화적 배경과 세계관 안에서 스스로 비전을 발견하도록 돕는 인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지난 15일부터 나흘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경남 거제 지역에서 수해를 입은 교회들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 복구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거제 세중앙교회는 토사 유입으로 축대가 무너지고 마당이 갈라지는 피해 속에서도 지난 23일 예배를 재개하고 교인들과 토사를 치우며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산교회 역시 건물 침수와 돌더미 유입 피해를 겪었으나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의 지원을 받아 수해 주민들에게 구호 물품을 나눴습니다. 거제 지역은 연합회 소속 170여 개 교회 중 50여 교회가 침수와 파손 피해를 입은 가운데 복구비 지원 배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명식 거제 기독교연합회장은 피해 성도와 가정, 지역 교회가 이번 수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전국 교회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어제 인천 강화군 교동중앙교회에서 정책 포럼을 열고 전국 교회와 DMZ 접경 지역 교회를 잇는 거점 교회 네트워크

0: 네트워크 구축 및 통일선교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최태권 간신대 교수는 거점 교회를 통한 DMZ 평화순례와 신학생 현장 체험, 통일선교학당 설립안을 제시했고 박성열 통일부 과장은 DMZ 평화의 길 재개방과 경원선 복원 등 정부 정책을 공유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접경지역 활성화 사업과 교회 평화활동에 주민의 삶을 중심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매년 광복절을 전후에 통일선교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거점교회 사업과 다음 세대 평화교육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국기독교출판협회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마포구 서현교회 비전센터 콘퍼런스홀에서 2026 한국기독교 저작권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해외 유수의 기독교 출판사와 저작권 에이전시가 참여하는 이번 박람회는 국내 기독교 출판사들이 해외 저작권사와 직접 만나 교류할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기출협 회원사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번 행사에는 사전 미팅 일정을 조율한 기독 출판사들이 현장 부스에 배치된 전문 통역자의 도움을 받아 상담을 진행합니다. 박종태 기출협 회장은 이번 박람회가 콘텐츠 수급뿐 아니라 국내 기독교 출판인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는 뜻깊은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은 대체로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1도에서 34도,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최다슬입니다. FEBC.
1: FEBC 신앙 칼럼.
2: 미국의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한 집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집을 뛰쳐나가 방황했습니다. 아버지는 여러 도시를 다니며 수개월 동안 아들을 찾았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용서했다. 집으로 돌아오너라. 토요일 정오에 중앙역에서 만나자. 사랑한다 아버지가. 토요일이 되자 그 역에는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아버지의 용서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돌아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돌아갈 아버지가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사야 63장에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예로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기서 구속자는 값을 치르고 되찾아 주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찾아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붙든 백성들은 이어 돌아오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백성을 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죄로 멀어진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끼십니까?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품은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상한 마음은 위로하시고 지친 영혼에는 새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FABC 신앙칼럼. 지금까지 꿈과 열매가 있는 선화침례교회 전주영 목사님이었습니다.

8월도 어느덧 끝자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와 폭우로 인해 견뎌야 하는 시간이 좀 더 길게 느껴진 달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지냅니다 라는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시간,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라면 누구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싶은 소망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과 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소망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랑의 삶을 오롯이 걷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겠죠. 넘어지게 만드는 무수한 상황들 있지만 오늘 소망의 시간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 충만하시기를 바랄게요. 소망의 기도는 많은 분들의 보이지 않는 기도의 동력이 있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분들이지요. 간절한 기도 제목들 나누기 원하시는 분은 기도 제목을 짧게 적어주셔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보내시는 방법은 유료 문자이고요.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내 번호 나오기 원치 않아요 하는 분은 익명이라고 보내주시면 번호는 소개하지 않고 기도 제목만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또 극동방송 앱을 설치하셔도 더 생생하게 들으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는 생방송 채팅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전화 통화로도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문자로 기도 제목을 간단히 적어주시고 전화라고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연결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먼저 찬양합니다.

0: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소망의 기도는 실시간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도 제목 보내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핸드폰 여시고 유료 문자이고요. 샵 9330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시거나 또 직접 통화 원하시면 문자로 전화라고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기도 응답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죠? 문자를 보내주시면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셔서 함께 또 뜨겁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실 목사님 소개해 드립니다. 글로벌 미션 교회 이준호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1: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0: 무더위가 다시 또 시작이 돼가지고 여러 사역들 힘든 가운데서도 오늘 함께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1: 감사합니다.
0: 오늘 소망의 기도 청취자분들께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신앙인의 그 믿음을 다시 격려하면서 도전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중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는 그 내용은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격려요, 명령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느냐? 예수님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주라는 표현은 사실 믿음의 개척자, 아르케고스, 믿음의 시작자요, 개척자요, 창시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작 되시는 분이 아르케고스, 예수님, 시작자, 개척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이 텔레오테스, 이것도 완성시키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는 믿음의 시작도 예수님이고 믿음의 완성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할지

0: 알지 못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예,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바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 가고 있지만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어디까지 우리가 믿음을 힘써서 진행시킬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우리의 목적 되시고 우리의 신앙을 완성시켜주시는 분, 완성자이신 예수님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다다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바라봄을 그저 우리 시선을 어떤 잠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신경을 우리가 세우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모든 시선을 돌려서 한 대상에게 집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아포라오, 정말 그냥 바라봄이 아니라 어떠한 다른 대상들에게서, 다른 시선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하면서 바라본 이 바라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청취자분들,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시선 집중, 이러한 단어들이 참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를 나누면서 이렇게 연필을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때그때 이제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데 메모를 해나가면서 또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더욱더 뜨겁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도 주신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672번님 권호상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곤란하고 어려운 중에 기도 요청드립니다. 여러 가지 질병이 많아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변비도 심하고 50견도 있고 잠도 잘 못 주무시고 또 컨디션이 나오지 않아서 운동을 잘 못하신다고 해요. 많이 불편하시죠. 여러 가지 질병이 많지만 기도에 나가면서 조금씩 잡아 나가야 하지 않겠나 싶은 마음이 있어서 소망의 기도 시간에 중보기도 요청하신다고 요청해 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목사님 격려와 네.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0: 네, 정말 태어나시면서 또는 어떤 환경 속에서 굉장히 건강에 어려움을 또 가지고 계시는 그런 컨디션이 매우 좋지 않으신 상태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의지하시면서 다시 일어나시고 또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권오상 우리 성도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몸의 기력이 쇠약해져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이 겹침으로 하나님 어떻게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할지 모르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새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아멘. 생활하는데 너무나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질병을 주님 다 해결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 운동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기력이 회복되어짐으로 의욕이 아버지의 회복되게 하시고 영과 육이 강건함을 누리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신앙생활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다시 한번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아멘. 예수를 바라보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1672번님 오늘 이렇게 기도 제목 보내주신 거 보면 정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시는 이 믿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0: 아멘.
1: 사람이 변비가 있으면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가장 기본적인 건데 약을 통해서든 아니면 내 마음의 컨디션을 통해서든 어떤 부분이든 이 변비를 잘 해결하시면

0: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운동도 네네. 하실 수 있고 하니까 아멘. 오늘 기도한 대로 정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도움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950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소망의 기도 기도 요청에 경제적 상황이 조금 회복되어서 일부 금액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남은 금액도 이번 달에 해결되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 요청 드립니다. 삶에서 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곤고해지죠.
1: 맞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가장 정말 밀접하게 또 와 닿아 있고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 그런 재정의 문제들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죠.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정말 민감하게 우리 삶 속에 연결되어 있는 어려움 이 어려움을 또 예수님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부의 경제적인 도움으로 해결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해결해야 할 또 아버지 하나님 남은 부분의 경제적인 이 어려움들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이번에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경제적 어려움을 잘 극복함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돕는 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받은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밀접하고 또 깊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관여하시고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간증하는 우리 성도님 되실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의 모든 생활의 영역에 정말 제한 없이 은혜 주시고 아멘. 제한 없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남은 금액도 이번 달에 잘 해결이 되어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뿐만이 아니라 오늘 목사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처럼 사랑으로 퍼 나를 수 있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바랄게요. 1004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고2 손녀딸이 학교에 간다고 했는데 학교에 등교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전화기가 꺼져 있어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걱정 많이 되시겠어요.
1: 네, 우리 말씀 한 절 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2 지금 학교에 등교해야 할 손녀딸이 지금 연락이 되지 않고 또 학교에도 이렇게 등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 답답한 마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0: 아멘.
1: 시대가 참으로 흉흉하고
0: 주여.
1: 아버지 악이 관영한 참으로 불안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사오나 주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0: 주여.
1: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0: 아멘.
1: 오늘도 주의 평강을 기도합니다. 주의 평강을 아버지 하나님 사모합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평강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손녀딸에게 연락이 되게 하시고
0: 아멘.
1: 안전을 지켜주셔서
0: 아멘.
1: 학교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손녀딸 위에 보호자가 되어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가 또 힘든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빌립보서 말씀 꼭 잡고 1004번님 손녀딸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랄게요. 저도 계속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공황장애로 약을 먹으며 지내고 있는 딸을 위해 기도 요청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용기를 내어서 오늘부터 영어 학원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좋은

0: 결과 있게 하시고 잘 적응해서 건강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딸의 예배 역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님을 위한 기도 요청이세요.
1: 네, 우리 공황장애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텐데 아마 순간순간이 넘기 어려운 그런 장애물일 줄로 압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고 우리 공황장애를 이겨나가면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데 이제 면접시험을 보러 나아갔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인생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도우셔서 공황장애로 인하여 참으로 아버지 견딜 수 없는 순간순간이 다가올 그런 과정을 넘어야 하는 따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0: 아멘.
1: 우리 따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
0: 아멘.
1: 아버지는 호흡이 되어주시는 주님.
0: 아멘.
1: 주님 생명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0: 아멘, 주님.
1: 오늘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더 어려울수록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수록 우리에게는 더욱 필요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딸이 예수님을 붙잡고 공황장애를 극복하게 하시며 순간순간의 어려움들도 능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움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완성자가 되어주시옵소서.
0: 아멘.
1: 모든 이 구직의 과정 가운데도 주님
0: 아멘.
1: 함께해 주시고 좋은 응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영어학원의 면접에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멋지게 이 공황장애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랄게요. 7693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손녀딸 한서아. 한서 아이 초등 1학년입니다. 한서 초등 1학년 우리 손녀딸 두신 분인데요. ADHD 증상으로 정신과 약을 먹고 있습니다. 한글도 잘 모르고 게임에만 몰두하고 있는데 이 어린 영혼 위해서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손녀딸에 대한
1: 네.
0: 너무나 마음 간절한 마음 담아서 기도 요청하셨어요.
1: 네, 하나님께서 이 가정 전체의 기도와 또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하심으로 또 이런 또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한서와 귀한 어린이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초등학교 1학년 한서와 귀한 이 손녀딸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있는 할머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오늘 안타까움 가운데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ADHD 주여 집중하지 못하고 정말 여러 이 정신적인 혼란함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정신 이 질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기관들이 잘 회복되어지게
0: 아멘.
1: 하시고 집중력을 다 회복하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린 나이에 성장해야 하는 그 성장의 과정들을 온전하게 잘 따라가서 아버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외부적인 요건이나 내부적인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이 질병을 주님 아시지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알 수 없는 모든 영역까지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0: 아멘.
1: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나쁜 습관들이나 그 병리적인 증상들은 다 사라지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건강하게 부모님과 잘 교제하고
0: 아멘.
1: 또 학교에서도 생활이 잘 이루어지며 학업에도 집중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0: 아멘.
1: 정신병 아버지 하나님 그 약을 지금 아버지 하나님 복용한다고 하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약물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하고 온전하게 치료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서 선생님과 정말 잘 상담함으로 아멘. 모든 영역에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잘 치료되고 회복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모님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로 아이를 아버지의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신앙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이 아버지 한서와

0: 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중보기도 요청합니다. 천식이 있는 둘째 딸이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밤새 기침하고 주일 예배와 학생들 가르치는 바이올린 수업도 못 갔습니다.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천식이나 폐렴이 전이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육 간에 강건함의 축복을 주셔서 예배 회복이나 일상의 삶을 잘 해나고 또 음악 교사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4723번님의 둘째 따님을 위한 기도 제목 절절하게 보내주셨네요.
1: 네, 정말 호흡에 관련된 기관지의 질병이잖아요. 천식이.
0: 네.
1: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 호흡이심을 고백하면서 아, 네. 예배하면서 또 음악 수업을 또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식으로 인하여 고생함으로 정말 이 음악 악기들을 다루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일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귀한 따님, 이 둘째 따님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호흡이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아멘. 예배하며 음악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따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질병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 우리 생명의 주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호흡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찬양하오니 우리 귀한 따님의 고백 속에도 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음악 교사로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모든 수업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호흡들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과거의 육신의 호흡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호흡하기 어려운 그런 천식이나 또 질병으로 남아있다면 주여 우리의 호흡이 영의 호흡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호흡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호흡이 되게 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귀한 따님 가운데 나타나게 하심으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시고
0: 아멘.
1: 삶의 변화 속에서 예배의 변화가 나타나도록 아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아멘. 음악을 하시는 분이라 영적으로도 굉장히 예민하실 것 같아요. 우리 바이올린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신데 많은 아이들에게 기술적인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또 증가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회복을 먼저 경험하시리라 믿습니다. 3532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일하는 중에 남깁니다. 바쁘신 가운데 보내주셨네요. 관절과 허리 협착으로 고생하시는 엄마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금주하시길. 또 아픈 몸 가지고 계신데 다치실까 봐 걱정도 되고 마음과 달리 또 화가 나고 그렇죠. 마음에 없는 말로 훈계하기도 합니다. 교회로 전도하여 주마다 모시고 있는데 나약한 심령 주관해 주시고 과거의 습관 벗고 참된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를 향한 사랑의 마음은 이 마음이 진심일 것 같아요. 과거의 습관 벗고 구원의 은총 누리기를. 근데 또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화가 나고 말로 또 막 엄마지만 훈계하게도 되는데 오늘 기도 참 잘 전해주셨어요.
1: 네, 안타까운 마음, 네, 또 귀하신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교회로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이제 막 믿고 신앙생활 시작하시는 어머님 건강과 또 신앙과 축복된 그런 관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아들의 간절한 그 중보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어머님 이제 새롭게 과거의 모든 습관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십니다. 주여 음주하길 원하고 또 연약한 육신이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협착증 다 해결되게 하시고 관절도 주님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어머님의 그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온유하심과 또 충만하심과 사랑하심과 또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이 다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그래하여 아들을 정말 뛰어

0: 없는 그런 사랑의 그 주님의 은혜의 성품이 우리 어머님에게서 충만하게 나타나시고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터져 나오시는 어머니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주일마다 교회 가실 때마다 그저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 오고 감이 아니라 주님을 깊이 만나는 아멘. 지성소에서의 예배가 아멘.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심으로 모든 연약한 부분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지고 더 깊이 주님께 달려가는 귀한 어머님 신앙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아드님도 일하는 중에 하나님 더욱 집중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관절이나 허리 협착이나 또 여러 가지 고통을 그동안에는 음주로 해결을 하려고 하셨다면 이제는 예수님 뜨겁게 만나서 정말 금주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어머니 되시리라 저희도 기대하면서 응원합니다. 0945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어머니께서 투석 환자시고 여러 질병이 있으신데 신장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 집에서 돌보다가 이제 요양병원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어머니와 또한 간호하는 가족들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힘겹지만 어머니를 네. 그동안 이렇게 집에서 모셨네요. 이제는 정성을 네. 다한 끝에 요양보행원으로 가시게 됐는데 아이고 목사님 좀 네. 격려와 더불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요양병원에서의 신장을 관리하시고 또 투석하시면서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관리받으시는 것이 또 뭐랄까요. 또 생명 연장과 또 환자분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조금 더 집보다는 더 이렇게 조건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우시겠지만은 가족들이 어려운 결정하셨고 또 환자분이 조금이라도 더 가족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는 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오랫동안 또 어머님과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족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의의 질병으로 오랫동안 앓고 계시는 이 신장의 이 이상 질병을 주님께서 아시지요. 투석을 통하여 또 생명을 연장하셔야만 하는 어려운 과정 또 고난의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에서 돌보시다가 이제 요양병원으로 이제 옮겨지셨는데 하나님 새로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머님께서 신장 투석의 과정 가운데 잘 견디실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오랫동안 가족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며 또 아버지 남은 여생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기뻐하시는 그 노후가 될 수 있도록 노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더 많이 사랑을 나누길 원합니다. 자녀들과 더 깊이 교제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남은 여생을 하나님 행복함으로 아멘. 또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누리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요양병원이라고 하는 제한된 환경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가족들이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교제하고 더 뜨겁게 중보의 기도를 나누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가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환자 가운데에도 아버지 하나님 요양병원의 환경이 잘 적응되어지고
1: 아멘.
0: 이 병원의 도움을 받아서 더 건강해지시고 회복되어지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투석을 하시는 어머니를 이렇게 집에서 오랫동안 돌보신 네. 것 같아요. 0945번님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어머니의 강건하심과 이 모든 또 돌아보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오늘 목사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저희도 함께 기도합니다. 4464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동생이 폐암으로 수술을 잘 되었다고 의사의 말을 들어 기뻐했으나 암이 전이가 되면서 가망이 없다는 말을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시 살려주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 반복적인 의사의 네. 말을 들었네요.
0: 네.
1: 그럼에도 또 지금 알지 못하고 하나님

0: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신데 지금 동생은 뇌수술로 눈이 보이지 않다가 조금씩 보인다는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종교에 대한 반감이 있어서 얘기도 못 꺼내고 주님 이 동생 이름이 현미네요. 현미 씨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또 이 동생의 치료를 통해서 온 가족들의 구원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1: 아멘. 네, 참 현미 동생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료적으로도 어려운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살려주셔서 영혼을 또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네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빨리 있기를 원하고 또 이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1: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동생 현미 씨를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는 우리 언니의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폐암 수술을 잘 마쳤지만은 온몸에 전이가 되어져서 지금 가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이 있으셔서 생명을 연장케 해 주셨사오니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0: 아멘.
1: 마음문을 열어주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에 먼저 찾아가 주시는 은혜를
0: 아멘.
1: 주님 기대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총을 기대합니다.
0: 아멘.
1: 주님 만나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동생의 전도에 마음이 움직여지게 하시고 몸이 반응하게 하시고
0: 아멘.
1: 영이 반응하게 하셔서
0: 아멘.
1: 그 발걸음을 내딛고 주께로 달려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 꺼져가는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꺼져가는 생명 가운데도
0: 아멘.
1: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아버지 저희를 바라봅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아버지
0: 아멘.
1: 하나님 구원의 능력을 믿사오니
0: 아멘.
1: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이 현미 씨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현미 씨를 붙들고 있는 모든 어둠의
0: 아멘.
1: 역사들 주님 예수 권세로 다 물리쳐 주시고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그 어린 심령 그 불쌍한 영혼 아버지 하나님 떨고 있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영혼이 주의 빛 가운데로 나오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뇌수술 가운데도 주님 눈이 보이게 하시고 점점 치료되게 하심을
0: 아멘.
1: 감사를 드립니다.
0: 아멘.
1: 주님께서 이 연약한 심령을 사랑하시사 붙들고 계시오니 주여 끝까지 역사하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영혼 구원의 기적이 이 아버지 하나님 현미 씨 위에 또 이 가정 위에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굳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성령께서 오늘 먼저 기도에 따라서 성령께서 먼저 그 마음을 다스려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1: 아멘.
0: 정말 그 때를 놓치지 마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시간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놓치지 말고 잘 캐치하셔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바랄게요. 1830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영국에서 30년 동안 선교사로 헌신하신 목사님께서 최근 후두암 진단을 받고 긴급히 귀국하셨습니다. 40대 후반의 젊은 목사님이시고 슬하에 네 자녀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타국에서 살아오셨는데 갑작스런 질병으로 8월 31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10시간에 걸친 큰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진행되고 치료와 회복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세요. 또 수술비, 치료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복음을 드린 한 선교사님의 아픔을 기억합니다.

0: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마지막 네. 기도 제목을 우리 선교사님을 위한 네. 기도 제목이세요.
1: 하나님께서 시편 4편 1편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0: 아멘.
1: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0: 아멘.
1: 오늘 선교사님의 그 기도가 이 기도가 아니실까 싶습니다. 평생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섬기시면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신 우리 선교사님이 어려움 당하시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에 우리가 정말 중보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큰 수술을 앞두고 계신데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또 모든 필요하신 치료비나 수술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30년 동안을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해외에서 복음 선교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오늘 이렇게 후도한 판정을 받고 이제 귀국하여 치료받기를 원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여 무너지는 마음 가운데 절망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고통스럽고 또 혼란스러운 마음 가운데 나의 의의 하나님이요
0: 아멘.
1: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0: 아멘.
1: 부르짖고 계실 선교사님의 그 심령을 저희들이 헤아려 봅니다. 주여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인생 가운데에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에 정말 열정 가운데 함께 역사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평상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셨던 우리 선교사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의지하오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이 후두암의 모든 이 병리적인 아버지 하나님 이 확산을 다 막아주시고 주님 완전히 치료해 주시고 절제할 곳을 온전하게 절제하시며 모든 항암 치료와 항암 아버지 하나님 이 수술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조금도 전이되지 않고 조금도 아버지와 문제되지 않고 아버지는 완벽하게 치료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이제 아직 40대 후반으로 한참 더 아버지의 사역을 감당하셔야 할 그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 연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인생의 후반기에 더욱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열정을 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선교사님 되실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 가운데 가족 가운데도 새 힘 불어넣어 주셔서
0: 아멘.
1: 하나님 수술비 또 치료비 부족한 모든 부분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주님의 복음 사역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0: 아멘.
1: 온전히 증명되게 하시고
0: 주.
1: 증거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사랑으로 합심하게 하시고 또 중보함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간증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우리 1830번님 선교사님께 10편 4편 1절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함께 기대해 봅니다. 목사님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셨는데요. 소망의 기도를 섬겨주시는 믿음의 기업 소개합니다.
2: 소망의 기도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소망의 기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기는 MI수트 NC 대전 유성점, 말씀으로 배우는 캘리그래피 하늘물고기, 기쁨을 주는 행복한 기업 강경신원 젓갈백화점, 꿈이 이뤄지고 비전이 성취되는 탐방동 인비트윈 스터디카페, 행복을 전해주는 아웃도어 노르디스크 대전은행점,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펠퍼스 헬퍼마스크, 만년동 디지털타운 1층 아름플라워에서 꽃바구니, 온가족이 안심하고 쓰는 인삼샴푸 주식회사 AB, 소중한 마음.

0: 마음을 담아 전하는 CNJ타올. 기도는 깊어지고 무릎은 편안해지는 믿음의 기업 평택 랑스비 기도매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는 온가족의 먹거리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기업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1: 소망의 기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뜨거운 기도를 함께해 주신 분은 글로벌 미션교회 이준호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소망의 기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께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2: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의 어려운 그런 사정들을 듣게 되고 같이 기도했는데요. 네, 그 사정을 들을 때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진행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시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마침이 되어주신다는 이 말씀 붙잡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고 청취자분들도 어려움 당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다시 한번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아멘. 오늘도 소망의 기도와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하며 남은 기도의 여운으로 남은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랄게요. 진행의 홍성이었습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K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0: 저천상을 향하여. 저천상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하늘정원교회 김효성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나 하나쯤 이하를 넘어 갈등을 딛고 하나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전 세계 사람들이 아주 촘촘하게 초연결되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뭐 스마트폰, 뭐 패드, 노트북, 컴퓨터로요. 막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도 언제든지 영상통화를 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외 연구기관과 통계청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현대인 10명 중 무려 6명 이상이 우리가 초연결 사회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일상에서 깊은 고립감과 만성적인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누구와든 연결할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일상에서 깊은 고립감과 만성적인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목회데이터 연구소나 종교사회 통계조사를 보면 이 교회 안에 출석하는 교인들 중에서도 무려 3명 중 1명 이상이 스텔스 교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텔스 교인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요즘에 쓰는 단어인데요. 이 관계에서 오는 피로와 상처를 피하고자 예배만 드리고 서둘러서 자리를 뜨는 교인을 요즘 스텔스 교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3명 중에 1명이 스텔스 교인이나 자발적인 아웃사이더로 머물고 싶다라고 응답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SNS 친구는 막 수백 명, 수천 명이고 매주일 수많은 사람들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작 내 속마음을 털어놓은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참된 공동체를 잃어버린 채 피곤한 관계, 아유 얽히지 말고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하지 뭐, 조용히 그냥 삶을 살지 뭐, 어떤 고립과 또한 방관을 선택하는 인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사회학자 리스먼은 이런 현상을 두고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서로가 연결된 망은 점점 더 다양화되고 화려해지고 있는데 정작 서로의 마음과 손을 맞잡아주는 이런 따뜻한 관계의 연결은 점점 더 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왜 이토록 연결을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아유 뭐 나 하나쯤이야 없어도 그만이지 왜 고립을 선택하게 되는 걸까? 그리고 성경은 이 깨어지고 파편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공동체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해요. 특히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배소서 4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눈물로 쐬내려간 편지입니다. 고립을 넘어서 참된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은혜에 우리 모두가 이 시간을 통해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노이즈 캔슬링 기능입니다.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키잖아요? 그러면요,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막 지하철 덜컹거리는 소리, 주변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 막 세상의 그 시끄러운 소음, 이 모든 것들이 마법처럼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음악만 들으면 되고요. 내 세상만 귓가에 남게 되는 거죠. 굉장히 편하고 쾌적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보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주 편리하게 쓰는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때로는 우리 영혼의 모습과 좀 닮아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잡한 세상살이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지치잖아요. 사람 관계 가운데에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귀에도 보이지 않는 노이즈 캔슬링 버튼을 꾹 눌러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타인의 아픔으로부터 차단. 한숨 소리를

부터 차단, 공동체의 부르짖음으로부터 차단, 닫아버리는 거죠. 아유 뭐 내 인생 하나 챙기기도 바빠 죽겠는데 굳이 남의 일에 신경 쓸 필요가 있나? 아유 그냥 상처받기 싫으니까 그냥 적당히 거리두고 아 그냥 나 편한 대로 살래. 어떻게 보면 좀 고립된 서만으로 우리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거죠. 아유 나 하나쯤 봉사 안 해도 교회 잘 돌아가. 아유 나 하나쯤 빠져도 우리 속회는 우리 성교회는 전혀 문제 없어. 아유 뭐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 하나 그냥 조용히 있다 가면 되지 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아 그래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배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복음이 선포하고 있는 진리는 이겁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쪼개질 수 없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한 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또 얘기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래 너희끼리 그냥 피 튀기면서 노력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3절에 등장하는 이 하나 되게라는 뜻이 헬라어로는 헤노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매는 줄은 신데스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신데스모스라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이게요 해부학적으로 인체의 뼈와 뼈를 튼튼하게 이어주는 인대나 관절의 결합조직을 뜻하는 의학적 용어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라는 거룩한 인대를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의 띠로 우리를 꽁꽁 묶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됩시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다? 힘써 지키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입니다. 교회도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인 캘리포니아의 레드우드는 아파트 30층 높이가 100m 이상까지 자란다라고 해요. 근데 놀랍게도 뿌리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5에서 2m밖에는 되지 않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키에 비해서는 뿌리가 굉장히 좀 얕은 거죠. 거센 비바람과 태풍에도요. 이 거목들이 쓰러지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뭘까? 이 레드우드 나무들은요. 땅 밑에서 서로의 뿌리를 이 거미줄처럼 단단하게 서로 붙잡아주기 때문에 거대한 하나의 지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나무의 뿌리가 내 뿌리를 붙잡아주고 내 뿌리가 옆나무를 지탱해주는 겁니다. 지탱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 홀로 서 있는 외로운 섬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십자가의 거룩한 인대로 우리 영혼의 뿌리를 이미 단단하게 엮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흔들릴 때에 공동체가 붙잡아주고 공동체가 힘겨울 때에 내가 공동체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됨의 신비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한 가족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같은 성령을 호흡하고 있는 거룩한 성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같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영적인 한 형제자매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모습과 닮아 있어야 하고요. 성도의 교제는 늘 달콤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아파할 때에 같이 눈물을 흘려줘야 하고요. 누군가가 기쁠 때에 손뼉 쳐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린 이러한 진리 안에서 깊은 영적인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정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또한 던지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인데, 우리는 평안의 공동체인데, 우리는 가족인데, 그러면 우리의 현실은 정말 그런가? 우리 현실은 정말 그렇게 아름답고 평안하기만 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숙회 모임에 가고 선교회 봉사를 하고 주방 봉사를 시작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막 천사 같은 성도들만 모여있는 줄 알았는데 나와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과 마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처리를 칼같이 완벽하게 해야 되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파워 제2형 성도들이 있는가 반면에, 아유 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든 되겠지, 세상 태평한 자유영혼 피형 성도들도 있습니다. 뜨겁게 통성으로 주여 부르짖어야 기도하는 것 같은 분들도 계시고요, 그 옆에서 아우 난 잠잠히 좀 그냥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옆에서 누가 취하면 아우 조용히 좀 기도합시다, 때로는 그런 갈등도 경험하게 되는 곳입니다. 아유 김장날 보니까 아유 배추는 무조건 멸치액젓을 팍팍 쳐야 깊은 맛이 나지, 그런 권사님도 계시고요, 아니요 깔끔하게 새우젓만 넣어야 그게 김치지 하는 권사님도 계십니다. 이 두 분이 마주치는 순간 주방은 더 이상 은혜의 공간이 아니라 소금을 치는 전쟁터가 되는 거죠. 성경은 오늘 7절에서 아주 당혹스러운 현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4절에서는 몸이 하나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몸이 하나. 그런데 7절에 오자마자 우리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분량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11절 보세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은 모양으로 찍어낸 공상품 레고 블록으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마다 기질이 다르고요, 저마다 은사가 다르고요, 저마다 MBTI가 다르고요, 심지어 입맛과 살아온 배경까지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서로의 다름이 갈등이 되기도 하고 오해가 되기도 합니다. 아유 저 집사님은 왜 저렇게 말을 뾰족하게 하실까? 아유 저 권사님은 왜 자꾸 내 마음을 몰라줄까?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마귀가 와가지고요 우리 귓가에다 가장 달콤하게 아주 위험하게 속삭이는 겁니다. 아유 김 집사야, 아유 박 집사야, 여러 가지로 해야지. 아유 이 집사야 막. 하나만 하면 또 안 되니까. 아, 괜히 상처받지 말고 그냥 뒤로 한 발짝 물러나. 아, 너 하나 빠진다고 교회 안 무너져. 괜히 봉사한답시고 끼어들었다가 멸치액젓파 새우젓파 싸움에 휘둘리지 말어. 아,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그냥 1층 주차장으로 빠져나가는 스텔스로 살아. 아, 그게 속 편한 거요. 여러분, 사회학에서 말하는 군중 속의 고독의 모습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드러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두 마리가 온기를 나누기 위해 서로를 향해 다가섭니다. 그런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뾰족한 가시에 찔려서 아파요. 피를 흘려요. 그러니까 또 멀어지게 됩니다. 얼어 죽지 않으려면 붙여야 되는데 붙으면 가시에 찔려서 상처가 생기니까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줄다리기 실험으로 유명한 링갈만 효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혼자 당길 때는 100%의 힘으로 쓰던 사람들이 8명, 10명이 모이면 아유 누구가 담그겠지 그러면서 막 49%의 힘으로 그냥 방관자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려고 모였는데 서로의 모난 성격과 다른 기질이라는 가시에 서로 찔려서 때로는 상처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유 차라리 가시에 찔리지 말고 그냥 적당히 거리 두자. 아유 나은아지 힘 안 써도 줄은 당겨 지겄지 그러면서 뒷짐지고 물러나는, 때로는 고슴도치의 모습, 때로는 스트레스의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죠.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누군가 하겠지, 나 하나쯤 손 놓는다고 티도 안 나,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가 주인공으로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람객의 자리로 이동해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초라한 자화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가 있어요. 누구라고 할 것도 없어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 품어본 적 있으시죠? 있으시죠? 있으시잖아요.
하나됨의 이상과 깨어지고 분열하는 그 현실의 갈등 사이

에서 우리는 깊은 무력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모순과 긴장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 그렇다면 다양성을 다 없애버리고 북한의 열병식처럼 모든 성도가 막 일사불란하게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동만 강요하는 획일주의로 살아가야 될까? 아니면 갈등이 무서우니까 영원히 파편화된 개인주의자로 돌아서야 될까?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두 극단적인 태도 모두를 아주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라는 거룩한 용광로 속에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통합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각기 다른 은사와 각기 다른 기질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라가 헬라어로 카타르티스모스라고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고대 사회에서는 두 가지의 뜻으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 의사가 탈골되거나 부러진 뼈를 제자리에 딱 맞추어 맞물리게 할 때 이 단어를 썼고요. 또 하나는 어부가 찢어지고 구멍난 그물을 밤새 한땀 한땀 기어 맞출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시고 심지어 나와 맞지 않는 기질의 성도를 내 옆에 붙여주신 이유는 부러진 뼈가 맞추어지듯 찢어진 그물이 꿰매어지듯 우리를 함께 빚어가고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교회의 머리는 목회자도 아니고요. 중직자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체에서 마디가 어디예요? 뼈와 뼈가 부딪히는 관절입니다. 여러분 관절이 없으면은요 팔을 굽힐 수도 없고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연식을 더해가면서 이제 무릎과 관절마다 이제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그럼 어떡해요? 걷기도 힘들고 움직이기도 힘듭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 관절을 통해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그 관절을 감당해야겠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체에서 이 마디가 관절이잖아요. 그 관절의 역할이 뭐예요? 서로 다른 두 개의 단단한 뼈 사이에서 충격이 흡수되고 둘을 유기적으로 이어주는 곳이 관절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름을 마주할 때 혐오하고 배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름을 통해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야 너 하나쯤 없어도 잘 돌아가. 때로는 우리를 부품 취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몸에서는 그 어떤 작은 손가락 마디 하나도 결코 쓸모없는 존재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 하나쯤이야 그리고 내 마디의 자리를 비워버리면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쫄뚝거리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연약해 보이는 성도라도 자신의 자리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나아갈 때 온몸이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어서 건강하게 자라나는 놀라운 신비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케스트라에는요 날카로운 금관악기도 있고요 부드러운 현악기도 있고요 둔탁한 타악기도 있고요 소리와 연주법이 전혀 다른 수십 개 악기가 모입니다. 악기들끼리 서로 네 소리가 틀렸네 내 소리가 맞네 싸우면 끔찍한 불협화음이 나요. 그런데 지휘자의 오보의 A코드에 맞춰서 그 각자의 음을 조율할 때에 그 다양한 소리가 웅장하게 되고 하나의 아름다운 교향곡이 되는 거죠. 교회가 똑같습니다. 또한 성당의 화려한 모자이크 벽화는 각기 다른 모양과 색깔을 지녔지만 깨진 돌조각들이 저마다의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비로소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완성하게 되는 것과 같이 교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기질과 은사는

다른 것, 그래서 다른 것은요, 싸우라고 주신 무기가 아닙니다. 교향곡을 만드는 다채로운 악기인 거예요. 교회의 유일한 지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며 나아갈 때 이 부딪히던 관절 마디마디가 서로를 지탱하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화음을 만들어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나 하나쯤이야 이런 마음을 좀 내려놓고 이 갈등만의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마디마디 관절관절로 살아갈 수 있을까? 바울은 본문 2절에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첫째는 겸손으로 나를 낮추고 남을 존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헬라어로 타페이노프 프로세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본래 헬라 로마 사회에서 이 노예들이 쓰는 단어였습니다. 수치스러운 단어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심으로 이 단어가 기독교 최고의 거룩한 미덕으로 바뀐 겁니다. 뭐예요? 겸손입니다. 겸손. 내 생각, 내 오름, 내 잣대로 상대를 판단하고 가르치려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라고 인정해 주세요. 집사님이 맞을 수도 있다라고 인정해 주세요.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비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발을 씻겨주는 종의 자리로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겸손의 성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요, 온유와 오래 참음이에요.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다름을 환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유를 뜻하는 것은 프라위테크라고 해서 야생마가 주인의 손길에 의해 길들여지는, 그러니까 강력한 힘이 통제된 상태를 온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기질대로 막 소리를 지르고 분노를 터뜨릴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지만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 힘을 제어하는 것, 그게 온유입니다. 또한 마크로디미아라고 해서 오래 참음은 마음의 공간을 넓게 두고 분노를 멀리 밀어내는 것이에요. 누군가 나와 달라서 속이 터질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주고 계시는구나. 아주 나를 괴롭히는 사람처럼 내 옆에 있는 눈을 그 사람이 있네. 근데 그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것들을 받아들여요? 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나를 온전한 도구로 쓰기 위해서 나를 이 사람을 통해서 훈련시키시는구나. 이게 오래 참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은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나 하나쯤이야 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나 한 사람부터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먼저 다가와서 손잡아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뒤에 숨어서 공동체를 냉소적으로 평가하는 구경꾼이 되지 마세요. 갈등이 있는 곳에 내가 먼저 찾아가서 화해의 마디, 화해의 관절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이 메마른 곳에 내가 먼저 격려의 마디, 격려의 관절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손이 부족해서 허덕이는 곳에 내가 먼저 다가가 섬김의 마디, 섬김의 관절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나 하나 헌신한다고 교회가 변하겠어? 아니요, 변합니다. 분명하게 변합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마다 저는 매주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 한 주 한 주 거듭할 때마다 교회가 바뀌고 있어요. 오셔가지고 창을 닦는 분도 계시고요. 앞에 1층에 정돈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왜요? 여기가 우리 집이니까. 우리들의 집이니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헌신으로 인해서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으로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쪽 다섯 개를 내놓았던 그 이름 없는 아이를 통해 그 한 명의 헌신을 통해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우리 한 사람이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 때, 우리 교회는 상처 입은 세상을 치유하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든든하게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이제 구경꾼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방관자의 외투를 벗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해변에 수만 마리의 불가사리들이 모래벌로 밀려와서 햇볕에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소년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바다로 불가사리 하나하나씩을 집어던지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한 어른이 비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수만 마리가 지금 널려 있는데 네가 그렇게 던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그런데 그 소녀는 손에 든 불가사리 한 마리를 바다로 휙 던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0: 적어도 방금 제가 던진 이 녀석 하나에게는 온 세상이 바뀐 것과 다름없잖아요. 나 하나 봉사한다라고 교회가 변할까? 나 하나 용서의 손을 내민다라고 갈등이 풀릴까? 네, 풀리고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은 냉소적으로 물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내민 그 작은 화해의 손길 하나, 내가 섬긴 그 작은 헌신의 한 조각이 상처입은 지체 한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 하나쯤이야를 우리가 좀 내려놓고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엮인 거룩한 마디가 되어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가게 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저천성을 향하여 지금까지 하늘정원교회 김효성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2-826-0191번 하늘정원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냈습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 참 다양한 순간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기쁘고 행복한 순간들도 있지만 정말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역경 가운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37편 24절의 고백처럼 우리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굳게 잡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 낭망하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박신아 카이어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비올라 다간바와 챔발로를 위한 소나타 3번 BWV 1029번 G마이너의 3악장 알레그로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비올라 다간바와 하프시코드를 위한 소나타는 현재는 첼로 소나타로 많이 연주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비올라 다간바와 첼로가 굉장히 흡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는 비올라 다간바는 바로 그 시대의 원전 연주에만 주로 사용되는 그런 악기 중에 하나인데요. 첼로로 연주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졌죠. 사실 첼로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목소리와 가장 흡사한 아주 친근한 악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함께 하실 이 작품은 앞선 1번과 2번 소나타보다 조금 더 바로크 시대의 협주곡의 느낌이 더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작품의 3악장 함께 하실 텐데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소나타 3번 BWV 1029번 G마이너 3악장 알레그로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 마르타 아레리치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비올라 다간바와 하프시코드를 위한 소나타, 오늘은 첼로 버전으로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이 작품의 3악장 알레그로,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 연주, 마르타 아레르치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베토벤의 현악 4중주 작품으로 18번 가운데 6번 B플랫 메이저 3악장 스케르초 알레그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베토벤의 현악 4중주 초기 작품에 해당하는데요. 초기 작품 중에서도 베토벤의 특징을 규정지을 만한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베토벤 초기의 현악 4중주의 특징이라면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전통을 계승해서 네 악기가 동등한 대화를 나누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제1바이올린만이 선율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비올라와 첼로에서도 중요한 음악적인 역할을 배분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조금 더 대비돼서 베토벤만의 스타일로 변화된 것이 있다면 강렬한 리듬이 아닐까 싶습니다. 짧은 모티브 하나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그 반복되는 음형이 변형되면서 음악 전체의 구조를 잡아주는 특징이 베토벤만의 초기 현악 4중주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이 작품의 3악장 스케르초 알레그로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베토벤의 현악 4중주 작품 번호 18번 6번의 B플랫 메이저 3악장 스케르초 알레그로, 오늘 이 작품을 베토벤의 현악 4중주를 가장 잘 연주하는 연주단체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출신들로 구성된 타카치 현악 4중주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베토벤의 현악 4중주 작품 번호 18번 가운데 6번 B플랫 메이저 3악장 스케르초 알레그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도니제티의 오페라 람메르모의 루치아 가운데 2막에 나오는 6중창 기미 프레나 인탈 모멘토 이 순간 나를 무엇으로 맡겠는가 라고 하는 6중창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루치아라는 오페라 2막에 등장하는 6중창인데요. 6명이 함께 노래하는 중창으로서 특별히 6명의 그 감정이 다 다른 상태에서 극적인 동기를 가지고 노래한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독특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루치아라는 주인공을 사랑하는 에드가르도가 이제 자신을 배신하고 오해한 오빠 엘리코의 강요에 의해서 이제 또 다른 결혼에 서명을 하고 또 그 결혼을 하기로 하는 그 순간 각자 처한 상황의 다른 감정을 노래하는 육중창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특별히 음악극 오페라에서는 이런 그 음악적인 서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동시에 같은 공간에 6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사건과 시간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신의 감정과 또 자신의 입장을 독백처럼 노래에서 입체적으로 그것들을 전달하는 특징, 이것이 음악극에서 굉장히 중요한 서사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 도니제티 루치아에 등장하는 육중창은 굉장히 중요한 육중창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도니제티의 람모르모의 루치아 2막에 나오는 육중창 그런 순간 어떻게 잠들 수 있겠는가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앙상블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도니제티의 오페라 루치아에 나오는 육중창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엘리오 모니콘의 영화 음악 미션의 메인 테마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시아 워커가 작곡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박주영이 주의하는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박주영이 주의하는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댄스 챌린지를 찍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춤을 따라 춘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게 남녀노소 유행한 지가 꽤 오래됐죠. 그런데 흥의 민족이어서 그런지 북한의 10대들도 춤추는 걸 꽤 좋아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춤 과외까지 인기라고 하죠. 북한 특유의 그 고유 음악을 넘어서 빠르고 화려한 공연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현대적인 춤을 배우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던 건데요. 기존에 있던 외국어나 컴퓨터 과외보다 비용도 비교적 저렴해서요. 개인 과외뿐 아니라 그룹 과외까지 이 춤 과외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선 학교나 직장에서 오락회나 공연도 자주 열리는데 춤을 잘 추면 눈에 띌 기회도 많다 보니까 부모들도 10대 친구들에게 크게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하죠. 다만 한국식 춤은 여전히 단속 대상입니다. 춤을 배우고 싶고 친구들과 함께 즐기고 싶은 빛나는 10대의 하루는 그 마음은 남과 북의 청소년들이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이죠.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북한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한민족으로 불러주신 저 북녘의 다음 세대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자유롭게 배우고 억압 가운데 주님의 진리로 깨어지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OFP데이,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기다리면서 첫 찬송 올려드릴 텐데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로 설, 남과 북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소망하고 있어요라는 한 줄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전국 곳곳 여러분이 계신 곳도 궁금해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함께해 주세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첫 찬송으로 올려드렸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남과 북의 10대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이 주님의 임재 앞에서 다윗처럼 함께 춤을 출 그날이 머지 않았겠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북한을 긍휼히 여기시어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3008님 기도의 한 줄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을 들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이 표현을 믿으면서 어제부터 듣고 참여도 해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시면서 0699님께서 축복의 카드 사진 한 장과 함께 해주셨어요. 극동방송을 들으면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0699님 문자까지 주셨는데 출석 인사 선물 함께 나눠드릴게요. 동탄에서 듣고 있습니다. 북한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부족하지만 오늘도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7930님 우리의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리고 문자 한자 한자 그런 마음으로 써내려가 주실 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들으시고 다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와, 우리 북에서 오신 분이 문자를 주셨어요. 피디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시흥시에서 살고 있는 새터민입니다. 저의 고향인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춤을 출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7192님의 고향 땅 지금은 경기도 시흥 제2의 또 고향에서 살고 계신 것 같은데 북녘의 어디가 고향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북한 그 곳곳에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고 있는 줄을 그리고 앞으로 그 열매를 함께 누릴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첫 찬송으로 올려드렸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요. 또 우리가 여름마다 수련회를 하잖아요. 수련회 때 막 뛰면서 찬양 드리는 그 모습들도 얼마 안 남았겠죠. 이 소망과 함께요. 믿음과 함께 조금 전 문자 보내주신 새터민이라고 소개해주신 분께도 선물 보내드릴게요. 서천에서도 와주셨고요. 익산에서도 복음통일을 위해 오늘도 아자아자 외쳐주셨어요. 아멘이라는 화답으로 기도의 한 줄 한 줄들의 출석 인사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한다는 게 저에게는 참 생소해요. 북한을 위한 제 마음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와, 5236님 이 문자가 이미 그 마음의 두드림에 문고리를 잡으신 것 같아요. 이제 힘껏 열어서 그 마음의 북한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시선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순종이겠죠. 오해피데이 계속해서 또 매일같이 함께해 주시면서 이런 기도의 한 줄로 출석 인사로 나눠주세요. 5236님 저희가 내일도 함께하니까요. 내일 5236님 기도의 한 줄 계속 남겨주시길 기대해보면서 선물 같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함께하고요. 이렇게 정착한 지 얼마 안 된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보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갈 한 뼘 차이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신청 찬송, 축하, 사연, 기도의 한 줄들 우물정 1069번으로 계속해서 나눠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입니다.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우물정 1069번으로 오늘의 한 뼘 차이도 함께 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천안 두정동 사무실에서 듣고 있습니다 하시는 0995님. 매일 새벽 북한을 위한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하고 계시다는 우리 3874님. 와, 북한이 고향이신 90살의 어르신을 돌보고 계시다는 요양보호사 6551님도 함께 한 뼘 차이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오프닝에서는 북한에서 이 한국식 춤을 단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춤을 배우는 과외가 유행이기는 하지만 한국 무용 같은 이 춤은 괜찮지만 한국식 춤, 그러니까 케이팝의 어떤 그런 안무 같은 거를 배우고 하게 되면 단속의 대상이 될 수가 있죠. 근데 북한에서는 이런 춤뿐만이 아니라 화장법, 말투, 호칭까지도 단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한 뼘 차이, 북한에서 남녀 사이에 이 단어를 쓰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단어를 쓴 걸 들키면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1번 오빠, 2번 동무, 3번 여보. 오빠와 동무와 여보 가운데 북한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면 안 될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보통 그 드라마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하기 그 전 단계에 이런 단어를 많이 쓰기도 하고요. 케이팝에 조금씩 이제 빠져들고 있는 외국인들도 이 단어를 먼저 배우기도 하고요. 북한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오빠일까요? 동무일까요? 여보일까요? 특히나 이 남한에서 하는 이런 호칭들, 표현들을 북한의 다음 세대들이, 10대도 청년들이 따라하다 보니까 법까지 제정을 했어요, 북한이. 평양 문화어 보호법이라고 해서 뭔가 남한식 말투를 쓴다거나 표현 단어를 쓴다거나 하면 제재를 하죠. 그 가운데 이게 아주 대표적인 단어로 알려져 있는데요. 1번 오빠, 2번 동무, 3번 여보. 1222님은 오빠가 지금의 남편이 되었어요 하시면서, 맞아요. 오늘 문제가 그 부부 사이라기보다는 남녀 사이에 쓰면 안 되는 표현이에요. 오빠일까요? 동물일까요? 여보일까요? 이 세 단어가 참 우리에게는 일상의 단어지만 또 북한에서는 우리의 일상과 또 다른 일상, 단속이 되는 그 북녘당의 일상 가운데 오늘의 이 차이도 같이 맞춰보고요.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샵 1069번과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계속해서 기다리면서요. 찬양 올려드리고요. 또 수요일마다 함께하는 시간,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김서영 자매와의 그 세 번째 시간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종착 7개월 차 평안북도에서 온 김서영입니다.
1: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만남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자리로 다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 7개월 차 평화북도에서 온 김서영입니다.
1: 반갑습니다. 네. 이제 7개월 차면은 계절을 어느덧 몇 개를 지나신 거죠? 두 계절을 훌쩍훌쩍 지나셨어요.
0: 네.
1: 그리고 그 북한에서 건너오실 때, 그러니까 네. 7년 전에 건너오실 때.
0: 네.
1: 강변까지 그리고 강변에서 중국까지 차를 타고 선생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건너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가족분들이랑 인사는 혹시 따로 못 없죠. 나누고 오신 거예요?
0: 네, 없죠. 가족분들은 지금쯤 아마도 얘가 어디 가서 죽지 않았을까. 수년 이제 몇 년 7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연락이 안 되고 그리고 네.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제 사람의 군방력이 어디 가 있다 하게 되면 군방 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오랫동안 이제 없어져서 사라져서 이렇게 돼서 아마 가족분들도 많이 안타까우실 거예요.
1: 그때 그러면 집을 나올 때는 어떻게 일을 나가시는
0: 아 그냥 놀러 나왔어요.
1: 친구네 놀러 나가겠다
0: 이러시고 네.
1: 친구네가 강변 쪽이었던 거예요?
0: 친구분이 이제 그분도 이제 집은 이제 저희 쪽이었는데
1: 네.
0: 그분이 밀수 하시는 분이라 이제 그분 차를 타고 이제 아. 제가 그때 휴식이 3일이었단 말이에요. 그 휴식일을 계기로 삼아서 이제 놀러 간 거였어요. 이제 말을 그분이 하시는 게 압록강 위에서 자다 깨나면서 새벽에 동투는 해맞이를 하면 정말 예쁘다. 근데 이제 상상해보면 제가 조금 감성적인 데가 있는 그런 네. 사람이어서 이제 제가 강변이나 산기슬기나 이런 걸 좋아해요. 제가
1: 네.
0: 이제 일부러 이제 막 찾아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1: 저도 좋아요.
0: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건네셨는데 제가 시간이 또 그렇게 맞았고 그래서 이렇게 떠나게 됐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그 모든 것을 제가 생각해 보면.
1: 네.
0: 갑자기 눈앞에서 다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제가 이제 라오스 거쳐서 여기로 오면서
1: 네.
0: 이제 라오스 센터에서 이제 하나님 이렇게 영접하면서 제가 생각한 게 하나님이 뭐 저를 여기로까지 제 운명을 이끌어 주시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제 이제 생각으로는 정말 일어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내 눈앞에서 많이 일어나서
1: 네.
0: 네, 그래서 이제는 저희는 북한에서 이제 교양을 이렇게 봤잖아요. 주체사상 이제 내 운명의 자신은 나 자신이다 뭐 하면서 이제 개척하는 힘도 나 자신에 있다 하면서 얘기를 하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전부가 아니었고 내가 원하던 삶은 이제 북한에서 이제 잘 사는 게 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정말 이극당에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네. 그 나라에 정말 토양도 냄새가 다른 그런 곳에 저희가 거기로 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애 낳고 생활하면서도 안 간다고 하던 한국을 가게 한 결심을 저한테 주신 게 너무 그렇게만 우연이라고만 생각할 게 아닌 것 같아서 네. 네.

0: 참 누가 알았겠어요.
1: 그러게요.
0: 2010년대 그 후반 그리고 코로나 직전이잖아요.
1: 네.
0: 비로소 터지기 직전에
1: 네, 네.
0: 선생님이 7년 후에 이곳 남조선 대한민국에 있을지 그 누가
1: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0: 네.
1: 근데 이제 엄연소 제가 이제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탈북은 이제 제가 이제 조를 팔아먹은 그분들을 막 미워했어요. 네. 미워했는데 어느 한순간부터는 이제 그분들에 대한 미운 마음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제 탈북하다 걸리면 이제 먹고 죽으려고 지하까지 준비했다고 이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행복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눈 감고 아무것도 모르고 왔잖아요.
0: 네.
1: 그게 이제 생각하면 그래도 이제 그분들한테 감사하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중국을 통해서 해외로 여러 국가를 거쳐서 오면서 동남아에 가서 이제 북한이나 이제 네. 남한 땅에 없는 바나나나 망고나 이런 걸 이제 보는데 되게 행복한 거예요.
0: 맛있잖아요.
1: 네, 아니 그게 나무 위에 달려 있는 걸 보는 게 너무 신기해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나는 탈북한 게 내가 잘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이걸 내가 볼 수 있어서
0: 네.
1: 제가 북한에 있었으면 이제 해외로 나아갈 네.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한 게 되게 눈을 크게 뜨고 이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감동적이었어요.
0: 그렇게 용서와 감사의 제목들로 지난 여정을 다시금 고백하면서 나눠주신 은혜가
1: 네.
0: 저도 큰 도전이 되고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계신
1: 네.
0: 그리고 북녘의 주민분들에게도 큰 은혜의 선물로 다가왔을 줄은 믿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다음 시간에 네. 또 그 여정에 대한 은혜의 한 자락을 네. 나누기에 앞서서
1: 네.
0: 오늘은 마무리를 하면서 네. 사실 선생님이 그곳에서 나오실 때 강을 네. 건너시고 중국 땅에 머무르시면서
1: 네.
0: 코로나 시기를 그렇게 홀로 보내시면서 싸우신 네. 이 7년의 시간
1: 네.
0: 그 이전으로 다시
1: 네.
0: 돌아가서
1: 네.
0: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혹시나 이 방송을 듣고 있을지도 모르는 가족분들에게 한 말씀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나누면서 인사를 하면 좋겠어요.
1: 네, 감사합니다. 북한에 이제 코로나 때 말을 들었는데 숱한 사람들이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럴 때 이제 저는 혹시 저희 가족에도 무슨 다른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리고 부디 무사했으면 이제 제가 죽기 전에 어떻게 기회가 되면 만나지지 않을까
0: 아멘.
1: 연락이라도 취해지지 않을까
0: 아멘.
1: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이제 매일매일 혼자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는 게 다른 게 없고 그냥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게 행복한 거라고. 그분들이 혹시나 제가 이제 고향에 연락을 하고 싶은데 연락받을 사람이 없어질까 봐 그게 제일 두려운 것 같고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건 앓지 말고 무사히 건강하게 살아계셔 달라고 네 그렇게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0: 정말 하나님의 때의 분단의 그 38선의 장벽들이 무너지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서로 마주할 그날에 만날 수 있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방송을 듣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따님의 목소리를 못 알아보시겠어요? 한 번에 알아보실 것 같아요.
1: 그러면 너무 좋죠.
0: 그래서 그 소망을 함께 나누면서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김서영 자매님과 함께하는 세 번째 시간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북도 구성이 고향인 남한정착 7개월차 김서영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겠네 찬양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8055님 오늘의 간증에 감사합니다. 눈물로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하루속히 가족에게 연락이 닿기를 힘내세요. 라고 1816님께서도 주셨어요.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연락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만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때가 아니고서는 그 생이별한 아픔 가운데 올려드리는 간절함을 정말 하나님께서만 아시잖아요. 우리가 옆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건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사랑으로 함께하는 기도뿐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오해피데이.

기도의 한 줄로도 출석 인사를 받아보고 있고요. 또 한 뼘 차이 문제를 풀어보시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단어마저도 북한에서는 억압을 한다니 단속을 한다니 참 말이 안 돼요 하시면서 맞춰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늘 한 뼘 차이 문제를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북한에서

3번 여보일지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보통 이 단어는 남녀 사이에서 조금 몽글몽글한 그런 분위기를 내기도 하잖아요. 아직 저도 이 표현을 씁니다 하시면서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인 우리 남편은 지금도 이렇게 불러주면 참 좋아합니다. 저보다 2살 연하인데도요. 이게 은근히 사랑이 담긴 그런 표현이잖아요. 저도 불러보지 못한 단어라 애틋한 단어네요 하시면서 1851님 1851님도 남편이 연하시래요. 그래도 오늘은 한번 불러줘 봐야겠어요. 이게 나이에 상관없이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르면은 그쵸, 이 단어를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이걸 듣는 입장이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입장에도 보니까 참으로 어이없는 일 같아요 하시면서 이 단어를 왜 북한에서는 못 쓰게 하는 건가요? 북한 땅이 깨어져야 할 부분이 정말 많죠. 언어도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환경들도. 오늘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도전합니다. 9705님도 주셨는데 저희가 조금 더 정답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는 남녀 사이에 이 단어를 쓰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1번 오빠, 2번 동무, 3번 여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시면 로그인하신 후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도 이렇게 정답 보내주신 분들, 또 출석 체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OA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의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뼘 차이, 남녀 사이에 북한에서는 이렇게 부르면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정답은 1번 오빠죠. 부부 사이에 여보라는 단어, 그러니까 남녀 사이에 여보라는 단어는 통상적으로 쓰고 있고요. 동무, 동지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1645님이 8살 아들이 옆에서 3번 여호와 아니냐고 이야기했다고. 아, 아직 여보를 모르니까 여호와. 여보보다 여호와를 먼저 배운 우리 8살 아들이 3번을 도전해 주셨고요. 우리 부모님께서는 1번 오빠를 도전해 주셨네요. 오빠라는 단어가 금지 대상이라니 말이 안 돼요. 북한 땅에도 자유롭게 음악을 듣고 춤도 추고 무엇보다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아멘. 아, 우리 제가 가끔 오답자에게도 정답을 드리잖아요. 부모님께서는

정답을 맞춰주셨지만 여호와를 외쳐주신 우리 8살 아이에게도 아들에게도 이 형제님에게도 제가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17년차 부부인데 남편을 오빠라고 안 불러본 지 오래됐어요. 오늘은 한번 불러볼까요? 0691님 새싹회원이신데 오늘 이런 문자가 정말 많네요. 오빠라고 안 부른 지 정말 오래됐는데 오늘 불러봐야겠어요. 다짐하신 분들은 오늘 꼭 한번 불러보시길 바라고요. 이게 이렇게 나눈 것처럼 오빠라는 단어 가운데는 우리 문화 속에서는 뭔가 이 사랑이 애교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 사회에서는 혈육 간에만 오빠를 쓰는데 애교 섞인 표현인 오빠라는 표현을 쓰는 거를 금지하고 있죠. 3년 전부터 이 언어와 관련한 법을 직접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혈육 관계가 아닌 젊은 남녀 사이에서 오빠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지나 동무라는 호칭을 쓰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일연구원 조사에서도 이 가족이 아닌 사이에서 오빠라고 부르는 그리고 한국식 말투를 사용하는 걸 교양하고 처벌한다는 증언들도 여러 나왔고요. 아까 그 북에서 온 여자친구랑 이야기를 할 때 오빠라는 단어를 쓰는 거를 굉장히 어색해하더라고요. 그곳에서 많이 사용을 안 해봤대요 라는 문자도 주셨어요. 사회 분위기도 그렇지만 사용하는 단어, 표현, 어투부터가 다른 남과 북이죠. 오늘도 그 한 뼘이 좁혀졌을까요? 사랑이 듬뿍 담긴 단어 7014 정답 맞춰주셨는데 이렇게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 통해서 제가 방송 마치고 답장을 보내드릴게요. 샵 1069번으로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이십니다.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억압하는 북한 땅에 얼른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유가 임해서요. 서로 말하고 함께 춤을 추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단속의 대상이 아닌 정말 자랑거리인 그날이 얼른 오기를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북한의 다음 세대가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비전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주님 안에서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군사가 될 줄을 믿습니다. 복음 통일의 그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생방송 OEP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모세는 수레와 수소들을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다. 수레 두 대와 수소 네 마리는 게르손 자손에게 주어 그들의 일에 쓰게 하고 수레 네 대와 수소 여덟 마리는 므라리 자손에게 주어 그들의 일에 쓰게 했다. 그들은 모두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감독을 받았다. 모세는 고핫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고핫 자손은 자신들이 맡은 거룩한 것들을 어깨에 메고 직접 날라야 했기 때문이다. 제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던 날 지도자들이 제단 봉헌을 위한 제물을 가져와 제단 앞에 드렸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날마다 지도자 한 사람씩 제단 봉헌을 위한 제물을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첫째 날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수송아지 한 마리, 수량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수량 한 마리, 속죄제물로 드릴 수렴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 드릴 수소 두 마리, 수량 다섯 마리, 수렴소 다섯 마리, 1년 된 어린 수량 다섯 마리. 이것이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드린 제물이다.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도자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수송아지 한 마리, 수량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수량 한 마리, 속죄제물로 드릴 수렴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 드릴 수소 두 마리, 수량 다섯 마리, 수렴소 다섯 마리, 1년 된 어린 수량 다섯 마리. 이것이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드린 제물이다.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도자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수송아지 한 마리, 수량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수량 한 마리, 속죄제물로 드릴 수렴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 드릴 수소 두 마리, 수량 다섯 마리, 수렴소 다섯 마리, 1년 된 어린 수량 다섯 마리. 이것이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드린 제물이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민수기 7장 6절에서 29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미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쁨 한 끼, 은혜 두 끼, 두시의 기쁨 두 끼, 최정민입니다. 종이 비행기를 접어서 날려보신 적 있으시죠? 처음부터 반듯하게 멀리 날아가는 경우 별로 없을 겁니다.

쪽으로 휙 돌아서기도 하고요. 코를 박고 금세 떨어지기도 하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떨어졌던 그 종이 비행기를 접어서 다시 한번 날개 한쪽을 조금씩 접어보기도 하고 무게중심을 바꿔보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 더 날리면 그렇죠. 잘 날아가죠. 성경의 마가라는 인물이 그랬거든요. 첫 번째 선교여행에서 중간에 돌아가 버렸고 그 일 때문에 바울은 다음 선교여행에 마가를 데려가는 것조차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가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시간이 흐른 뒤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한때는 함께 갈 수 없다고 여겨졌던 사람이요. 나중에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됐습니다. 자, 오늘 조금 넘어질 일이 있었다고 너무 빨리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 번의 실패보다 그 다음 이야기를 더 길게 쓰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날려보는 거예요.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언제 들어도 참 은혜로운 찬양이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듣고 오셨습니다. 자, 2시 이제 7분에서 8분이 막 돼가고 있습니다. 청주, 충주에서는 104.7MHz를 듣고 계시고 또 대전을 비롯해서 중부권에서는 93.3으로 함께하고 계시죠. 자, 오늘 또 듣고 계신 분들 추석색 한번 해보시죠. 제일 먼저 오신 분은 5223번 쓰시는 충남 아산에서 네, 두끼와 함께하신다고 샬롬 하시면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7772번도 들어오셨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문자 하실 수 있는데요. 상대방 번호 입력하는 곳에 우물정 9330을 입력하시고 연락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종이비행기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종이비행기를 날려서 떨어졌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죠. 우린 다시 한번 그 종이비행기를 고쳐서 접었을 때 더 멀리 날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인생도 그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멀리, 그 다음엔 더 멀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실 거고 저도 그렇게 사용해 주시겠죠? 자, 오늘 날씨가 참 왜 이렇게 덥죠? 네, 이 스튜디오에 있는 청주는 더운데 여러분들 계신 그곳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곳의 날씨도 그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우물정 9330으로 전해주시면 그 모든 소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샵 9330 또 애플리케이션에는 별도의 정보용이 없고 문자는 우물정 9330번 기억하시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청곡도 받고 있고요.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아시죠? 그렇죠?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은 뭐 하는 날? 그렇죠. 기질 알아보는 날이죠. 잠시 후에 또 청주 금천교회에 섬기시는 신경민 목사님, 이인혜 사모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 사이에 뭐 여러분들께서 또 이 방송 꼭 놓치지 말고 들으셔야 되니까 수요일을 꼭 챙기시는 분들은 주변 분 연락하셔서 같이 들으시죠. 신청곡이 하나 들어왔네요. 사랑의 종소리 김석균, 나윤선이 부릅니다.

0: 성경인물 기질 탐구 생활 마음 사용 설명서. 사람은 모두 다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반응이 다른 이유는 저마다 가진 기질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성경 속 인물들의 기질을 함께 살펴보며 나 자신을 이해하고 가족과 이웃, 교회 공동체를 더 깊이 이해해보는 시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관계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성경인물 기질 탐구생활 마음 사용설명서입니다.
1: 네, 두시 기쁨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이번 주 기질 기다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번 주는 정말로 흥이 대폭발, 네,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분들은 그,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시작하면 어떨까 싶어요. 쾌활형, 뭐, 이 기질 이름만으로도 이미 성명이 다 끝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흥미로운 성경인물. 이 중에서 이 쾌활형이 누가 있냐면 솔로몬이 있다고 합니다. 이 솔로몬의 삶에는 놀라울 만큼 다양한 경험들이 좀 등장을 하는데 지혜를 구했고 성전을 건축했고 수많은 건축 사업을 벌였고 국제적인 교류와 무역도 했는데 부와 명예까지. 그런데 그 많은 것을 경험한 솔로몬이 마지막에 발견한 게 바로 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많이 가져봤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세상의 수많은 즐거움만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발견한 거죠. 자, 오늘 이 쾌활형은 그 밝은 에너지, 가능성을 발견하는 힘, 또 새로운 것을 향한 호기심과 도전 정신을 살펴보면서 동시에 이 끊임없는

0: 끊임없이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가는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도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 설명을 위해서 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청주 금천교회 목사님이시자 장신대학교 개관교수이신 신경민 목사님, 이인혜 사모님 자리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2: 네. 네, 안녕하세요.
0: 이번 주는 다른 주보다 좀 더 톤을 좀 높여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1: 네, 아유, 너무 즐거운 날입니다.
0: 맞아요. 표현 그대로 즐거운 날이에요. 지난주 이제 충성형 얘기하면서 우리 반주자님이 한 시간 내내 너무 큰 공감을 하셔서 네. 이 충성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정리 한번 좀 해주세요, 목사님.
1: 네, 충성형 우리가 여호수아를 살펴봤는데 모세가 죽은 후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죠. 네. 늘 그 자리에 머물고 성실하고 또 신뢰를 쌓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마음 속에는 불안함이 있는
0: 그렇죠.
1: 그런 특징을 가지신 분들인데 네. 해결점으로 좀 규칙적인 운동
0: 맞아요.
1: 또 규칙적인 영적 생활을 통해서 네. 내 안에 평안을 찾으라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0: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뭐 들려주셨던 찬양들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평소에 열심히 다 드리는 건 아니까 거기에 네. 이제 신뢰를 더해서 네. 주님에 대한 신뢰를 더해서 나아가면 좋겠다. 네.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실 거다.
1: 네, 주가 일하시네 같이 네. 찬양을 했었죠.
0: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럼 이번 주 쾌활형인데 이 쾌활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1: 네, 말 그대로 쾌활하신 분들입니다. 네. 웃고 즐겁고 어디서나 분위기 메이커시고요. 이 쾌활형이 있으면 항상 주변이 즐겁습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죠.
2: 맞아요.
1: 그래서 이 쾌활형은 사람들 중심에 서 있는 분들입니다.
0: 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쾌활형 분들은 의도적으로 쾌활하게 보이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1: 네.
0: 실제로 정말 기질이 쾌활형이어서 네. 실제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1: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성취형이 이제 성취를 위해서 쾌활한 척은 할 수 있는데
0: 맞아요.
1: 그 내 안에 기쁨은 진짜 없을 수 있거든요.
0: 맞아요.
1: 근데 이 쾌활형은 계속 솟아나와요.
2: 맞아요.
1: 즐겁고 싶고
2: 맞아요. 맞아요.
1: 행복하고 싶고 근데 쾌활형들이 정말 재밌는 게 이제 제가 이제 기질에 대해서 또 계속 연구를 하고 이제 여기저기서 강의를 하면 왜 아프면 뭐가 힘듭니까? 라고 물어봐요.
0: 네.
1: 근데 아프면 뭐가 힘듭니까? 하고 성취형에게 물어보면
0: 네.
1: 일을 못할 것 같아서요.
2: 아.
1: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성형 이제 좀 불안함이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 자체가 무서워.
0: 아.
1: 그 자체가 무서워. 근데 이제 쾌활형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0: 못 놀아서?
1: 못 네.
0: 아, 진짜요? 아,
1: 못 놀까봐. 내가 놀 계획들이 지금 삿더미 같은데 아프면 못 노는 거예요. 이 정도가 돼야 쾌활형이야.
0: 아~ 야, 저희 둘째가 자꾸 생각이 나요.
1: 아, 네. 네. 애들은 쾌활형이 많죠.
0: 아, 많죠.
1: 네, 애들은 이제 쾌활형이 네. 많은데 좀 지켜봐야 돼요. 이제 나이 들 때까지 그걸 유지하는지 아니면.
0: 아, 진짜로?
1: 네.
0: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쾌활형이 해당이 되는지 또 우리 아이는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시죠? 자, 그 기준들도 오늘도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손가락 한번 꼽아보면서 몇 네. 개나 해당이 되시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1: 네. 쾌활형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6개를 알려드릴 테니까 이 중에서 한 4개 정도 해당된다 그러면 쾌활형 기질을 갖고 있는 거고요.
0: 네.
1: 5개 이상이다 그러면 쾌활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재미있어 보이는 일이 생기면 하던 일을 멈추고서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진다.
0: 아. 하던 일이 굳이 있는데
1: 네.
0: 그걸 멈추고서라도 이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두 번째, 힘들고 답답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이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는 편이다. 이 쾌활형의 장점입니다.
0: 아.
1: 네, 언제나 긍정적인 면을 봅니다.
0: 자, 여러분 해당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1: 네, 세 번째, 주변에 친구가 많고 사람들에게 재미있다, 너 재미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0: 또 재미있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죠?
1: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개그맨들이 거의 쾌활형들입니다.
0: 거기
1: 가면은 뭐 정신이 하나도 없죠. 실제로 그런 분들이 모이는 곳이 개그맨들.
0: 네.
1: 네 번째,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새로운 계획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다.
0: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1: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계속 계획하시고,
0: 네.
1: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0: 네. 네. 여러분들 몇 개나 해당이 되는지. 아, 저는 네. 이제 네 가지만 들었는데도
1: 네.
0: 지난주 충성형이랑은 좀 상반되는 내용들이 좀
1: 많이 다르죠.
2: 예,
0: 예, 꽤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다섯 번째,
0: 예?
1: 하고 싶은 것이 많아 여러 일을 동시에 시작하지만 끝까지 마무리 못할 때가 종종
0: 있어요. 여봐요. 충성형이랑 다르잖아요.
1: 네, 다르죠.
0: 충성형은 끝까지 아무리 재미없어도 끝까지 있잖아요. 네.
2: 맞아요.
1: 맞아요.
0: 네, 쾌활형은 뭐 도중에
1: 네, 네. 동시에 시작을 합니다. 취미도 너무 많고.
0: 어허.
1: 근데 마무리를 못해요. 옆에서 다 도와줘야 돼요. 이런 것들.
0: 이런

0: 친구들이 예전에 그 학생 기록부에 보면 산만하다.
1: 아, 이따가 나와요. 여섯 번째.
0: 어, 나오네요. 네,
1: 여섯 번째 특징입니다. 여섯 번째. 네. 어린 시절 너는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라는 말을 종종 들은 적이 있다.
0: 아,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기질적인 거예요. 그렇죠.
1: 이쯤 되면 나 쾌활형 아닙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쾌활형들은
2: 상관없죠.
1: 예. 소리 질러. 그러면 지금 지르고 계실 거예요.
2: 아, 산만하다 얘기를 들어도 상관없어.
1: 상관없어. 아. 그걸 인정해요.
0: 아, 본인들이 아, 그때 뭐 상처받지도 않네요.
1: 상처도 그렇죠? 안 받아. 네. 이분들은 상처를 잘 안 받습니다.
0: 네. 네. 자, 이 여섯 개 중에서 오늘 뭐 시작한 지 몇 번 안 지났는데 정말 재밌네요. 다른 주보다.
1: 아, 쾌활형 재밌습니다.
0: 쾌활형 알아가는 것 자체가 재밌는데 여러분들은 몇 개나 해당이 되시는지. 자, 우물정부 330번으로 저는 몇 개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또 몇 개 이렇게 네. 남겨주시면 좋겠다.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1: 네, 그렇죠. 네. 네.
0: 자, 우물정 9330번을 보내주시고요. 그 사이에 저희는 찬양 한 곡 듣고 네. 또 얘기를 나눌 텐데요. 자, 여러분들 여섯 가지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 재미있어 보이는 일이 생기면 하던 일을 멈추고서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진다. 두 번째, 힘들고 답답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이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는 편이다. 세 번째, 주변에 친구가 많고 사람들에게 재밌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네 번째,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새로운 계획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참 이 포인트입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다. 다섯 번째, 하고 싶은 것이 많아 여러 일을 동시에 시작하지만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일이 종종 있다. 여섯 번째, 어린 시절 너는 가만히 있지 못한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네, 이 중에서 여러분들 몇 개나 해당.
3: 네, 한편으로는 쾌활형처럼 살고 싶네요.
0: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워너비 삶이에요.
2: 맞아요. 맞아요.
3: 네, 그런데 이제 대책이 없죠.
0: 그러니까요. 네. 정말 대책 없다는 생각은 드네요. 네,
3: 그럴 수 있는데.
0: 아,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각자 기질이 다르니까.
3: 대책만 세우면 되죠.
0: 그렇죠.
3: 네, 오늘 들려드릴 찬양 네. 그 사랑의 숨결인데요. 네. 소리엘의 찬양인데 쾌활형의 찬양입니다.
0: 아.
3: 네. 쾌활형의 찬양인데 그 사랑의 숨결에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0: 네.
3: 내가 왜 이렇게 노래하고 내가 왜 즐거워하는지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0: 야, 아, 저는 사실 이 찬양을 예전부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지금 머릿속으로도 그 반주의 그 통통팀과 네. 그게 쾌활형이랑 너무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은혜 되시면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물정 9330이고요. 그 사랑의 숨결 신경민 목사님 이인혜 사모님께서 직접 현장에서 불러주십니다. 찬양 함께 하시죠.

0: 아멘, 아멘. 야, 제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질마다 어떻게 적당한 곡을 잘 고르시는지, 저는 이 곡 왜 선곡하셨는지 뭐 다 얘기는 안 해주셨으니까 제가 느끼기엔 어땠냐면,
1: 네, 말씀해 보시죠.
0: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귀한 나이주님. 이 쾌활형들은 좋은 게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근데
1: 맞아요, 맞아요.
0: 제가 느끼기엔 그랬는데.
1: 맞습니다. 이 네. 노래 자체가 사실 쾌활형 노래거든요. 저희가 너무 쾌활하게 부르다가 사실 중간에 들어가는 걸 조금
2: 맞아요, 맞아요.
1: 아시는 분 있는지 몰라요.
0: 몰라.
1: 놓쳤는데 그냥 막 들어갔어요. 그런데 쾌활형들은 즐거움도 많고 예. 따스한 햇살이 너무 좋고 네. 오늘도 또 행복하게 지내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행복과 즐거움의 중심은 네. 나의 사랑, 나의 주님. 네, 그랬을 때 진정한 기쁨과 쾌활과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는 거죠.
0: 네, 맞아요, 맞아요. 자, 이 쾌활형 여러분들은 몇 개나 해당되는지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이 쾌활형 인물을 얘기하면서 솔로몬 얘기를 했는데,
1: 네,
0: 이 솔로몬도 그렇지만 뭐 정말 많이 해봤잖아요.
1: 아, 솔로몬은요, 네, 그 왕상 열왕기상에 보면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잠언 3천 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0: 야.
1: 자, 물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2: 네.
1: 근데 솔로몬은요, 후궁도 너무 많았고.
2: 아, 그렇다. 그렇구나.
1: 취미도 너무 많았고.
2: 아. 야.
1: 전도서 11장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나도 그렇게 살아봤다는 거죠. 나도 그렇게 살아봤다.
0: 네.
1: 이제 조금 이따 이제 결론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0: 야, 지금 듣는 분들 중에서는 듣기만 해도 피곤하다 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쾌활형 분들은
1: 나도 이렇게 레바논 가보고 싶고 우슬초 보고 싶고 짐승 새 기어다니는 물고기 다 잡고 싶어.
0: 아,
1: 김솔로몬, 이솔로몬, 박솔로몬 지금 많아요.
0: 아, 저는 제가 일부가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1: 네네.
0: 교회에서 어렸을 때 이제 교회에 늘 있으니까
1: 네.
0: 기타 치는 형이 멋있을 땐 기타를 좀 배우다가
1: 네.
0: 저 드럼 치는 형이 또 멋있어요.
1: 맞아요.
0: 그런 분들 그죠?
1: 재주도 많고
2: 네. 맞아요, 맞아요.
1: 네, 배울 것도 너무 많고
0: 맞아요.
1: 취미가 매달 바뀌고.
0: 아.
1: 그런데 진짜 잘하는 건 없을 수도 있어요.
0: 정답이에요. 네. 정답이에요.
1: 솔로몬처럼 완전히 지혜를 받든지.
2: 아.
1: 맞아요.
0: 네. 제가 그래서 기타를 친다는 얘기도 못하고 못 친다는 얘기도 못하거든요. 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네. 어떠신지 여러분들에게 네. 나눠주면 좋겠고, 호기심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1: 맞아요. 호기심도 많고
0: 네.
1: 기본적으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쾌활형의 최고 장점은 이제 저희 교회에도 이제 대표적인 쾌활형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이 가는 곳엔 웃음이 끊이죠.
2: 아, 맞아요. 그렇다. 진짜로.
1: 생각나는 분들 있죠.
2: 아, 그쵸. 네.
1: 네. 그런데, 공동체가 언제나 즐겁고 긍정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긍정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죠.
0: 네.
1: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탐내기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중독.

0: 거기에 빠질 수 있어요. 아. 취미가 많기 때문에 이제 교회 올 때도 고민은 하는 거예요. 아, 낚시 가야 되는데, 아, 축구 차야 되는데, 바둑둬야 되는데, 아, 사진 찍어야 되는데, 캠핑 가야 되는데, 요리해야 되는데. 집에 가보면 이분들은 이제 식물 같은데 빠져들면 카멜레온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1: 아, 그래요?
0: 남들과 달라요.
1: 식물에 관심 있는데 카멜레온을 키우고.
0: 예, 왜 식물 키우다가 갑자기 카멜레온에 관심이 있어서 그 식물에 카멜레온을 넣어보는 거죠.
1: 야,
0: 요런 정도로 이제 빠지기 때문에.
1: 아, 제가 아는 분도 그래가지고 네. 집이 그 동물농장 있는 분이세요.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0: 네. 네, 그 완벽주의의 취미와는 다르죠. 완벽주의는 아~ 한 가지에 이렇게 빠지는데.
1: 맞아요.
0: 이 쾌활형은 다양한 것들을 네. 또 바라보게 돼서 네. 솔로몬도 이제 이방 여인 문화가 재밌는 거죠.
1: 아~
0: 이방 여인도 새롭고 재미있는데
1: 네.
0: 이방 여인의 문화를 같이 탐닉하고 중독되니까 우상까지 받아들인다.
1: 아~
0: 솔로몬의 가장 큰 단점이었죠. 그래서 그의 인생의 중기는 우상의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1: 아~
0: 그래서 오히려 나라가 갈라지는 아~ 그런 아픔을 맞아요. 겪어서 마지막에 그래도 돌아온 거죠. 전도서에. 너 청년의 때를 즐겨봐라. 그런데 뭐라고 마지막에 말합니까? 그것이 모두
1: 헛되다.
0: 아, 네. 일로 돌아와야 돼요.
1: 네.
0: 어서 돌아오고.
1: 아, 참 재밌네. 오늘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다른 주차보다 훨씬 더 또 웃음도 많으실 거고 좀 공감을 하게 되실 텐데
0: 네.
1: 솔로몬이 이제 대표적인 쾌활형 인물이라 얘기했는데 성경 속에서 솔로몬 말고도 혹시 뭐 쾌활형 인물들이 좀 더 있어요?
0: 네, 솔로몬 말고도 네. 그의 아들 압살롬 머리카락을 막 기르고 사람들 만나면서 야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 재판하는지 알아? 막 이런 이제 탐닉이 좀 있었고요.
1: 예,
0: 예 이제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뭐 느헤미야도 또 이렇게 쾌활형으로 보는 시점이 있습니다.
1: 참 재밌네요. 이렇게 성경 속 인물들을 기질별로 분석을 해서 또 그 묵상을 해보니까 참 재밌는데 이 솔로몬 얘기 좀 더 해보면 이제 지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0: 네네.
1: 네, 이 지혜 사람이 이제 쾌활형 인간과 이렇게 연결을 해본다면
0: 네.
1: 또 어떤 뭐 이 장점들도 있겠죠, 그렇죠?
0: 네, 이 쾌활형이 의외로 머리 유형입니다. 이 가슴이 뛰어서 이 쾌활하고 여러 가지 즐거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머리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2: 아,
0: 이 머리를 채우기 위한. 그래서 아. 이분들이 지적인 능력이 있어요.
1: 아.
0: 그래서 쾌활형들이 좀 지혜롭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쾌활형들이 즐거운 게 너무 많이 보이니까
1: 네.
0: 이제 자녀들도 있지만 이제 자녀들이 쾌활형들이 많을 텐데 어렸을 때 네. 그렇게 보일 텐데 얘네들이 책을 읽고 얘네가 도서관을 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안정감이 느껴지면서 쾌활형의 너무 중요한 것은 공부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는 쾌활형 아이들은 딱 드러나거든요. 한 50명이 있어도 누가 쾌활형인지 금방 이제 얼마나 지나면 보여요. 걔네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너 공부해라. 너는 공부해야 된다. 네가 책을 읽고 네가 꾸준히 공부하면 정말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다.
1: 야. 아, 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쾌활형 분들이 공부를 해도 무서워지고 공부를 안 해도 무서워지겠네요.
0: 그럴 수 있죠.
2: 그렇죠. 네. 말이 된다.
1: 정말 생각 없이 그냥 막 그렇게 웃고 다니실 수도 있고. 네. 근데 공부를 하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0: 네.
1: 자, 그러면 이 교회에서는 이런 쾌활형의 분들을 어느 부서에 또 어느 위치에 놓으면 좋을까요?
0: 저희 이제 교회에는 영국 부서가 있어요. 영국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 쾌활형 분들이 좀 있습니다.
1: 네.
0: 그분들은 나오면 그냥 웃어요. 뭐
1: 등장하자마자. 네,
0: 등장하자마자 이게 아우라가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예술적이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웃음과 또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요. 또 교회 학교에도 필요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쾌활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치부나 유년부나 이런 데 가서 그 선생님들이 네. 함께 아이들과 웃어줄 수 있는 정말 네. 동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 학교에도 필요하고 여러 부서에 쾌활형 한 명씩은 있어야죠.
1: 그 주일학교 이제 광고하실 때 그
0: 네.
1: 쾌활형은 특별히 특별히 모신다고 특전을 넣어가지고
0: 네,
1: 모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0: 당회에도 쾌활형은 있으시면 참 좋습니다.
1: 그래요?
2: 아, 분위기 좋아지겠네요. 네,
0: 분위기가 좋아지죠. 무거운 그 당회에
1: 네.
0: 항상 그분이 이렇게 좀 유머러스하게 네. 해주시면서
1: 네. 근데 동시에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쾌활형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0: 그렇죠. 네. 추위가 많아요.
1: 사실 그래서 점검을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성숙한 쾌활형이 되기 위해서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에서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이제 아홉 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이 절제.
1: 맞아요. 절제.
0: 절제. 그래서 지나치게

0: 이분들은 진짜입니다.
1: 아, 진짜.
2: 아, 그래요?
3: 완전인데.
1: 뒤끝이 없어서.
0: 아, 뒤끝도 없고. 이분들의 최고 장점입니다.
2: 아, 그래요?
0: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진짜 늘 행복하고 늘 긍정적이고 하니까 대책이 없고. 아. 그러니까 늘 행복한 아빠가 있어.
2: 아, 조직은 행복하지 않은데 본인은 행복한 거군요.
0: 네. 그 늘 행복한 아빠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가장이 됐어요.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진지할 때는 진지하고 네. 좀 이렇게 아이들한테 잡아갈 땐 잡아가야 되는데 혼자 행복하고 갑자기 여보 나 내일 낚시 간다. 그리고 대책이 없어. 돈이 안 남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2: 근데 지금 가세는 기울고 있는데 계속 좋은 걸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0: 속도 행복해요 이분들.
1: 아, 맞아요. 맞아요. 속도. 그러니까
0: 본인은 행복하죠. 네. 나라가 망해가잖아요. 속도 행복. 네. 야, 그러니까 오늘... 절제해야 된다니까요.
2: 알겠습니다. 절제. 내용 들으시다가 아, 이거 재밌기도 한데 왠지 그 요즘에 우프다고 하잖아요. 슬픈 느낌도 좀 나는 것 같고 여러분들 어떠신지 여러분들의 얘기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분들에게 필요한 신앙 훈련 같은 것도 좀 있을까요?
0: 예, 이분들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성경 공부에 안 나타납니다, 이분들은.
2: 안 나타나요?
0: 재미가 없죠. 아, 뭐 활동적인 프로그램.
1: 아, 재미가 없어서.
0: 동호회. 아. 밖에서 뭐 체육 활동,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연극 이런 건 좋은데 네. 성경 공부에 잘 안 나타나요. 아. 제가 공부해야 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꾸준히 성경 읽고 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도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성경 인물 중에 탕자가 케어령으로 보이거든요. 아. 네, 탕자가 이제 모든 걸 다 잃고 네. 막 나가서 아버지 돈 다 썼잖아요. 네. 근데 누가 보면 1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새번역 성경인데 제정신이 들어서. 그래서 케어령이 조금 가만히 머물러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어떻게 보면 쾌활하지만 정보형처럼 완벽주의처럼 그 자리에서 묵상하기 시작할 때 그 마음에 있는 긍정성이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
2: 쾌활하게 제일 못하는 건데
0: 네.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2: 그렇게 해야 된다.
0: 네. 자신의 어떤 속에 있는 갈망과 좀 반대로 가는 그래서 제가 아는 쾌활형 목사님 한 분은 취미가 많으신데 중요한 이제 무슨 뭐 새벽 집회가 있거나 이럴 때는 몇 주 동안 취미를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아,
2: 대단한 절제네요. 네,
0: 그걸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느냐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냐를 체크해 보는 거죠.
2: 이야, 너무 중요한 게 포인트인데요.
0: 네.
2: 자, 오늘 쾌활형의 분들이 듣고서 이거다 싶으실 것 같은데 자, 이 내용들을 지금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고 찬양을 한 곡 더 듣고
0: 네네.
2: 계속해서 이제 쾌활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이 쾌활형 여러분들은 어떻게 듣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들 주위에 누가 또 이런 형태의 사람들이 있나요? 뭐 매주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에 해당이 된다고 잘못된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사람의 기질을 알아가 보는 중인 거죠. 자, 오늘 두 번째 들을 찬양 어떤 곡일까요?
4: 네, 일상인데요.
2: 네.
4: 예, 쾌활형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찬양입니다. 쾌활형 분들은 늘 행복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지만 루틴에 따라서 일상을 살아가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상이 얼마나 귀중한지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고 집에 똑같이 돌아와서 자녀들과 있고
2: 네.
4: 그 일상의 기쁨을 찾아라.
2: 아.
4: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가정과 교회와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다.
2: 네.
4: 그 루틴을 찾아가는 네. 삶을 살아가시기를 추천합니다.
2: 그래요. 자, 일상이라는 곡을 듣게 되실 텐데 이 곡도 손경민 목사님 곡이에요. 그렇죠?
4: 네.
2: 네.
4: 손경민 목사님 고맙습니다.
2: 네. 신경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손경민 목사님께 감사해. 네. 자, 그래요. 일상이라는 곡을 듣게 되실 텐데요. 여러분들도 은혜 받으시는 내용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 함께 하시죠.

0: 아멘. 와,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두 분 오셔서 이제 특히 목사님 이제 전해주신 얘기도 참 저희가 위로를 받지만 불러주시는 찬양 덕분에 또 큰 위로를 좀 받아요.
1: 아, 네, 감사합니다.
0: 아, 네.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상이란 찬양. 여러분들, 이 쾌활형 분들, 뭐, 새로운 걸 도전하시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일상에 감사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영광 받으실 겁니다.
1: 네.
0: 자, 쾌활형.
1: 네.
0: 자, 쾌활형, 이게 계속해서 하는데, 이 쾌활형들이 추구하는 어떤 그 삶의 새로운 재미가 없어도, 그 꾸준히 하는 신앙생활.
1: 네. 네.
0: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분들 사용하실 거고, 그 안에 또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게 맞죠.
1: 그럼요. 네. 그럼요. 물론 쾌활형 자체의 긍정성과 또 기쁨, 그것이 너무나도 가진 그 자체의 은혜가 있지만 꾸준함까지 갖출 수 있다면,
0: 아...
1: 네, 뭔가 새로운 것을 해서 뭔가 도파민이 내 안에서 솟아나서 기쁜 게 아니라,
0: 네,
1: 주님을 묵상하고 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진짜, 네, 기뻐하기 시작했을 때,
0: 네,
1: 진정한 쾌활형의 능력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0: 네. 아,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또 이분들의 그 어떤 욕심을 안 채울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세상의, 네, 즐거움을, 네, 누리면서도.

0: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이렇게 좀 균형을 이루는 삶을 좀 살아가려면 네네. 어떻게 좀 그 균형을 맞춰갈 수 있을까요?
1: 이제 케어령 분들이 이제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는 도파민의 문제가 있어요.
2: 아~
1: 도파민을 즐거워하는 거죠. 누구보다도. 네, 네. 물론 우리는 다 이렇게 즐겁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도파민이 나오지만 네. 이분들은 더 이것을 추구한다고 네. 보면 되는데 그 요즘에 뭐 쇼츠라든지 네. 뭐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뭐 게임 중독이라든지 맞아요.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어른이 네. 돼서도 이런 분들은 이런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아.
1: 그래서 좀 더 균형 맞힌 이 도파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NRMK라는 스탠포드 교수님이 계시는데
0: 네.
1: 이분이 중독 치료소 소장이에요.
2: 아.
1: 그런데 이 도파민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는 고통도 같이 있는 것들을 좀 해봐라.
2: 오.
1: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등산. 그냥 등산을
2: 아.
1: 처음 하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2: 아.
1: 근데 이 뭔가 인간의 고통도 인내도 느끼면서
2: 아.
1: 경험하는 도파민이 건강한 도파민이라는
2: 아.
1: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좀 해라. 그래서 이 보드게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네. 배우기 힘든 것들이
0: 맞아요,
1: 있어요.
0: 맞아요.
1: 그런데 그런 어떤 어려운 것들을 하면서 해내는 기쁨이
0: 네. 네.
1: 또 다르거든요.
2: 아.
1: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 얘가 너무 즐거움만을 추구한다.
0: 네.
1: 이제 우리 어른인데 쾌활형이다. 아, 내가 너무 새로운 것만 뭐 내가 쉬운 것만 추구해.
0: 네, 네.
1: 그러면 하지 말고
0: 네.
1: 좀 어려운 걸 해보세요.
2: 아.
1: 네, 어려운 거.
2: 어려운 레고 이런 거.
1: 레고도 한번 해보고.
0: 와, 네. 그 퍼지는데 만 개
2: 아,
0: 있는 거.
2: 맞아, 맞아. 네.
1: 내가 탁구를 그냥 막 친다.
2: 네.
1: 그냥 그러지 말고 한번 레슨을 받아보고.
0: 아, 아.
1: 레슨 받아보면요, 고통입니다.
0: 아, 힘들어요.
1: 똑같은 자세만 시켜요.
0: 제가 받아봐서 알아요.
1: 네. 뭐 레슨 받으면 똑같은 자세만 막 하고 있잖아요.
0: 네.
1: 근데 그거를 넘어가야 돼.
2: 네.
1: 그래서 제대로 한번 해보는 거죠.
0: 아하.
1: 이거하고. 그만두고 이거 하고 그만두고 하지 말고
0: 네.
1: 어려운 운동이나
0: 네.
1: 어려운 일들이나 어려운 공부를 꾸준히 해보면
0: 네.
1: 균형 잡힐 수 있습니다.
2: 아.
0: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케어령 분들이랑 함께하느라 시간이 가는 줄 몰랐는데 저희 찬양 듣고 와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1: 네.

0: 네, 장신대학교 개원 교수이시자 청주 금천교회 섬기시는 신경빈 목사님 또 이내 사모님과 함께 오늘은 기절 중에 쾌활형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1: 네.
0: 시작하면서 지금 뭐 이 마무리할 때까지 웃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 네.
0: 이분들 덕분이에요.
2: 아유, 너무 맞아요. 좋은 분들이에요.
0: 네.
2: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쾌활형 분들 참 좋아하고요.
0: 네.
2: 필요하다.
0: 사실 목사님들이 네. 이제 평소에 이제 설교하실 때든 어떤가 할 때는 성도들 반응이 없을 때.
2: 그렇죠.
0: 이분들이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2: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1, 2, 3, 4부 예배를 드리는데 네. 각 부마다 좀 흩어졌으면 좋겠어요.
3: 맞아요. 네.
2: 저희 교회 같은 게 2부에 좀 많이 오세요. 쾌활형들. 예, 봉사하시는 분들 2부 많은데.
0: 맞아요.
2: 2부는 빵빵 웃어주시고 반응이.
3: 맞아요, 맞아요.
2: 근데 다른 부서에 없을 때 아, 이분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0: 목사님 사모님은 사실 여기에 고향이 아니셔서 모르시겠지만 저는 여기가 고향이기 때문에 네.
2: 충청도.
0: 네, 네, 저희 충청도는 집에 가서 웃거든요. 이불 속에서 하 이렇게 웃는데
3: 그걸 이제 알았어요. 저희가
0: 아, 진짜 이제 아셨어요?
3: 네, 이제 알았... 처음에는 정말 못하나 네,
2: 만으로 3년 반 됐는데
0: 네네.
2: 처음 와서는 와
3: 마음에 안
2: 설교가
3: 드나 보다.
2: 이 예배가 은혜가 안 되시나
0: 아, 아닙니다.
3: 그런.
2: 아, 근데 네. 지금은 아는 게 눈으로 눈빛, 얘기하시더라고요.
0: 맞아요.
2: 네. 정 네. 정 하나로.
3: 맞아요.
0: 맞아요. 네. 그래서 더더욱이 그 쾌활형 분들이 아. 즉각 반응을 해주셔야 앞에 있는 분들은 또 위로를 받습니다.
2: 네, 맞습니다.
0: 자, 쾌활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오늘 정리하면서 한 말씀 주시죠, 목사님.
2: 네,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0: 네.
2: 이제 내 기쁨만 찾으면 솔로몬이 내 기쁨만 찾았을 때는 자신의 어떤 중독 가운데 그런 쾌락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기쁨을 찾았을 때
0: 네.
2: 솔로몬의 전성시대는 1,000번째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3: 네.
2: 하나님을 위한 기쁨
0: 네.
2: 나라를 위한 기쁨 공동체를 위한 기쁨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쾌활형 분들은 기쁨을 확장시켜라
0: 네. 기쁨을 확장시켜라 네.
2: 나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기쁨
0: 네.
2: 하나님 나라의 기쁨
0: 네.
2: 그랬을 때 여러분의 기쁨이 또 온 주변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3: 아멘,
0: 아멘. 아멘. 야, 오늘도 참 멋진 설교 한 편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또 굉장히 친한 형이랑 같이 조언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2: 제가 형이 맞죠?
0: 네. 네. 여러분은 뭐 믿으시는 대로
2: 맞습니다.
0: 네. 네. 자, 장신대학교 개원 교수 또 그리고 청주 금천교회 섬기시는 신경민 목사님 이인혜 사모님이셨고요. 다음 주도 또 기대하겠습니다.
2: 네. 다음 주에 통솔형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자, 끝곡을 전해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쾌활용 했던 시간들이 정말로 즐거우셨죠? 우리가 모여있는 그 모임에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을 꼭 기억하시고 이분들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자, 그리고 기도 제목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영국에서 30년 동안 선교사로 헌신해 오신 목사님께서 최근에 후두암 진단을 받고 긴급히 귀국하셨다고 합니다. 아직 젊은 목사님이신데 슬하에 네 자녀가 있고 평생 복음을 위해서 타국에서 살아오셨는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 때문에 이제 암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수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평생을 영국에 계셔서 이제 금전적인 상황이지만 어려우신 것 같아요. 이 물질적으로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시의 기쁨 제작진에게 최정민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가끔 방학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과 제가 통화를 하다 보면요, 본인이 날라리 신앙이라고 부끄럽다고 죄송하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새끼라는 날라리 신앙 아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방송이잖아요. 자, 날라리, 제가 단어를 이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언행이 어설프고 들떠서 믿업지 못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신앙에서 날라리라면은 여러분, 한때 날라리 아니었던 분이 있습니까? 지금도 많죠, 날라리 신앙.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고요. 언행이 일치하고 완벽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교만이죠. 우리 주님만이 완벽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 본인이 날라리 신앙이라고 고백하면서 새끼라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저는 참 솔직하고 귀한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약함을 고백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일하시잖아요. 자, 오늘도 새끼라는 일명 날라리 신앙인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기특하게 보시고 애타게 기다리실 거예요. 우리 모두 겸손하게 하나님께 이 곡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네요. 낮은 자의 하나님 출발합니다.

첫 곡 한스밴드 낮은 자의 하나님 들려드렸습니다. 다행이죠. 감사하죠. 높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낮은 자의 하나님입니다. 자,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습니다.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오프닝에서 날라리 얘기했는데요. 왕년에 날라리 아니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다 날라리였죠. 날라리부터 시작했죠. 그렇죠? 근데 날라리라는 거를 인정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날라리 사전에서 보니까 언행이 어설프고 하나님 저 어설퍼요 이렇게 인정하면서 의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막 그 여러 동아리를 들었었는데 기독교 동아리, 선교 동아리도 제가 들었었거든요. 저도 그때 막 날라리라고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되게 머리가 막 짧은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얼마나 대학교 들어가서 머리를 기르고 싶었겠어요. 막 머리 기르고 막 옛날 막 무스라고 했잖아요. 무스 바르고 옷도 막 파란 옷 입고 그러면서 기독 동아리를 막 다녔더니 날라리.

한때 날라리였던 분들, 예.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특히 이제 교회를 떠난 날라리들, 예. 아주 좋습니다.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새끼라에서. 자, 샵 1069 오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보낼 수 있습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입니다. 이 시간대는 여러분께서 전국방송이기 때문에 샵 1069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되고, 자, 핸드폰으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회원 가입하시면 무료 메시지 거기서 보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인정하는 거, 주님만이 완벽하시니까. 근데 또 그래도 또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약할 때 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위대하신 그분께 맡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예스 CCM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 PD님 날라리였다니 상상이 안 갑니다. 예, 8093번님 그러죠. 뭐 한때 다 그 또 그리고 또 날라리를 꿈꾸는 경우도 있어요. 날라리를 꿈꾸는. 예. 너무 모범적인 뭐 신앙을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또 한 번씩 나갔다가 들어오기 또 쉽고 그렇습니다. 자, 학교 때 날라리가 지금은 극동방송 날라리가 된 것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고 2697번님 고맙습니다. 오픈해 주셔서. 자, 천안에서 0995번님 듣고 계시고 8413번님도 듣고 계시고. 자, 보니까요. 새끼라 응원합니다. 2876번님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지금 옆에서 지금 소리가 조금씩 들리는데 제가 찬양 나가는 중에 한 권사님 지금 전화 연결을 해놨고요. 권사님께서 한 지인을 전도하고 싶다고 해가지고요. 이분의 성함과 전화번호를 제가 입수했습니다. 이분 세탁소 사장님이라고 하시는데 이분께 제가 한번 전화 한번 드려볼게요. 한 권사님이 이분 전도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자, 자, 오미자님께 전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0: 세탁소 사장님이시라고 하시는데. 자, 신호 가고 있어요. 수십 년 지금 교회 방학 중이라고 하셨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자, 다시 한 번만 제가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오미자 우리 세탁소 사장님. 신호가 가고 있습니다. 아유, 신호가 가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전화 안 받으십니다. 자, 우리 권사님. 권사님. 박미경 권사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박미경 권사님 지금 안 계시나요?
1: 여보세요?
0: 여보세요? 예, 예, 예. 권사님.
1: 안녕하세요.
0: 박미경 권사님 맞죠?
1: 네, 맞아요.
0: 아, 뭐 옆에 지금 뭐 다른 소리가 많이 들려서. 아, 예. 안 받으시네요.
1: 전화
0: 안 받으시네요.
1: 고집을 끝까지 부리시네요.
0: 아, 그래요.
1: 아직까지
0: 전화 간다고 얘기해 놓지 않으신 건가요?
1: 아니요. 얘기는 뭐 수주부터 2주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0: 예, 예.
1: 웃으시면서 대답이 없으시다가.
0: 아, 그렇구나.
1: 지금 제가 세탁소로 갔어요.
0: 예, 예. 지금 세탁소세요?
1: 지금
0: 세탁소?
1: 나가셔야 된다고. 나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교회에 나갈 생각이 없어서.
0: 아,
1: 전화를 안 받으신다 해서 댓글 일단 받아보시고.
0: 예, 예.
1: 마음이 열리면 교회에 나가셔도 된다.
0: 예, 예.
1: 지금 얘기를 했는데도.
0: 예, 예.
1: 고집을 피우면서 이렇게. 예. 안 받네요, 전화를.
0: 아, 지금 세탁소 가셔서 옆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사장님이?
1: 지금 나왔어요.
0: 아, 나가셨어요?
1: 어디 나가야.
0: 알겠습니다. 예.
1: 왔어요. 아유, 예, 예. 죄송해요.
0: 그러면 다음에 한번 또
1: 어렵네요.
0: 기도하다가. 예, 다음에 한번 우리가 또 한번 도전해 보시죠. 예.
1: 네.
0: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 죄송합니다.
0: 아닙니다. 예, 예. 예. 예. 네. 자, 안타깝습니다. 예. 우리 세탁소 사장님.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세탁소에서 이렇게 극동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던데. 마사지샵. 뭐 이런 데서 그 옷수선점 이런 데서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지금도 아마 듣고 계시겠죠. 아, 오늘 제가 이렇게 뭐 날라리 좀 했더니 한때 날라리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지금 막 오픈을 하시네요. 아, 나팔바지 뭐, 예, 올백머리 껌 좀 씹으셨다고 7358번님부터 해가지고 5879번님도, 아, 어디 거기 갔다 오셨구나. 예. 아, 그렇습니다. 한때 뭐 진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때 날라리 신앙 아니었던 분이 어디 있어요. 지금도 많고. 우리 주님만이 완벽한 분이시죠. 예. 자, 혹시, 자, 지금 이 방송 듣고 있는데 내가 날라리다. 어? 지금 교회를 잠깐 떠나 있다. 근데 이 방송 듣고 있다. 아니면 오랫동안 떠나 있다. 자, 방학이라는 단어를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방송을 지금 듣고 있는데 내가 교회 지금 안 다니고 있다. 떠나 있다. 하나님과 잠깐 멀어져 있다. 샵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두 글자, 아니면 나 5년 방학, 뭐 10년 방학 이렇게 좀 한번 밝혀주시면 선물도 드리면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 방학생들, 무교생들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새끼라. 자, 이쪽으로 샵 1069번이나 어플로 교회 방학 중에 계시는 분들 방학 두 글자 아니면 몇 년 방학 이렇게 지금 바로 문자 어플 메시지로 보내주십시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0: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송가 85장 피아 워십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지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방학이라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찬양 나가는 중에 지금 와 있습니다. 와 있어요. 전화 한번 해볼게요. 꼭 받아주십시오. 일반 전화로 가거든요. 극동방송이라고 뜹니다. 극동방송이라고 떠요. 잠깐만요. 안 되네. 자, 다시 한번 제가 전화를 한번 9311 9311번님 9311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저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1: 아, 안녕하세요.
0: 본인이 방학생 맞나요?
1: 네.
0: 자, 지금 운전 중은 아니신 것 같고.
1: 아니, 운전 중이에요.
0: 운전 지금. 중이십니까?
1: 네, 바로 지금 주차할 거예요.
0: 주차, 예, 예. 천천히 네, 주차해 주십시오. 주차하고 계세요?
1: 자. 아, 네, 이제 됐어요.
0: 됐어요? 아유. 네. 다행히 빨리 되셨네요.
1: 마트에
0: 잠깐, 예. 어느 지역이십니까? 어느 지역에?

0: 아, 저희 화성이에요.
1: 화성.
0: 네네.
1: 자, 몇년 방학이세요, 본인 지금?
0: 아, 저는 지금 아까 날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니기 시작한 지는 좀 됐는데, 이제 가다 안 가다
1: 가당가다.
0: 그래서
1: 예.
0: 지금 한 6개월 가까이
1: 몇
0: 안
1: 개월이요?
0: 가고 있어요.
1: 10개월?
0: 네, 그 정도요.
1: 아, 나가다 안 나가다 하다가 지금 안 나가니 10개월.
0: 네네.
1: 아, 그 날라리 아까 하면서 진짜 공감되고 좀 찔리고, 예?
0: 네, 그쵸,
1: 두팔 벌려
0: 그쵸.
1: 환영한다니까 좀, 아, 한번
0: 맞아요.
1: 용기 한번 내볼까.
0: 네.
1: 용기 잘 내셨어요. 다 날라리야, 다 날라리예요. 예. 하나님 왜다
0: 그럴까요?
1: 날라리죠, 뭐. 근데 그 날라리를 인정하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직하게
0: 네.
1: 인정하고 이렇게 오는 분들 정말 귀해요,
0: 그쵸.
1: 귀해. 잘 오셨어요, 오늘.
0: 아, 그리고 뭐지?
1: 예.
0: 항상 제가 구독방송 우연한 기회에 이게 안 듣다가
1: 네네.
0: 아시는 집사님이
1: 예.
0: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들었는데, 때마침 새끼다가 할 때가 제가 출근 시간이어서 항상
1: 항상
0: 듣거든요.
1: 들어요.
0: 네,
1: 들은 지는
0: 그래서,
1: 얼마나 되셨는데요?
0: 한 1년 좀
1: 1년 좀
0: 넘었을까요?
1: 넘었어요. 계속
0: 네네.
1: 듣다가 오늘 처음으로 용기 내셨네요? 문자 오늘 처음 주셨는데.
0: 네.
1: 잘하셨어요. 예. 오늘 날라리 오프닝 제가 잘 소개했네. 예? 잘 오셨어요. 자, 두팔 벌려 환영이라니까요. 예.
0: 감사합니다.
1: 자, 우리 1년 동안 들었으면은
0: 네네.
1: 선물 기억나는 거 있으실 것 같은데.
0: 아, 네.
1: 네,
0: 저는,
1: 어떤 거 드릴까요?
0: 주얼리 하면 안 될까요?
1: 주얼리. 아, 당연하죠. 저 연결되면 무조건 선물이잖아요.
0: 아,
1: 주얼리.
0: 네.
1: 주얼리
0: 항상
1: 드리고,
0: 좋은 말씀, 여러분들 하면은 되게, 뭐랄까, 공감도 되고, 반성도 되고,
1: 네네.
0: 이렇게 하더라고요.
1: 평소에 이 시간에 출근하시면서 듣는다고요?
0: 네,
1: 오늘
0: 항상.
1: 휴가신가 봐요?
0: 아니요, 지금도 하다가,
1: 예.
0: 마트에 잠깐,
1: 잠깐 들렸다가,
0: 입구에 이제 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될 줄을 몰랐거든요.
1: 잘하셨어요. 자, 이제 한 10개월 정도 방학인데 그 전에 왔다 갔다 했는데 한번 이번에 한번 용기 한번 내셔서 딱 이제 이걸 왔다 갔다를 한번 끊어 봅시다.
0: 제 주위에는 솔직히
1: 예.
0: 가족이고 주위에는 다니는 분이 한 분도 없어서,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무속인 집안이어가지고요.
1: 예.
0: 그런 그쪽에도 너무 강해가지고 지금도 솔직히 이렇게 하지 말아라, 뭐 제약이
1: 네네네.
0: 되게 많아가지고 좀
1: 예.
0: 어려움이 많은데,
1: 예.
0: 좀 그렇더라고요.
1: 그러면 지금
0: 한번.
1: 혼자 다니셨어요, 교회를?
0: 네, 아직
1: 가족 중에
0: 저희
1: 혼자?
0: 신랑도 아니고 아들은, 제가 조금 후회되는 게, 어렸을 때는 같이 다녔거든요.
1: 네네.
0: 근데 이제 저도 다니다 안 다니다 하니까
1: 네.
0: 그거를 심어주지 못한 게 조금 후회스럽긴 한데,
1: 네.
0: 작은 아들 같은 경우는 되게 배척을 해요.
1: 아, 그래요.
0: 교회란 자체를. 왜냐면 자기가 좀 여자친구가 이단 쪽에 있다 보니까
1: 네네.
0: 거기에서 한번 질려가지고
1: 아.
0: 지금도 저희 교회를 가는 거를 되게 탐탁치
1: 그러니까
0: 않더라고요.
1: 이단은 이단이고
0: 신앙생활.
1: 우리 교회는 교회인데 둘째한테 그걸 잘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 그 여자친구가 아직도 이단에 있습니까?
0: 네, 그래서 그러니까 가감하게 헤어지긴 했어요. 미래를 생각해서 자기가 헤어졌다고는 얘기하는데,
1: 네네.
0: 그런 게 적개심이 강해졌더라고요.
1: 그랬구나. 엄청 다르다는 거를 좀, 이번 기회에 어머니가 좀잘 보여주시면 좋겠고, 어머니가 일단 스타트를 끊고, 그렇게 좀
0: 네.
1: 보여주시면 좋겠고, 남편은 아직 다녀본 적이 없는 분이세요?
0: 네. 너무 앞이
1: 그렇구나.
0: 터
1: 무속인
0: 주세요.
1: 집안.
0: 네.
1: 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이제 9311번님이, 먼저 이제 왔다 갔다가 하는 것보다 잘 다니시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예, 또 평상시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면 가족들도 조금씩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소곱창 전고를 좀 보낼 테니까요.
0: 아우,
1: 남편하고 아이들하고
0: 괜찮아요.
1: 같이,
0: 선생님, 괜찮아요. 피디님.
1: 드시면서, 예, 그렇게 좀 좀,
0: 감사합니다.
1: 오늘 있었던 일을 한번 꼭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랑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시죠. 우리 엄마가 먼저 우리 살아나자고요. 사랑의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온 가족이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0: 예, 우리 9311번님 힘내시고요. 오늘 네네. 있었던 일을 소곱창을 네. 드시면서, 이게 웬 소곱창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연스럽게, 오늘 있었던 얘기를 쫙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1: 아, 네.
0: 나 이번 주부터.
1: 제가 될 줄 몰랐는데.
0: 이번 주부터 내가 교회를, 나간다. 아니면 뭐, 지난주부터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전에 10개월 전에 다녔던 교회를 가시나요? 아니면 뭐 좀 연결을 시켜드려야 되나요?
1: 아니요. 지금 다니던 교회는 좀 나가보려고.
0: 그래요. 그럼 원래 다니셨던 교회 그 교회를 네. 꾸준히 하나님과 1대1로 만난다는 생각으로 이번 주부터 다시 꼭 예배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교회를 이제 제 딸은 안 나가서 그런 건지 자꾸 주위에 가정이고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0: 네네네.
1: 힘든 일만 생기더라고요.
0: 예예. 아 그래요. 자 이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시면서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자 우리 9311번님 혹시 인생 찬양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찬양?
1: 아, 저는 사실은 은혜라는 찬송을 좋아하거든요.
0: 은혜. 모든 것이
1: 네.
0: 은혜.
1: 네. 네.
0: 그래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9311번님 뿐만 아니라 가정에 꼭 있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은혜 찬양 네. 나누면서 좋은 소식 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예.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1: 네.

0: 자, 은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시 31분 지나고 있는데, 자, 방학 문자 8905번님을 지금 찬양 나가는 중에 연결했거든요. 여보세요?
1: 네.
0: 8905번님 맞죠?
1: 네네.
0: 본인이 방학생?
1: 네.
0: 어느 지역이세요?
1: 인천입니다.
0: 인천 어디요?
1: 인천 남동구요.
0: 남동구?
1: 네.
0: 몇 년 방학이세요?

0: 이제 한 1년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아요.
1: 1년 거의 다 돼가요.
0: 중간중간 나가기는 하는데
1: 예.
0: 잘 못 나가고 있습니다.
1: 아까 좀 전에 그분 전화통화 들으셨어요?
0: 아니요. 지금 차에서 내려가지고
1: 내리셨어요.
0: 듣다가
1: 예. 네. 그랬구나. 좀 전에 이제 그분도 나가다 안 나가다 한 10개월 지금 방학 중이라고 하셨는데
0: 네네.
1: 거의 비슷하시네. 예.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 힘이 없으세요?
0: 힘이 네? 없어. 조용히 얘기하는 거예요.
1: 조용히 얘기하는 거예요? 네. 뭐 일터세요?
0: 아니요. 괜찮아요.
1: 그래요?
0: 네.
1: 그래요. 아니 뭐 혹시 뭐 이렇게 방학 중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막 위축돼가지고 이렇게 전화 받는 경우도 있는데.
0: 아니에요. 예. 항상 그래도 예. 중심이 주님이시기 그래요.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1: 저희는 환영합니다. 방학생을. 아까 네.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8905번님 오늘 정말 용기 잘 내셨고 잘 오셨어요. 보니까 문자를 오늘 처음 주신 게 아닌 것 같은데.
0: 예? 아, 극동방송에 지금 예. 후원도 하고 있고.
1: 전파선교사.
0: 네네.
1: 그래요.
0: 네.
1: 문자를 몇 번 보내셨던 분이시네요?
0: 네.
1: 방학이라고는 오늘 처음 보내셨나요?
0: 네.
1: 그렇구나. 한 1년 정도 방학. 자, 이제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속 계신다고 했는데
0: 네.
1: 어떻게 하다가 이제 1년 방학 중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빠지다가
0: 기도가 잘 안 돼서
1: 예? 뭐가 안 돼서요?
0: 기도가 잘 안 돼요, 요즘.
1: 기도가 안 돼요?
0: 네.
1: 기도가 안 돼. 뭐 어떤 뭐 어려움이 생각이 많아지는 계기가 있으셨나 보네.
0: 네.
1: 그래요. 자, 오늘 이렇게 또 생방송 중에 또 전화 연결된 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기가 막힌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시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도 이번 주에 한번 이제 방학을 끝내고요.
0: 네네.
1: 예배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0: 알겠습니다.
1: 알겠죠?
0: 네.
1: 일단 가는 거예요. 예배. 일단 가고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번 주에 가도 또 계속 기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0: 그렇죠. 예, 안 될 수도 있죠.
1: 안 될 수도 있는데 아이 또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실망하시면 안 되고 가봐야 됩니다. 계속. 예, 계속 가야 돼요. 자, 8905번님 저희가 이렇게 연결되면 선물 드리잖아요.
0: 네.
1: 어떤 선물 기억나세요?
0: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1: 갑자기 생각이 안 나면 제가 또 불러야죠.
0: 듣던 중인데 생각이 안 나네요.
1: 원래 다 그래요. 제가 또 불러야죠. 네. 자,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한국비엘약품에서 유산균, 한국미라클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그 다음에 또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AN 화장품, 레모나, 오지 시푸드에서 쭈꾸미.
0: 김하고 부각이요.
1: 아, 김부각.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김부각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혼자만 방학이세요? 아니면 주위에 좀 가족들은 어떠세요?
0: 짝꿍하고 같이 방학이에요.
1: 짝꿍하고 같이. 같이 10개월 나란히, 예? 나란히 방학.
0: 네. 네.
1: 나란히 이번에 또 방학 끝내고.
0: 중간중간 가기는 하는데.
1: 예, 예. 네. 옆에 계신 건 아니죠?
0: 없어요.
1: 없어요?
0: 혼자예요, 예.
1: 자, 우리 기도 한번 하시죠. 저 따라서.
0: 네.
1: 좋으신 하나님.
0: 좋으신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1: 감사해요. 네. 자, 오늘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도 꼭 얘기해 주시고, 예? 나란히 방학했다면 네. 이제 또 나란히 계약 꼭 하셨으면 좋겠고, 그거 아니어도 본인이 먼저 꼭 시작하십시오.

0: 이번 주부터.
1: 네.
0: 알겠죠?
1: 네.
0: 극동방송은 어떻게,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1: 늘 꾸준히 듣고 있어요.
0: 옛날부터?
1: 네.
0: 그러니까 전파선 교사도 하고 계시고.
1: 네.
0: 그래요. 오늘 용기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8905번님의 인생 찬양 있나요? 혹시? 제일 좋아하시는 은혜 받았던
1: 찬양. 은혜 나오지 않았어요?
0: 네, 은혜 방금 나왔는데.

0: 하시면 되나요? 예? 아니면
1: 연 아니면 예. 지금 요즘 가까운 교회는 이렇게 뭐 진짜 가끔씩 나가는데 집 앞에 교회를 지금 가끔씩 등록을 안 하고 가끔씩 나가긴 하는데 예전 교회를 지금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이에요.
0: 그래요. 예전 교회든지 네. 집 가까운 교회든지 잘 선택하셔서 그러면 제가 네. 교회 소개 안 해드려도 되겠네요. 그렇죠?
1: 네, 네.
0: 그 두 네. 가지 중에서 잘 선택해서 이번 주부터 꼭 예배 시작하십시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다윗과연화단의 황국명 목사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제가 찬양 나가는 중에 방학생들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예, 안타깝습니다. 방송 끝나면 전화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3756번님 제가 두세 번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전도 요청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상대방이 전화 가능한 상태가 돼야 우리가 이제 좀 효율적으로 방송에서 전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도 요청한 분이 가능한지 여부가 좀 나오면 좋겠어요. 보니까는 우리 1248번님

0: 동생 전화, 동생 요청하셨는데, 제가 그럼 동생한테 전화를 지금 한번 해볼게요. 한 통화 더 할 수 있는데. 자. 동생. 자, 우리 김정웅님께 전화하고 있습니다.
1: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저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그 오빠가 김수동님.
1: 네, 네, 맞죠? 맞습니다.
0: 서울 사는 네. 오빠가
1: 네.
0: 지금 방송 중에 신청을 했어요. 그 오빠한테 전화 왔던가요?
1: 네.
0: 네. 지금 동생이 전화 가능하다고 전화 좀 해달라고 지금 문자가 와서.
1: 네.
0: 네. 교회를 다니셨었어요? 예? 네?
1: 아니요, 교회 안 갔어요. 아직.
0: 교회 다녀본 적 없어요?
1: 네.
0: 아, 교회 다녀본 적 없고, 김해 중앙교회 옆에 산다고?
1: 네. 네.
0: 바로 이 교회.
1: 그 다녀보고 싶어가지고.
0: 네네.
1: 그 저녁에 두 번 갔었어요.
0: 두 번 갔었어요?
1: 네, 신청 그거 입적 그거 안 올리고 그냥 갔어요.
0: 김해 중앙교회.
1: 네.
0: 그 주일날 갔었어요? 두 번?
1: 아니요. 저기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갔어요.
0: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한번 예배 있을 때 갔었어요?
1: 네.
0: 교회 가고 싶어 가지고.
1: 네.
0: 그래서 어땠어요? 예배 드리고?
1: 너무 좋더라고요.
0: 너무 좋아요? 네. 아니, 너무 좋으면 계속 가시지. 왜 두 번만 갔어요?
1: 아, 근데 성당에 네. 거기에 지금 교육받고 있어서.
0: 성당에서 교육을 받고 있어서?
1: 교회를 갈까? 성당을 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냥 내가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0: 예예. 예.
1: 근데 교회 뭐 성당보다는 교회가 훨씬 좋은 것 같더라고요.
0: 근데 현재 지금 성당에서 교육받고 있어요?
1: 네.
0: 근데 가봤더니 교회가 훨씬 좋더라.
1: 네. 그래서 이제 예. 갈등이 생겨갖고 오빠한테 전화했더니.
0: 예, 예.
1: 오빠가 예. 교회가
0: 좋다. 예.
1: 교회도 불러주는데
0: 그렇구나.
1: 좋더라고요.
0: 우리 오빠는 지금 극동방송을 열심히 잘 듣고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 같아요.
1: 네, 아주.
0: 그래가지고
1: 너무...
0: 지금 생방송 중이거든요.
1: 그래요?
0: 생방송 중에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문자를 보내셔서 제가 여동생한테 네. 전화한 거예요. 지금 오빠 듣고 있을 거예요, 지금.
1: 고맙습니다.
0: 서울에서. 예. 네. 오빠가 동생을 엄청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내셨는데 예. 네. 교회를 잘 안 다녀보셨겠지만 아마 이 얘기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네.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오빠나 동생이나 저나 다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 그리고 3일 만에 이분이 부활하셨거든요.
1: 네.
0: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는 천국에 가고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산다. 이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우리 동생분이 교회 가셔서 그 예수님을 잘 한번 꼭 믿어보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그게 오빠의 간절한 아마 소원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교회 가니까 좋아
1: 오빠가, 예 네 오빠가 가라고 그래서 교회로 가려고 생각 중이에요.
0: 그래요. 김해 중앙교회 바로 옆에 산다면서요.
1: 네.
0: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금요일하고 수요일날 갔으니까 이번 주에는 이제 주일날 일요일에
1: 네.
0: 일요일에 한번 꼭 가보세요. 알겠죠?
1: 네, 네 자, 알겠습니다.
0: 자, 그 저랑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기도. 짧은 기도. 근데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보겠다. 그런 이제 기도거든요. 저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주인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0: 아유,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김정웅님, 이번 주에 옆에 김해 중앙교회 꼭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는 기도도 하셨으니까 마음속에 모시고 주인으로 내가 살겠다, 믿겠다. 이렇게 꼭 사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자, 전화 연결되면 우리가 선물을 드리는데요.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방송 끝나고 선물은 저희가 전화 드려가지고, 우리 동생 거 하나, 오빠 거 하나, 이렇게 좋은 선물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그 이 극동 방송도 한번 들어보세요.
1: 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0: 자, 우리 오빠, 오라버님,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좋은 전도 요청해 주셔서 우리 기도하면서 동생을 잘 옆에서 케어해 주십시오. 자, 내일은 라디오 앱에 진행됩니다. 조연출 김인수 물러갈게요.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 청주지부가 10월 1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청주 중부 명성교회에서 청주 83기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란노 아버지 학교 청주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빛 이래교회가 농촌교회 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교단에 관계없이 농촌지역에 소재한 교회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내용은 예배에 필요한 음향 장비의 수리와 교체, 교회 예배 환경과 사택의 생활 환경 개선입니다. 신청은 9월 13일 주일까지 세상의 빛 이래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된 내용은 교회 재정 여건과 지원 필요의 시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방문과 상담을 거쳐 지원 교회를 선정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세상의 빛 이래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도안교회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성경, 신화인가, 역사인가 라는 주제로 제2회 도안 기독교 변증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한세대학교 구약학 차준희 교수와 연세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이삭 교수를 초청해 성경의 역사적 사실성과 고고학적 발굴 자료를 중심으로 신앙의 근거를 다시 세우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도안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도안동에 위치한 좋은교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 서울 광림교회 남성 성가단 초청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좋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중구 태평동에 위치한 선암목자교회가 9월 12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성경클럽 예수 행적 순례반을 진행합니다. 사복음서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1년 과정을 준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선암목자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여 수원침례교회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중문침례교회 장경동 목사와 함께하는 마을잔치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여 수원침례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시니어 선교회가 9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대전시 유성구 반석동에 위치한 행복한 교회에서 18기 대전 시니어 선교학교를 진행합니다. 시니어 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은 대전 시니어 선교회

선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세종 YWCA가 8월 27일 목요일 오후 7시 세종시 한솔동에 위치한 세종 꿈의 교회에서 2026년 세종 YWCA 후원회 밤 말씀과 함께하는 제2차 찬양 페스타를 개최합니다. 회복, 다시 사랑하게 하소서를 주제로 재즈밴드 양왕열 콜텟과 세종 꿈의 교회 현승원 전도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 YWCA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목회자 선교협의회가 9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 천안시 서북구 백석 5길에 위치한 백석 장로교회에서 목회자 비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안산 드림교회 이헌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 목회자 선교협의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아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이 시간은 공주중앙장로교회 김진영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구원의 증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옛말에 우물의 깊이는 두레박을 내려보아야 알고 사람의 깊이는 행동을 보아야 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깊어 보이는 우물일지라도 두레박을 내려보아서 물을 길어보기 전에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모습만으로는 그 사람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유심히 보아야지만 그의 사람됨, 그가 어느 정도 깊은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혼자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아야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삶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가, 그런 것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증표라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히브리서 기자가 수신자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강력하게 경고하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아니하고 멈추어 있는 것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태보하게 되고 심지어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런 경고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믿음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문을 시작하면서 9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믿음의 초보에 머물러 있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에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확신하는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고 하면 그 다음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성도들을 섬긴 것과 지금도 여전히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다 그런 말씀인데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이 사랑의 섬김이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증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길 때에 그것을 보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확신하고 주변 사람들도 인정하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이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무엇뿐이라고요? 믿음뿐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는 길은 유대인들이 그처럼 강조하는 할례를 행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으로 구원받게 되는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믿음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믿음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 하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사랑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구원받은 자는 사랑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겠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기에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사랑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당회에서 직분자 선거를 위해서 후보자 기준을 마련하고 두어 달 전에 주부를 통하여 공지를 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물론 신앙 인격의 본이 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외적으로 드러나는 기준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한다든지 십일조 생활을 제대로 한다든지. 십일조 생활이 왜 중요한 기준이 되는가? 직분자는 교회 재정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 재정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가 먼저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중요한 기준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봉사인 것이지요. 얼마나 다른 이들을, 다른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봉사와 섬김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주는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에 봉사 또한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여겨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사랑의 섬김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증표가 되는 것이지. 바라기는 늘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 안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동네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늘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섬길 때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어떤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 늘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만 섬김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그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성도를 섬겼고 지금도 하나님을 위하여 성도를 섬기고 있다 그런 말씀인 것이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섬김의 동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의 동기는 주님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간혹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섬기는 분들을 볼 때가 간혹 있습니다. 참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는데 가만히 보면 본인 열정, 본인 열심으로 섬기는 것이지. 물론 그런 섬김도 참 귀한 섬김입니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경우에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영성신학자 리처드 포스트의 책에 보니까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에 기인한 섬김은 타인의 칭찬, 타인의 인정, 타인으로부터 감사하다는 표현을 듣는 것을 민감하게 여긴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한 수고가 인정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오해를 받으면 쉽게 상처를 입고 실족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번아웃, 영적 탈진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무래도 자기 열심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 탈진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19장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기 자신은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4절에서는 앉아있는데 5절에 가면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하나님 자신을 죽여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있는 엘리야의 모습 어떤 모습인가? 낙심할 대로 낙심하였어. 주님 더 이상 선지자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놀라운 점은 바로 직전까지 엘리야는 엄청난 영적인 성과를 이룩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지. 바로 앞에 18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를 벌이는데 그 영적 전투에서 압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어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하자 조그만 손바닥 같은 구름이 몰려오더니만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는 것이지. 엄청난 영적 성과를 이루는데 직후의 모습이 뭐냐면 로뎀나무에 누워서 선지자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죽여달라고 요청하는 깊은 영적 침체에 있는 엘리야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뒤에 나오는 엘리야의 말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뒤에 14절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엘리야가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전 성경에서는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내가 특심을 가지고 주를 위해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

일어났거늘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엘리야 자신만큼은 끝까지 주님을 섬겼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서 이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을 가리키는 것이지. 엘리야가 그렇게 특심으로 충성하고 다 배신하지만 홀로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합과 이세벨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세 등등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떤 회개의 기미도 보이질 않는 겁니다. 엘리야는 적어도 이런 영적 성과를 일으켰으면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일어나야 되는데 전혀 기미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낙심할 대로 낙심하였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자직을 내려놓고 죽여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자기 열심으로 섬길 때 자기 열정으로 섬길 때 쉽게 상처받고 쉽게 실족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주님을 위해 목회를 하지만 제 마음 안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주중앙장로교회 목사님 정말 좋은 목사님이야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듣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섬김의 동기는 주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주님 때문에 주님 바라보며 섬기는 그런 섬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리처드 포스터가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참된 섬김이란 자기 의에 기인한 섬김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주님 바라보며 섬기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섬김일 때, 참된 섬김일 때 비록 사람들이 주목해 주지 않을지라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섬김의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만 아시면 된다고 하는 것으로 주님 아시니까 그것으로 촉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함없이 섬기는 삶을 산다는 것이지요. 바로 괜찮아 여러분의 섬김이 오직 주님만을 위한 섬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너무 좋아하고 주님 너무 사랑해서 주님 때문에 비록 사람들 알아주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주님 아시니까 그거 하나로 만족하며 끝까지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더 본문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구원의 증표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결국 받았다는 거죠. 약속을 성취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믿음과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과 오래 참음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해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중한 것일수록 쉽게 우리 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오랜 기다림과 인내를 필요로 하지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주에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랜 동안 땀을 흘리고 오랜 동안 수고해야지만 가을이 되어서 마침내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힘들게 생명을 품고 그 생명을 낳았다고 해서 그 아이가 곧바로 성인이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고 나서 여전히
인내하며 양육해야지만 마침내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원하는 직장이 있는데 쉽게 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랜 인내로 준비해야지만 마침내 결실을 이룰 수 있습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인내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조금 전에 보셨던 구절 말씀에서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 이보다 더 좋은 것. 원래 이 말은 그런 말이죠. 이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것이다. 가장 좋은 것, 이런 의미입니다. 구원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그 어떤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 그러기에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반드시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랜 인내 끝에 마침내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내가 또한 중요한 구원의 승표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완성하실 그 구원, 주님이 이룩하실 그 선한 일들을 바라보며 묵묵히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내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입을 벌리고 가만히 누워있는 그런 의미의 인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내는 아주 적극적인 기다림을 말합니다. 적극적인 기다림. 시편 37편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인들이 형통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지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때가 있기에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 참고 기다리다에 해당되는 히브리 언어가 뭐냐면 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훌, 기다리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그 의미를 보면 재미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몸을 비틀다, 몸부림치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기다림이란 겉으로 보기에는 잠잠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어떻다는 거죠? 몸부림을 치는 것처럼 영적인 몸부림이 있다는 것이죠. 아주 격렬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팽이가 강하게 돌 때는 정지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인내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잠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몸부림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 또한 훌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생명을 출산하기 위해서 진통을 겪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출산을 앞둔 임산부가 산통을 겪는 거죠. 지난주에도 임신에 대한 이야기 잠깐 했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입니까? 마지막 그 생명이 태어나는 그 순간 극심한 산통을 겪어야 됩니다. 모든 뼈들이 다 열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하지만 임산부는 어떻습니까? 그 고통을 참아냅니다. 어떻게 참아낼 수 있을까요? 곧 만나게 될 아기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있으니까. 비록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기대와 설레임으로 참아내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내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설렘과 기대로, 비록 고통스럽지만 설렘과 기대로 그것을 이겨내는 것. 그래서 훌에는 이런 의미도 또한 있습니다. 춤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춤을 추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서 마침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약속을 성취할 그날이 되면 기뻐 춤을 추게 될 것인데, 그러나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확신하게 확고부동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확신하며 미리 소망 가운데 춤을 추며 기다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성경 인내는 바로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힘들고 괴롭지만 그러나 주님을 열렬히 열망하면서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소망과 기대 가운데

0: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인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인내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바로 근처와 여러분에게 이런 인내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변함없이 내 삶을 붙잡고 계시고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마치 춤을 추듯이 소망과 기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줄 아는 진정한 인내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공주중앙장로교회 김진영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42-855-0691번 공주중앙장로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드라마 하나님의 구속사 시리즈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약속. 이번 하나님의 구속사 시리즈에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양한 인물들이 각기 다른 환경과 사회적 배경 속에서도 어느 시점에서는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위기 상황에서 결국엔 한계가 오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실패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때로는 그 노력이 너무 지나치거나 혹은 중간에 큰 실수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본의 아니게 주변 사람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은 살면서 실패를 피할 수 없고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도움이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하죠. 그래야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인물은 과연 어떤 상황에서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빠와 그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375일을 지낸 후 마침내 마른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망적이고 낯선 주변을 바라보며 심통하고 막막하기만 했죠. 방주에 같이 머물던 동물들이 하나 둘씩 밖으로 나오고 안전한 걸 확인이나 한 듯 곧이어 다들 우르르 몰려나왔습니다. 여기저기서 마치 기쁨의 환호를 하는 것처럼 각자의 소리를 높였죠. 멀리 흩어지는 동물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던 노아의 가족들도 마음을 추스르고 살림을 챙겨 방주 밖으로 나와 방주가 멈춘 산에서 내려오며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따뜻한 계곡에 정착해 아이들을 낳아 키우고 또 그 아이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죠.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며 불과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아 방주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지고 그 이야기는 부모가 아이들을 재울 때 들려주는 동화 정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빠지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깊은 믿음을 가졌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신실함이 그 후손들에게는 전해지지 못했죠. 시간이 흐르고 수많은 세대가 지나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멀리 퍼져 땅을 가득 메우기는커녕 오히려 시날 평야에 모여 거대한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자 도시를 만들고 탑을 세워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고 서로 흩어지지 않게 하자 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리석음과 나약함을 보시고 슬퍼하시며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시고 거기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고 그들이 그 도시를 더 이상 건설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시날에서 흩어진 노아의 자손들 중에 데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셋 있었는데 두 아들은 당시 사람들처럼 욕심 많고 이기적이었지만 장남 아브람은 달랐죠. 그래서 데라의 둘째 아들이 사고로 죽게 되자 데라는 아버지를 잃은 손자와 큰아들 네웨를 데리고 살고 있던 우르라는 지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은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멀기만 한 그 땅에 닿기 전에 데라는 병에 걸려 더 이상 여행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곧 데라는 죽고 남은 가족들은 장사를 지낸 후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어떤 신비스러운 낯선 사람이 아브람을 찾아왔죠.

0: 거지.
1: 왜 그래요?
0: 지금 들었어요?
1: 뭐려. 그냥 바람 소리예요. 어서 자요.
0: 나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아무래도 누군가 들어온 것 같아. 누구요? 거기 누가 있어요?
2: 아브라마.
0: 누구세요?
2: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0: 누구십니까?
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할 것이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0: 큰 민족이요? 그런데 전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큰 민족이 될지, 또 전 다른 나라 말을 할 줄 몰라서 다른 지역에선 살 수가 없습니다.
2: 염려 말고 가거라, 아브라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 위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0: 예,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3: 아브라함에겐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경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였다고 믿고 말씀대로 남쪽의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났죠.

0: 아직까지는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어요.
1: 그래도 이제 긴 하루가 다 지났으니 다행이에요. 어서 옷 갈아입으시고 앉으세요. 따뜻한 차 한잔 드릴게요.
0: 아니, 괜찮아요. 나 곧 다시 나가봐야 해요.
1: 아니, 무슨 일인데요? 비가 더 많이 올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태풍이 몰려오는 것 같아서 가서 천막도 좀 손보고 우리도 단단히 해야 할 것 같아요.
2: 어르신, 아브라함 어르신.
0: 아, 산에 갔다 올게요.
3: 가네, 엘리에셀.
2: 어르신, 저길 보세요. 나귀들이 다 바람에 쓸려 흩어지고 있어요.
3: 안 돼! 빨리 한 마리라도 더 끌어서 우리로 가져오게! 난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손보고 있겠네!
2: 어르신, 저기 우리가 무너집니다!
3: 안 돼!

0: 아브라함은 그날 폭풍으로 인해 많은 걸 잃었습니다. 가축들이 흩어지고 우리와 천막이 무너졌지만 다친 사람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할 정도로 처음 겪는 큰 폭풍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무너진 살림을 치우고 정리한 후 잠자리에 들려할 때 아브라함은 익숙한 소리를 듣고 그분이 다시 찾아오신 것을 알았습니다.
1: 주님이십니까? 주님? 전 저희가 폭풍에 다 죽게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 순간 주님이 생각나 간절히 기도했죠. 너무 두려워서. 그런데요 주님, 나귀들을 다 잃어서 주께서 말씀하신 땅으로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십니까?
2: 아브라함아.
1: 주님.
2: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쭉 둘러보아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땅을 내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1: 제 자손에게요?
2: 내가 내 자손을 땅의 티끌만큼 많게 할 것이다.
1: 완쾌요? 하지만 주님.
2: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으로 마음껏 걸어보거라. 내가 그 땅을 네게 주겠다.

아브람, 사레 그리고 그들의 모든 종들이 짐을 챙겨 다시 시작하기 좋은 곳을 찾아 옮겨갔고 가나안 사람들에게서 양과 나귀를 사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몇 배로 늘렸을 뿐 아니라 곡식과 올리브 그리고 포도를 풍성하게 수확하며 넉넉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생활을 하던 아브람은 언제부턴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까맣게 잊고 살았죠.

0: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그래요? 어서 자요.
1: 저 소리는 전에 어디서... 아, 이 소리 맞아. 아, 누구지? 내가 나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왜 이렇게 떠?

0: 어디 계십니까, 주님?
1: 아브라함아.
0: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1: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다. 내게 큰 상을 줄 것이다.
0: 여호와 나의 주님, 주께서 큰 상을 내리신다 한들 그게 제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겐 여전히 자식 하나 없어 제 재산은 결국 저희 집 재산을 관리하는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1: 그는 네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난 자식이 내 재산을 물려받을 것이다.
0: 주님,
1: 저 하늘을 봐라. 저 별들을 다 셀 수 있겠느냐?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주려고 널 네 고향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0: 여호와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1: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게 순종하여 흠없이 살아라. 너와 나 사이에 내가 언약을 세워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는 내 약속이니 넌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니 이제부터 넌 아브람이 아닌 아브라함이다.
0: 주님, 아브라함이라면 수많은 민족의 조상이라는...
1: 그렇다. 그리고 내 아내는 사례가 아니라 사라라 불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내 아들을 낳게 하고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할 것이니 백성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아, 웃었느냐?
0: 아, 죄송합니다, 주님. 하지만 제 나이가 100세고 제 아내는 90입니다. 저희가 이 나이에 어떻게 아들을 바라겠습니까?
1: 아브라함아,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이 이름을 이삭이라 하거라.

0: 뭐라고 했어요?
1: 아브라함, 내가 임신했다고요. 아주 좀 조용히 해. 아우, 자는 사람들 다 깨우겠어요.
0: 아, 깨우면 어때요? 이 기쁜 소식을 들려주면 되지. 아이, 내가 우리한테 드디어 아들이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어요. 우리 아들 이름이 이삭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처럼 우리가 이렇게 웃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고 잘 넘어져도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시고 기다려주시죠.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반응할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죠. 하지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죠.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속사 시리즈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약속. 출연 서령범, 박영재, 신범식, 이모기, 이정민, 변혜숙, 문지영, 해설 서혜정.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삶의 무게로 인해 마음이 약해지고 짓눌릴 때 우리가 할 것은 주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막혀 도망칠 곳이 없는 가장 외롭고 절망적인 땅끝에서도 할 것은 주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때 내 힘으로 도저히 오를 수 없는 곳에, 내 능력으로 오를 수 없는 바위 위에 우리를 두시며 안전하고 든든하게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543장을 부르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내 믿음이 적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부르짖을 이름이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적고 작은 내 능력과 낮고 낮은 바위에서 두려워 말고 어둡고 위태할 때 주께 부르짖는 엎드림으로 나보다 훨씬 높고 내 능력보다 뛰어난 바위 위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가곡과 함께하는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입니다. 오늘 첫 곡 엄마야 누나야 이영조 곡으로 만나보셨습니다. 바리톤 최현수가 노래했습니다. 오늘은 작곡가 이영조의 가곡으로 엄마야 누나야를 들어보셨는데요. 엄마야 누나야는 1922년 개벽이라는 잡지에 실린 사행의 짧은 서정시입니다. 김소월은 외동아들로 실제로는 누나가 없습니다. 두 살 때 정신 이상으로 생을 마감한 아버지의 부재와 일제강점기의 차가운 현실 속에서 따뜻한 가족의 품을 시로 승화시켰습니다. 시를 듣고 있다 보면 김소월이 어떠한 가정을 꿈꿨는지가 느껴집니다. 다윗의 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요. 오늘 시편 61편 2절 묵상할 텐데요.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는 약해져 있을 때를 말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져 있어서 기진맥진한 절망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영원한 원수인 마귀들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때론 사랑하는 가족을 이용하고 어쩔 땐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지요. 그때 다윗처럼 부르짖어야겠습니다. 그래야 사니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영이 살아야 육체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마음 안에서 건강한 육체는 힘이 없습니다. 문제 앞에서 씨름하지 말고 남은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김소월의 시 세 편 만나보겠습니다. 꿈길, 님의 노래, 못 잊어 함께 하시죠.

김소월의 시 세 편 음악으로 만나보셨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못 잊어 김동진의 곡으로 메조소프라노 조길자가 노래했습니다. 김동진 작곡가는 가고파를 작곡한 작곡가입니다. 가장 먼저 보내드렸던 곡은 꿈길. 오늘은 김성태의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소프라노 양은희가 노래했고요. 두 번째로 보내드렸던 곡이 님의 노래. 김수정의 곡으로 만나보셨습니다. 바리톤 김성길이 노래했습니다. 김소월은 1925년 진달래꽃이라는 그의 유일한 시집을 편했습니다. 그 시집 안에는 126편의 시가 실려 있습니다. 우리 고유의 언어와 정서를 담아낸 소월의 시는 문단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스승이었던 김억은 그의 제자 소월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나이가 불과 17, 18세라고 하면 아직 세상을 모르고 덤빌 것이거늘 이 시인은 혼자 고요히 자기의 내면 생활을 들여다보면서 시작에 해가 가고 날이 저무는 것을 모르고 산매경에 지냈으니 조숙이라도 대단한 조숙이외다 라고요. 소월은 그렇게 시에 빠져 있었나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자신을 살린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오늘 시편 61편 2절.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의 눈물도 내 손이 아닌 하나님이 닦아주시는 경험을 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봄비, 김소월의 시, 정영주 곡으로 소프라노 한예원이었고요. 산, 하대응의 곡으로 테너 김금환이 노래했습니다. 김소월의 시를 음악으로 만나보는 시간,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셨고요. 오늘 끝곡으로 김소월의 시, 제비를 조두남의 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테너 김태현이 노래합니다. 주께 맡기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남은 오후도 주께 부르짖음으로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대전 중보교회 조상용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이제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면 오순절 이후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뱅이를 고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교회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이 기적이 일어난 장소는 성전 미문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적어도 8개 이상의 문이 동서남북으로 잘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문은 동쪽으로 나 있는 문인데요. 미문,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어질 만큼 8개의 문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또 중요한 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문을 황금문이라고도 일컫기도 합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공생애 말기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바로 이 미문으로 들어오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미문으로 들어오다가 앉은뱅이를 고친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장면에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복음서에 그 내용이 잘 요약되어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주로 세 가지 사역을 하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가르치시며 말씀을 교육하시는 교육사업이죠. 또 전파하셨다, 전도하는 전도사역이 나오고 또 고치시니라 치유사역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과 전도와 치유는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총체적인 전인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참된

0: 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1: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일을 계승했으며 오늘날 예수님의 몸인 교회들이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을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이 일을 통해 사탄 마귀의 왕국은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역이 가능하도록 예수님은 교회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보내주셨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 땅에서 이어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날도 성령 충만한 교회들을 통해서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교회가 어떤 방법으로 주님의 일을 이어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기적의 세 가지 원리를 한 가지씩 배우고 싶습니다. 첫째 원리는 기적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기도.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리 1절 말씀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리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도 기도의 삶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때 그냥 성전을 지나쳐 간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있었던 놀라운 변화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예전에 그들은 기도하지 않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듣기까지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기억하십니까? 겟세마네 기도를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직전에 두고 온몸을 쥐어짜듯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함께 있으면서도 쿨쿨 잠을 자고 있었다니요. 그리하여 이 제자들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정말 시험이 들어가지고 예수님 배신하고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베드로가 지금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9시 기도 시간에 말이에요.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세 번씩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기도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율법에 나오는 내용이라기보다도 신앙적인 관습이었어요. 본인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기도에 힘썼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알다시피 베드로는요, 아주 성질머리하고는 굉장히 다루기 힘든 다혈질이고 충동적인 사람이었어요. 매사에 감정적이고 즉흥적으로 일을 처리해서 난감한 일을 많이 겪었죠. 그런 베드로가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했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주 단정하고 질서 있는 사람으로 바뀐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오늘 기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기적의 출발점은 언제나 기도입니다. 왜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는 기도해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쩌다 한번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생명은 포기할 줄 모르는 꾸준함에 있습니다. 기도는 모름지기 인격과 인격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교제도 스쳐 지나가면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만나고 또 만나고 점점 만남의 횟수가 길어지면서 속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신뢰로운 관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그러고서는 1년 내내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게 어떻게 관계가 형성됩니까? 그것이 무슨 기도입니까? 꾸준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내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고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덧입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칩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기 전에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요. 열두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인기가 하늘을 치솟아 사람들이 몰려올 때는 예수님은 군중들을 피해서

습관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요,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였어요. 기도 없이 사역 없고, 기도 없이 능력 없고, 기도 없이 기적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혼자서만 하지 말고 기도의 짝을 찾으세요. 함께 기도하는 것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두 사람은 제자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지만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베드로는 남성 같은 투박한 사람이고, 이 요한은 늘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 품에 기대어 있었던 좀 여성미가 있는 그런 온순한 성품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일에 함께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당에 나와 두세 사람 같이 짝을 짓고 교제도 하고 하는데, 그 교제의 중심에 기도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교제의 근본적인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래서 두세 사람만 모여도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요청하고 같이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를 통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프로그램이나 조직이나 재정보다 기도의 힘을 더 의지하고 기도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힘들다고들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은 이게 무슨 아이러니한 현상입니까? 열리를 제쳐두고 신앙생활에 기도가 최우선순위가 되어서 기도줄을 딱 잡을 때부터 거기서부터 실타래가, 얽히고 설킨 실타래가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다른 것 잡아 더 땡겨봤자 꼬이기만 합니다. 이를 풀어가는 영적 원리를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기적의 시작은 바로 기도이다. 오늘 첫 번째 기적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원리는, 기적의 동기는 한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구체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앉은뱅이를 어떻게 고쳤을까요? 우리 3절 4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앉은뱅이는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스쳐 지나갔겠지요. 2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를 그곳에 데려다 놓고 날마다 구걸을 지켰어요. 이 앉은뱅이는 평생을, 사도행전 한 장만 넘어가면 4장에 보면 이 사람이 나이가 40여세나 되었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40평생 넘도록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또 악한 사람들에게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당하면서 무가치한 인생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앉은뱅이에게 인생의 일대 전환이 찾아온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멈춰서서 그를 주목한 것입니다. 이 시선은 지금까지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의 시선하고는 질적으로 달랐어요. 행인들은 자신을 업신여기듯 바라보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했다. 이것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위아래 세밀하게 살펴준 것입니다. 그는 두 사람에게서 존중과 배려, 이해와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적을 가능케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영혼의 관심에서부터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여리고 도상에서 맹인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그 바쁘신 분이 길을 멈췄습니다.

열두의 혈류증 앓던 여인이 자신의 옷자락을 만지자 예수님은 그것을 뿌리치지 않고 뒤를 돌아보며 그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긍휼이 한없으신 분이셨어요. 저녁 무렵 식사를 못한 5천명이 넘는 군중들을 보시고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 마음에서부터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기적의 배경에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이기적인 나의 태도를 내려놓고 사랑의 그윽한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와 내가 연결되면서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인 양으로 비유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평소 어떻게 살았는지를 인정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는 거, 보이지 않는 주님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 사랑을 나타냅니까? 보이는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주고 친절한 손을 내밀어주고 그리고 그를 존중하는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주님께 향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우리가요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아마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질걸요. 그런데 그냥 구원받은 사람끼리라도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눈앞에 있는 사람 으르렁거려 친절하지 못해 항상 싸우자고 공격적이야, 말에 가시가 붙여있어,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 예수님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무슨 그러고도 기적이 일어나고 복받을 생각을 하십니까? 요거 안 바뀌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헛하는 거예요. 참,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말이 달라질걸요? 손짓 하나하나가 달라질걸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적의 원리는 기적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의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죠?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베드로는 앉은뱅이를 향해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자신을 드러낼 심사로 말이죠, 예수님보다 자기가 먼저 나서가지고 뭐 다 처리할 것처럼 했던 사람인데 지금 베드로는 이전의 베드로하고 달라요. 자기는 숨기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선포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인격 그리고 권세, 그분이 가진 능력을 나타내요. 그 이름으로 선포한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기적을 일으킨 것을 말합니다. 그것도 그 앞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출신 지명 이름을 갖다 붙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당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변형된 발음으로 예수아 혹은 여호수아라고도 하는데 구원자라고 하는 뜻 아니에요? 너무

너무너무 좋은 이름이니까 당시 부모들은 남자아이만 태어나면 예수와 이름을 많이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른 예수 말고 나사렛 출신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선포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름은 국물도 없어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우리 6절 하반절부터 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끌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걸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주님의 능력이 베드로에게로,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베드로에게서 앉은뱅이에게로 흘러가면서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더라. 할렐루야!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서는 이 모든 일을 보고 결국 앉은뱅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 엄청난 기적 앞에 베드로는 단지 쓰임을 받았을 뿐 기적의 주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기적을 일으키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병자를 고친 것 말고도 다양한 능력을 나타낸 그 이름의 특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구절씩 찾아보는 것은 내 믿음을 확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21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름 아무리 불러대보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속지 마세요. 오직 예수 앞에 나와 그 이름을 의지할 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막 귀신 뭐 벌벌 떨고 그래요. 그렇지 마세요. 귀신이 우리를 떨어야지. 우리를 보고 이 주객이 바뀌어버렸어요. 속은 거예요, 속은 거. 귀신이 우리 앞에 벌벌 떨어야 정상입니다. 왜? 우리가 믿는 예수의 이름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요한복음 14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기도에 응답하는 능력! 요한복음 14장 14절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헤븐폰의 번호, 하나님과 지통번호 1414. 이 말씀 딱 부여잡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얻으리라, 내가 행하리라. 이 약속을 주장하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0절 마지막으로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이 복종케 하는 능력이 예수 이름의 권세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가지는 이 막강한 능력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사람은요, 자기 이름을 아무나한테 빌려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인간 도장도 건네주질 않아요. 이거 잘못 빌려줬다가 큰일 날 일이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대로 구원하는 능력, 응답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세상이 복종하는 이 엄청난 능력,

0: 엄청난 능력을 가진 이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너희들 마음껏 써라. 마음껏 써라. 그렇다고 해서 이 이름을 마치 주술처럼 주문 외우듯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요술방망이처럼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이러면 다른 종파, 종교의 사람들은 뜻도 모르는 거 주문처럼 외우잖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올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은 오늘날도 생생하게 기적을 나타내요. 성 어거스틴은 그 유명한 자신의 저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당시 4세기, 5세기경에 있었던 기적들을 수십 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맹인이 세례를 받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를 받는데 눈이 번쩍 뜨이기도 하고, 암 환자가 기도 중 예수의 이름으로 완치되고 하는 일들을 자신의 책에 기록해 놓았어요. 하나님의 도성 제22권에 보시면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이 표적들은 믿음의 약속이 헛되지 않음을 세상에 보여준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대전중부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인을 구원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기적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기적의 동기는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대전중부교회 조상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2-2-9991번 대전중부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냈습니다.

1분 찬양 세계로 미래로 세계가 인정한 인삼의 고장 금산 청정한 건강도시 아름다운 금산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계로 미래로 세계가 인정한 인삼의 고장 금산 청정한 건강도시 아름다운 금산군에서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그녀는 들판의 데이지 같았다.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가장 오래 피어 있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냥 거기 있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기억하신다. 화려하지 않아도 그냥 거기 피어 있는 것들을.
1: 화려하지 않아도 그냥 그 자리에 피어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의 자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자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편히 머물러 주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8월 26일 수요일에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다슬입니다. 오늘의 시인은 들판의 데이지꽃으로 시를 시작합니다. 사실 이 데이지꽃은 장미처럼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백합처럼 향기롭지도 않은 그냥 들판에 피어있는 작은 꽃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가장 오래 피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말이죠. 우리도 그런 날들 있잖아요. 특별히 잘한 것도 없고 눈에 띄는 것도 없이 자리만 지킨 것 같은 그런 날이요. 혹시 오늘 하루가 그런 날이었던 분들 있으세요? 그냥 버텼고 그냥 있었고 그냥 집에 가고 있는 별것 없는 것 같은 날이요. 오늘의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기억하신다고요. 화려하지 않아도 그냥 거기 피어있는 것들이요. 그 자리 그대로 멈춰있을지라도 주인만 바라보며 그 자리를 지키는 우직함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니까요. 자, 여러분 모두를 응원하고 축복하면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세요?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저녁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오늘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문자창 활짝 열어놨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찾아오시면 무료로 사연 참여도 가능합니다. 더불어서 행전을라에서는 여러분들께 매일 저녁 저녁 기도문 전해드리고 있죠. 링크 하나를 받으실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오늘 8월 26일 수요일자 저녁 기도문 바로 이미지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 이미지에는 오늘의 저녁 기도문이 적혀 있습니다. 매일매일 다른 저녁 기도문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8월 26일자 저녁 기도문 필요하신 분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셔서 꼭 챙겨가시길 바래요.

0: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맛있는 전통 떡집 병과예찬에서 떡 선물 세트, 은송 꽃농장에서 꽃바구니를, 오늘 식사를 못하셨다고요? 출출하시다고요? KY식품에서 콤플레이크 천마차를, 물고래 이야기에서 이마밴드와 목밴드를, 한지공예 전문공방 부여 종이와 풀공방에서 한지로 만든 키링,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38년 전통 프리미엄 돈가스 샐러드 뷔페 유생촌 관저점에서 식사권을, 자연 그대로 건강 그대로 자연과 함께 식탁을 열다 자연 한 스푼 동전 육수를 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새 집으로 이사하는 좋은 날, 좋은 날 익스프레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1: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8월 26일 수요일인데요.

벌써 한 주의 반이 지나고 있네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머무시는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부르심받은 그곳에서 자리를 지키며 묵묵하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시는 청취자분들 특별히 축복하면서 방송 진행하고 있어요. 두 곡을 함께 나눴죠. 할렐루야 What a Savior 이 찬양 영어 찬양으로 함께 나눴고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마커스 워십의 음성으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9673번님 최PD님 안녕하세요. 샬롬입니다. 저녁 기도문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또 사연과 함께 저녁 기도문 챙겨가셨어요. 반갑습니다. 3338번님 벌써 행저질날 시간이라 부랴부랴 라디오 켰습니다. 기도문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그러게요. 벌써 6시 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요. 1070번님 샬롬 피디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신청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요즘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또 신청곡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행저질라가 더 풍성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찬양도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329번님 피디님 퇴근 중에 함께해요. 저희 며느리가 임신 중에 있는 손녀가 잘 크고 있답니다. 건강하게요. 80여일 있으면 만날 수 있다고 하네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습니다. 얼마나 또 기도하면서 아이 옷도 미리 준비하고 신발도 미리 사놓고 양말도 사놓고 하면서 얼마나 또 기대를 하실까요? 80일이면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순산하기를 바라고요. 아이가 세상에 나오면 꼭 행저질라에 그 소식 전해주시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자, 행저질라 또 많은 분들께서 기도문을 챙겨가시고 사연들도 남겨주고 계시네요.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의 저녁 기도문 필요하신 분들은 7시 전까지 신청하셔서 꼭 챙겨가시길 바래요.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시면 바로 링크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쁜 이미지에 저녁 기도문이 적혀 있어요. 받으시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분명 평소와는 다르게 이 하루, 이 저녁을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추천을 드립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문 세 글자입니다. 자, 오늘 수요일이죠. 서머 스페셜이 끝나고 정규 코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수의 창고 시간으로 오랜만에 함께해요. 말 그대로 고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무림고수 이런 게 아니라 각 분야별 전문가들, 그 전문가들을 고수라고 행저질라에서는 칭하고 있죠. 각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지식을 배우고요. 또 그 분야에서 바라본 하나님 이야기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파수 고정하시고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찬양 나누고 고수의 창고 코너 함께 하실 텐데 1070번님의 신청곡이었죠.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 찬양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죠.

0: 우리 시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지식 창고 속으로 초대받은 여러분 환영합니다. 모든 학문은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각 분야 고수들의 지식 창고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다양한 지식을 경험해 보시죠. 오늘도 신경과 전문의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 뇌는

0: 우리 몸의 주요 장기 중에서도 사령탑 혹은 지휘본부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별명이 왜 붙여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뇌라는 것은 우리 몸의 각 장기, 가령 뭐 심장이나 폐, 장, 방광, 근육 이런 모든 어떤 기관이라고 하죠. 이런 기관을 움직이는, 명령을 내리는 우리 몸의 조화를 이루면서 내외적 환경에 적응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뇌가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구체적으로는 보고 듣고 느끼는 감각 정보, 움직이는 운동, 또 운동 조절, 뭐 심장이 뛰고 호흡하고 그다음에 땀을 흘려서 체온을 조절하고 유지하는 자율신경, 뭐 생각하고 기억하고 계획하는 그런 고위인지 기능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네, 뭐 그래서 사령탑, 지휘본부다 이런 별명이 있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0: 근데 요즘에요, 기억이 요즘 좀 깜빡깜빡해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주변에도 참 많으십니다.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기억장애는 뇌의 고위인지 기능에 해당되는데요. 그렇다면 기억장애를 담당하는 뇌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1: 물론 기억력은 뇌의 전반적인 부분이 협력해서 만들어지긴 합니다만 뇌의 핵심적인 부위가 있습니다. 뇌의 해마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요.
0: 네.
1: 해마는 뭐 말 그대로 이렇게 그 바다에 있는 그 해마인데 그 모양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을 단기 기억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키는 거죠. 컴퓨터로 따지면은 단기 기억은 램이고 장기 기억은 하드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뇌의 앞머리인 전두엽도 중요합니다. 정보를 잠시 머릿속에 저장하고 유지해서 무언가를 판단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거죠. 이 앞쪽 머리에 해당되는 부위가 전두엽이고요. 또 편도체라는 부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위는 공포스럽고 감정적인 거죠. 기쁨 뭐 이런 감정이 실린 기억을 강화하고 이것을 기억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대뇌 피질, 뇌의 전반적인 부위죠. 이렇게 형성된 단기적인 기억을 장기적인 기억으로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0: 네. 네. 그럼 선생님, 이 기억력이 떨어지는 기억장애는 왜 오는 겁니까?
1: 먼저 이 뇌의 무게를 보시면은 뇌의 무게는 한 1.4kg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네. 전체 몸에서 차지하는 그런 체중의 비율은 굉장히 적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 뇌는 시냅스라는 아주 독특한 연결로 세포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냅스의 연결은 새로운 것을 배우면 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포와 세포와 연결이 아주 이렇게 왕성하게 강화가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장기 강화라고 해요. 그래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대뇌 피질에서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으면 우리 몸에서 이제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이런 호르몬이 분비되게 되는데 이것이 해마의 그런 시냅스 형성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기억이 저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한번 경험하고 봤던 것을 돌아서면 잊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스트레스가 되겠고요. 즉 기억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시냅스 연결이 잘 안 일어나서 기억을 저장하는 기능이 약해지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장애를 호소하는 두 번째 원인은 수면 부족인데요. 사실 현대인은 수면이 많이 부족합니다. 수면은 뇌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수면 중에는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아주 왕성하게 분비가 되는데 이것이 기억에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수면 중에 왕성하게 분비되는 아세틸콜린에 의해서 낮 동안에 경험했던 것들이 기억으로 잘 저장이 되어야 되는데 수면의 양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면 낮 동안에 형성된 기억이 저장될 여유가 그만큼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0: 예. 그래서 잘 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군요.
1: 예, 맞습니다.
0: 그런데 이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는 치매라는 질환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질환은 어떤 건가요?
1: 네. 치매는 일시적인 이제 기억장애가 아니라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건 이제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은 이제 일시적인 그런 기억장애를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치매는 지속성이 있습니다. 최소한 6개월 이상의 기억장애를 포함해서 적어도 이제 다른 영역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계산이 안 된다든지 시공간 능력 뭐 어떤

0: 방향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판단 능력, 성격 변화, 이런 인지, 고위 인지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기능들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혹은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때를 우리가 치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1: 네.
0: 일시적으로는 뇌의 시냅스 연결이 약해져 발생하는 기억장애가 분명히 아닌 거죠. 이거는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뇌의 어떤 퇴행성 변화나 혹은 뇌의 어떤 혈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병을 우리가 치매라고 얘기하는 거고 대표적인 치매가 바로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가 되겠습니다.
1: 네.
0: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하죠. 알츠하이머 병은 뇌의 특정 부위부터 시작을 해서 뇌의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기억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시고 방향감각이 좀 어려워지고 계산력이 떨어지고 성격이 변화가 오는 그런 여러 인지 기능들이 같이 동반 인지의 저하가 같이 동반될 때 우리가 알츠하이머 치매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증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1: 네. 그러면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럼 이런 기억장애와 치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나 예방법이 있을까요?
0: 네. 일시적 기억장애와 치매를 같이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기억장애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시적 기억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들은 뭐 시냅스를 강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막연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게 뇌의 운동이라고 뭐 일명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1: 네.
0: 아까 이제 시냅스 강화라는 건 결국 기억력을 계속 강화한다는 뜻이잖아요.
1: 네.
0: 근데 그 강화되는 요인은 뭐 중요한 건 충분한 수면입니다. 그래서 성인 같은 경우에는 6시간에서 한 7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고요. 뇌라는 거는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특히 이제 빗자극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빗자극에 의해서 시계처럼 뇌는 잠들고 깨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1: 네.
0: 우리의 환경이 사실 너무 밝죠. 그래서 저녁에도 너무 밝아서 수면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녁에 특히 이제 해질녘 부위부터는 그 시간대부터는 조도를 최대한 낮추고 취침 한두 시간 전에는 블루라이트 그러니까 핸드폰 등이죠. 그래서
1: 네.
0: 이런 것들을 좀 멀리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잠을 좀 밤동안에 좀 뭐 이렇게 부족하게 잤다 하더라도 일정 시간에 일어나서 강한 햇볕을 쬐는 게 좋습니다.
1: 네.
0: 그러면은 그 다음날 수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도 중요합니다. 이제 운동을 하면 뇌에 이제 BDNF라고 해서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가 분비돼서 뇌의 기능이 강화되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만성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되는 건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르티졸이라는 이 분비 물질로 인해서 인지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 코르티졸이 분비돼서 인지를 떨어뜨리고 기억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관리, 뭐 적절한 인지와 행동 치료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극복을 해야 되겠고요. 지속적인 기억력 저하가 오는 치매는 뭐 뭐니 뭐니 해도 일단 치매가 오면 아주 근본적인 해결책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 네.
0: 예방이 중요합니다. 예방하려면 이제 뇌에 영향이 도움이 되는 음식인 오메가3, 비타민 B12, 그다음에 엽산, 블루베리와 같은 이런 항산화 성분이 포함된 음식을 자주 섭취하고 뇌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거는 결국 그 수면 시간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계속 강조 말씀드리지만 수면을 잘 취해야 되고 충분한 독서 그리고 사회생활을 끝까지 유지를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도 고령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1: 네.
0: 이렇게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역시 적절한 영양과 운동 또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진짜 중요하네요. 결국에는 기억 저하를 극복하는 비결 왕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말씀 나눠주시고 마무리할까요?
0: 네, 저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인 시편 103편 2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신앙생활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감사의 제목들은 기억과 깊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단순한 암기가 아닌 마음속에 새겨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말씀드린 삶의 실천을 통해서 기억을 강화하는 것도 결국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비결이기도 하겠죠.
1: 네.
0: 근데

0: 이것을 좀 바꿔 얘기한다면 말씀을 늘 읊조리고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도 또한 기억력을 또 강화하는 우리의 또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또 하나의 시작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1: 네. 늘 기억력을 삶 속에서 강화하는 이 건강한 생활을 통해서 말씀과 또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신 감사를 기억하면서 복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분주했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이 시간, 길었던 하루의 소음을 뒤로 한 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는 그 첫 순간, 저는 무엇에 가장 먼저 마음을 빼앗겼었는지 가만히 돌이켜봅니다. 세상에 아침을 채우는 시끄러운 뉴스와 들려오는 이야기들, 그리고 머릿속을 스치는 숱한 염려와 걱정들에 마음이 먼저 빼앗기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할 때 세상의 무게는 이내 삶의 상처와 유혹이 돼 찾아오고, 저의 연약함으로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생각하며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면 습관처럼 세상의 기준과 익숙한 방법을 조차 살아가곤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주님의 말씀보다 제 뜻과 고집을 먼저 내세웠습니다. 은혜의 주님, 제 안에 부족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삶의 수많은 파도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친 몸과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이 퇴근길, 내일은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신실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수고와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기도문 오늘 신청하신 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행저질라 8월 26일 수요일자 저녁 기도문이에요.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7시 전까지 신청하셔서 꼭 챙겨가시길 바래요. 5687번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샬롬 행저질라 추피디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퇴근길 기도문을 통해서 오늘의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요. 반갑습니다. 5687번님 오늘도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위로로 가득한 저녁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2753번님은 오늘도 기도문으로 하루를 돌아보며 주님의 손을 잡아봅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이 표현 좋은데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주님 손을 꼭 잡아본다. 모두들 그런 저녁 보내시길 바래요. 1917번님 기도문 부탁드려요. 행복한 저녁입니다. 모두 더위 조심하세요 하셨어요. 잠깐 시원해지나 했더니 또 불볕 더위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전국 각지에서 듣고 계시는 많은 청취자분들 한반도 전체가 뜨거운데 여러분 어디 계시든지 강건하셔야 됩니다. 물도 자주 드시고 쉴 수 있을 때는 꼭 쉬시고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신 모든 청취자분들 쉼 있는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8018번님 기도문 사무실을 나서는데 저한테 딱 맞는 기도문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보내주셨어요. 그때그때 또 음성을 허락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0566번님 하루의 시작도 하루의 마침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로운 찬양과 기도문으로 붙들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3305번님 기도문 신청하시면서 어제 저녁에서야 그동안 제가 입원 치료했던 병원에서 퇴원을 했는데 또 한 달간의 통원 치료를 거쳐야 교통사고 이전에 일상 복귀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심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이제부터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저의 퇴원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한 달간의 통원 치료를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지치지 않는 마음의 인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3305번님 그래도 지금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셨으니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과정까지도 주님께서 책임지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더 주님 묵상하고 또 전보다 더 강건해지는 우리 3305번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것 잘 해결되길 바라고요. 자,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기도문 더불어서 사연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 다 나누지는 못하고 여기서 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녁 기도문 꼭 챙겨가세요.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벌써 행저질라 마칠 시간이 됐네요. 똑같은 일상처럼 느껴져도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실 또 그런 계획을 갖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던 모든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저녁을 함께하는 친구 최다슬이었습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 시냇가에 새 생명 시냇가에 오늘 이 시간에는 대전 새벽교회 최준학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자, 오늘은 성령에 관한 부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함께 모여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세요. 내가 떠날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곧 다시 올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라고 약속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드디어 오순절날 하늘에서 성령이 이 땅에 임재합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 또는 하나님의 영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찾아오신 다음에 성령은 떠나지를 않으세요. 영원히 함께 하세요. 성령은 떠나지 않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떠날까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믿습니다 그럴 땐 제일 먼저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영이세요. 또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 속에도 영이 있잖아요. 사람의 영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아는 게 사람의 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하늘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계세요.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아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아요.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성령이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천국 가서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고 그 길을 따라가게 만들어서 결국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고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성령이 함께하는 성전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느냐, 요한일서 2장에는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목사님도 필요 없고 뭐 우리가 공부할 필요도 없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알아요.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되지? 물어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면 알아요. 발람이 발락에게서 많은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사신들이 왔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한 번만 저주해달라고 그러면 많은 금은 보화를 주겠다고 자 기다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보겠다고 그게 기도할 문제예요? 몰라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하나님의 백성 저주하러 오라는데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몰라요? 알죠. 우리는 알아요. 두 사람 있습니다.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 알아요. 두 집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요. 두 직장이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요. 근데 욕심을 따라가요. 성령을 따라가면 손해볼 것 같아요. 성령을 따르면 고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거 뭐지? 나 잘 모르겠는데. 모르긴 모르겠는데.

뭘 몰라요. 욕심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모른 척 하는 거지. 알아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성령이 분명히 알려주세요. 어떻게 알려주세요? 육신의 소리를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라, 여기로 가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영의 소리예요. 우리 영으로 알아들어요. 성령의 감화, 감동, 성령의 교통하심. 그게 우리 속에서 항상 우리와 성령이 교통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야, 이거 하나님 기뻐한다. 이 길 걸어가라. 이 길로 가면 너 수지 맞는다. 진짜 복되다. 아, 거기로 가지 마. 너 그 잘못된 길이야. 하나님이 안 기뻐해. 너 망한다. 알려주세요. 근데 욕심을 따라가요. 욕심을 따라가요. 편한 길 따라가요. 근데 그 길이 좋아 보여요. 근데 나중에 가다 보면 엉망진창의 삶이 되는데 성령이 막아주세요. 근데 성령을 안 따라가잖아요. 그럼 성령이 근심을 하세요. 성령이 근심하면 성령과 우리 영은 하나거든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망이 내 속에 이미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영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믿는 사람 속에는 다 그게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나 그 일 가고 싶은데 있어요. 성령과 내 영은 한 통속이에요. 근데 그쪽에 항상 육신의 본능이 항상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충동질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성령이 원하는 영의 길을 가지 않고 알았어, 그 길 갈게, 자기 육신이 기뻐하는 길을 가요. 그럼 나중에, 지금은 몰라요, 한 10년쯤 지나보세요, 엉망진창의 길로 가고 있어요. 막아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세요. 이게 수지 맞는 거예요. 수지 맞는 거예요. 마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야, 이 길 가라, 이 복된 길이다. 아, 예예. 복된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가봐, 복된 길이야, 수지 맞는 길이야. 가다 보면요, 그 길 가면 성령이 기뻐해요. 아, 그래, 네가 순종하는구나. 아, 네가 그 길 가는구나. 그래, 그래, 내가 참 기분이 좋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럼 우리의 영혼도 기뻐해요. 와, 와, 신난다. 하나님이 기뻐하면요, 내 영이 기뻐해요.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가니까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성령이 근심하세요, 나도 근심이 돼요. 기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세요. 영원히. 그래서 이 성령과 어떻게 하면서 교통하면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순종하는지, 이게 인생의 생사화복의 관건이에요. 관건. 그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자꾸 성령을 밀어내려고 그래. 아, 성령 안 따라가려고 그래. 성령이 따라가면 복이 안 될 것 같아. 자꾸 거역한단 말입니다. 성령이 근심하고 성령이 소멸되고,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것 같아요. 나 혼자야. 내가 혼자 다 생각했어. 내가 계획했어. 내가 선택했어.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 성령은 이렇게 밀어두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은 말씀하는데, 성령 나를 자꾸 감동시키는데, 성령 자꾸 밀어내요. 아, 나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싶어. 성령님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나 그렇게까지. 나 손해보는 짓 내가 뭐하래? 이게 정상인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고, 예수를 믿어도 충만함이 없고, 예수를 믿어도 담대함이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그 성령을 따라가는 거죠. 자, 성령을 따라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봅시다. 두 번째,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빠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 믿는 거 성령이 믿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 믿을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모시고 예수를 사는 거 별로 안 기뻐해요. 내가 왕인데 뭐
다른 왕을 모시래. 예수를 믿는 건 왕을 모셨다는 뜻이거든요. 또 다른 왕을 모시고 그 왕에게 온전히 순종하라. 이거 예수 믿거든요. 누가 이거 좋아해요? 지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지. 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하지. 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누가 그걸 원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어떻게든 그건 성령이 믿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가르쳐놓은 첫 번째가 뭐냐면, 야, 너 이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너를 낳으셨어. 이제부터 너를 돌보시고 너를 지키시고 너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드릴 거예요. 이걸 알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는요, 아무나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미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니까 저 신성모독자 저 죽여야 된다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한다고.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다. 아빠. 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빠 그리고 더 성령님을 사모하고 순종하면요, 그 아버지 되심이 너무 확신이 막 넘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영적으로 막 충만해져서, 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아버지입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실 진짜 나의 하늘의 아버지십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뭘 부족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데 양이 뭘 걱정을 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아빠인데 걱정이 없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면 확신이 넘치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이 하는 일은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말씀을 깨우쳐 주세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읽어보세요. 하나님, 말씀 좀 깨닫고 싶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다른 날과는 다르게 너무 명확하게 성경의 의미가 막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깨달아져요. 그리고 너무 은혜스러워요. 아,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여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와, 진짜 놀랍다. 여러분, 그런 것을 체험해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성경 보면요, 무슨 말인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을 조명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조명. 우리가 성령을 찾고 성령을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하고 그리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럼 성령이 기뻐해서 막 가르쳐주기 시작하세요. 막 은혜 받기 시작하세요. 도서관 가서 공부해야지, 한 시간만 성경 읽어야지 하다가 반나절 읽고 저녁 점심 먹고 그래도 또 한 장 읽어야지 그러다 저녁 먹게 되고 계속 밤에 자려고 그러면 잠이 안 오면 또 성경 보게 되고 밤을 새게 되고, 아마 이런 간증은 저뿐 아니라 다 있으실 거예요. 성령이 하는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성경을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뭘 미워하는지 충만하게 막 밝아져요. 밝아져요.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노인이니까 경험 생기니까 잘한다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요, 성경 깨달으면요 정말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일은 성경을 깨닫게 한다. 그래서 그 깨닫는 얘기가 요한복음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정말 주님과 함께 놀라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이 함께하면요, 예수를 닮아가게 하세요. 성령을 자꾸 따라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육체의 욕심을 못 이겨요. 육체의 욕심의 지배를 받고 육신의 욕심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었어요. 원동력.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것, 육신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우리 삶의 원동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대로 살면 그냥 죄 가운데 사는 거잖아요. 롯의 처와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자꾸 따라가고 성령의 말씀대로 또 순종하다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기게 되고, 그리고 그 열매가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사랑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홉 가지 열매. 이 아홉 가지 열매는 예수의 모습이에요. 이 아홉 가지를 보면 누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어요. 성령을 자꾸 따라가면 예수처럼 닮아가요.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요, 사람의 냄새가 나요. 이 세상 사랑하고 세상만 바라본 사람은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가 나요. 냄새가 풍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자꾸 따라가면 예수님의 향긋한 냄새가 나요. 복된 사람 냄새가 나요. 이거는요, 이거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영, 예수님을 자꾸 알려주세요. 예수님, 주의 성령은 예수님을 자꾸, 그래서 예수님, 성령님은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야, 예수님 바라봐라, 예수님 바라봐라, 예수님 바라봐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요, 예수님이 자꾸 그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기만 하면 변화가 스스로 일어나요. 우리 속에서 예수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계획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당신 보니까 내가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된다고 이런 게 나와요.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는 일이세요.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단순히 성령께서 그냥 내 안에만 있고 아무도 모르는 그게 아니라 냄새가 난다니까요. 믿는 사람의 향기가 나온다니까요.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성부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닮게 만드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면서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언제 일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되심 그리고 말씀을 막 깨닫게 되는 것, 우리가 변화되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품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자꾸 순종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고 큰 축복이 뭐냐면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것.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인생 내 인생 때 붙들고 그 운전대 불러 어디로 갈지 알아요, 이게. 어디가 복된 길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가보면 그 끝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계셔서 운전대 가지고 야, 내가 이끌어갈게. 너 진짜 복된 길로 인도해 줄게. 따라와. 예.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성령님을 받았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을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감동시킨다는 거, 나와 교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세 가지 용어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용어는 뭐냐면 성령 세례란 용어예요. 성령 세례.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거든요. 성령 세례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는 사건, 이걸 성령 세례라고 얘기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모두 다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는 거죠. 예수 믿어서 한 몸으로 만들고 한 성령을 받게 한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혹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해를 하거든요. 예수 믿은 다음에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 그래서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막 금식하고 그러면은 아, 성령께서 새로운 세례를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 될 수 있어. 그런데 그건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예수 믿을 때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와 우리를 연합시켜서 하는 한 몸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구원 받은 거라고 그랬죠. 그게 거듭난 거예요. 우리는 거듭났고 중생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 바울이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면 반복적이에요. 성령 세례는 한 번 있는 거예요. 한 번 예수 믿을 때 한 번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충만함은 반복적이에요. 순종하고 순종할 때 그때마다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았다 이런 뜻이에요. 사로잡았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해요. 그거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성령이 나를 사로잡았어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기만 하면,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과 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이면서 이 모든 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져요. 막 충만해져요. 예수님을 막 드러내고 막 사랑하게 되고 막 죄를 미워하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이건 계속 받으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제발 거역하지 말아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충만하시면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도장 찍어놨다, 아무도 나를 못 거둔다, 막 이런 확신이 넘쳐요. 기쁨이 막 넘쳐요. 막 평안함이 막 넘쳐요. 엄청난 은혜가 와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부흥,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요. 성령의 비상한 역사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때때로 개인과 공동체 가운데 아주 비상하고 광범위하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심, 그 결과 나오는 게 부흥이에요. 오늘 우리가 삼아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순종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욕심을 따라가지 마세요.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성령을 자꾸 따라가 보세요. 망할 것 같은데 사는 길이에요. 복된 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이 미지근하실 때가 있어요. 습관적이 돼요. 타성적이 돼요. 그냥 교회는 나와요. 근데 뭔가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기도도 어떤 때는 열심을 내서 하다가 하여튼 기도도 시들시들해졌어요. 구원을 생각할 때 감격이 있었는데 어느 때부터 구원 받은 거지 뭐 이렇게 미지근해질 때가 있어요. 이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이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미지근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생각할 때 다 너무 미지근해졌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생각할 때 그렇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됩니다. 하나님, 이웃을 생각하는데 그렇게 뭐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새로운 기름 부심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1907년도에 영적 대부흥, 평양에 있었던 대부흥,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셔요. 놀라운 신비적인 그런 역사들도 나타나요. 근데 그것 자체가 부흥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자들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더 듣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 그게 진정한 부흥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에 이런 일들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면 좋지 않겠어요? 지금

0: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부흥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 이 땅 가운데 불어야 돼요. 다시 한번 1907년에 그 부흥이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길 원합니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민족이 살 길이고 우리가 살 길이고 이 시대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이에요. 신학교마다 학생들이 없어졌어요. 교회마다 다 문을 닫고 있어요. 사역자들을 찾기가 어려워져요.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 외에는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나는 직업이 있으니까, 나는 직장이 있으니까, 난 든든합니까? 정말 그러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죄를 미워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기로 이 민족, 이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할 때 성령이 이 땅에 오셨으며 성령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얼마든지 죽은 교회를 살리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서 그걸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분을 믿으세요. 이대로 주님의 얼굴 배울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에스겔 37장에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하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대어놔라. 말씀을 대놨더니 뼈들이 붙기 시작하고 살이 붙고 근육이 올라가요. 그래도 죽어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지어다 하니까 일어나는데 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부흥이 필요합니다. 부흥은 뭐 어떤 감정적으로 뭐 겉모습이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이 살아나는, 영이 살아나는 거, 그게 부흥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살리시고 이 민족을 다시 새롭게 할 것입니다.
1: 새생명 신앗가에 지금까지 대전 새벽교회 최준학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새벽교회 042-531-1482번 또는 대전 극동방송 042-828-933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신앗가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1: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3: 지금 우리는 과잉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과잉이고 입을 것도 과잉이고 인간관계도 과잉이고 소비할 것도 과잉이 되고 있습니다. 홀로 있음도 과잉이고 슬픔도 과잉이 되고 있습니다. 노는 것도 과잉이 되고 있습니다. 과잉의 시대에는 드러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더하기가 아니라 뺄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광야의 시간을 걷고 있다면 드러냄의 시간이요, 나를 새롭게 재창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2: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4: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저는 제 삶이 주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고귀합니다. 하나님은 개개인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보다 중요한 뭔가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입니다.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의 주인공 레나 마리아가 한 말입니다. 그녀는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인이라 노래 한 곡을 부를 때마다 온 몸이 땀에 흠뻑 젖습니다. 그러나 눈빛과 얼굴 표정, 때로는 몸짓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노래하는데요. 말 그대로 온몸으로 찬양합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일어날 때면 호흡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찬양을 잃어버린 삶은 불행하지만 입술로 찬양하는 삶은 아름답고 행복한 삶일 겁니다.

찬양일보문을 첫 곡으로 레나 마리아의 곡 나이참이 마이 트리뷰스를 보내드렸습니다. 찬양은 이렇게 우리의 깊은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가난해도 또 답답한 일이 생겨도 심지어 억울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요. 모든 상황 앞에서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정말 아름다운 곡이었죠. 아, 우리에겐 우리 모두 양과 같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곡입니다. We Will Like Sheep을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크리스티 노클스의 My Master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인테그리티 뮤직의 합창 음반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Like a Shepherd 그리고 이어서 찬송가 예수가 거느리시니 He leads me a blessed boat를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예수 따라가면 Trust and Obey 색소폰 연주곡으로 보내드립니다.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는데요. 지금 들으신 곡은 찬송가 예수 따라가면 Trust and Obey 색소폰 연주곡으로 보내드렸고요. 그전 곡은 인터리트 뮤직 합창 음반 중에서 Like a Shepherd 그리고 찬송가 예수가 거느리시니 He leads me a blessed boat를 보내드렸습니다. 모든 상황 앞에서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힐송 월십의 음반 가운데 I learned you를 보내드립니다.

1분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합니다. 네.

1분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민 보따리를 풀어놓기 시작했다고 해요. 목사님,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늘 시험을 받습니다. 목사님께서 제게 완전한 교회를 소개해주세요. 라고요. 이때 스펄전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혹시 자네가 그런

기회를 찾거든 나에게도 좀 알려줄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는 마음들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으로 회복하는 시간, 또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찬양 세 곡으로 내 삶의 노래로 출발했습니다. 크룩스의 죄에서 자유를 찬송 메들리 들으셨고요. 양아인의 예배합니다. 그리고 손영진 사모님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교회, 완전한 가정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고 오직 주님만이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갈 때 알게 되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든든한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나는 나의 부족함들, 연약함들 있으시다면 이 시간 찬양이 나올 때마다 기도하시면

나누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또 어떤 찬양을 함께 나누면 이 시간 더욱더 풍성히 나눌 수 있는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오늘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212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으로 이어갈게요.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이 찬양 신청해 주셨거든요. 찬양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 여러분의 것 다 드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클래식 콰이어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에이미 그랜트의 영어 찬송이었는데요. 때저물어 날이 어두우니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프레이지니어 싱어즈의 찬송 함께 들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두 곡의 찬양은요. 데이비쿠가 찬양하는 선한 능력으로 그리고 주리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송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완전하신 주님 앞에 찬양 나누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어디서 어떻게 함께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문자로 참여해 주실 수 있는데요. 기도 제목 보내주셔도 좋고요. 축하 메시지. 또 다양한 간증들 이 시간에 나눠주시면 더욱 풍성한 내 삶의 노래로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실 곳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샵 9330 문자 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은 수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조혜리의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찬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예수나를 위하여 좋은 이웃의 찬양 들으셨고요. 홀리원의 찬송 편곡 주는 나의 목자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주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오늘도 찬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곳곳에서 찬양이 흐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신 줄 믿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참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수요일 순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천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밤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 아멘. 스마트폰을 쓰다 보면 남들은 다 쓰는 편리한 최신 기능을 나만 못 사용하고 있었던 경우 있으신가요? 대부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안 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겉모습은 똑같은 기계인데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훨씬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기능들을 다 놓치고 마는 거죠. 이런 핸드폰 업데이트처럼 믿음도 업데이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받은 은혜에 머물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 우리에게 더해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사랑을 채워가야 하든 말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몸과 겉모습은 조금씩 낡아가고 약해지기 마련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매일 우리 마음을 새롭게

깔아 주십니다. 어제 묵은 생각과 상처는 지워내고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라는 최신 버전으로 우리 속사람을 매일 새롭게 바꿔주십니다.

대전 93.3MHz, 청주 충주 지역 104.7MHz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안녕하세요, 남지구입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조범진님의 새롭게 하소서와 문서아님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두 곡 함께 했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스마트폰 업데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 그저 간직하고만 있으면 최신 기능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 기기가 나이가 들어서 낡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매번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그 업데이트 알람 문자를 확인하고 실행하게 되면 겉에는 낡아질지언정 기능들은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렇게 매일 쓰는 핸드폰을 업데이트하듯이 우리 믿음도 어제 받은 은혜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롭게 갱신해야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겉모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해서 나이가 들고 낡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랑과 위로를 날마다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이 밤 보내시면서 때론 내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상처가 있다면 모두 지워내시고 지난날 우리에게 더해주신 그 은혜 위에 은혜를 기억하시고 내 마음을, 이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또 오늘 하루도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의 문자를 오늘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면서 찬양 세 곡 더 전해드릴게요.

수원시립 합창단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와 한호의 참 아름다워라 영어 찬양, 이어서 김현진님의 주여 지난밤 내 꿈에까지 보내드릴게요.

마음 묵상.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편안한 환경이 아니라 많은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낙심이나 불평이 아니라 성령의 기쁨이었습니다. 이는 상황이 좋아서 얻은 기쁨이 아니라 고난 한복판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신 성령이 부어주신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개인의 위로로 끝나지 않고 주변의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열매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려움이 없어야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환난 속에서 나타나는 기쁨과 믿음이 더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누군가에게 소망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피아워십의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네와 광민희님의 주 예수 넓은 품에 피아노 연주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전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밤에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하늘편지 전해드리고 3927번님의 신청곡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엔의 음성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무너진 계획 앞에서 낙심한 너에게 나의 사랑아, 너의 마음속에도 많은 계획이 있지 않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나는 다 알고 있단다. 조급함이 아니라 기도로 준비된 계획은 지혜롭게 자라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단다. 사람의 결심이 아무리 굳건해도 나의 뜻 안에서 세워지지 않으면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헛된 수고가 될 거란다. 그러니 먼저 나에게 묻고 나의 뜻에 너의 걸음을 맞춰보렴. 나의 사랑아, 하루를 계획할 때 나의 사랑을 너의 방향으로 삼고 말씀이 너의 기준이 되도록 하거라. 때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계획이 무너질 때가 있지.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실패마저도 사용하여 더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한다.

한단다. 좋은 계획은 기도와 말씀 속에서 조금씩 다듬어지는 거란다. 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결국 아름다운 결실을 얻게 된단다. 나의 사랑아, 지금 너는 어떤 길을 준비하고 있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어 보렴. 사람의 눈에는 더디게 보일지라도 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고 아름답단다. 나의 시간은 결코 늦지도 빠르지도 않단다. 나의 사랑아, 너의 계획 속에 늘 나를 먼저 두거라. 그러면 너의 이름을 높일 것이란다. 너의 앞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란다. 이 약속을 믿고 오늘의 길 위에서 순종으로 한 걸음 나아가 보거라.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할 하늘 아버지가

3927번님의 신청곡 주엔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와 바리톤 김민성님의 하늘 가는 밝은 길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밤 9시 주님과 함께 이 밤에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끝곡으로 러빔의 아바 아버지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저는 제작진 행의 남지구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밤도 무탈하시길 기도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최근 몇 년간 싱크홀에 관한 뉴스가 신문이나 방송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싱크홀은 우리말로 땅꺼짐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지표면이 원기둥이나 깔때기 모양으로 가라앉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현상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특히 장마철 폭우로 싱크홀이 발생해서 지나가던 차가 빠지기도 하고 길을 걷던 사람이 빠져 부상을 입기도 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아도 지반이 튼튼하지 못하면 이처럼 한순간에 무너져서 생명을 잃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 텐데요. 우리 인생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가장 튼튼하고 안전하겠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을 지키는데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탄탄한 성도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송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전국 13개 지사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찬양 함께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이어드립니다.

지혜의 말씀 시편 94편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94편 함께 하셨습니다.

하실 시간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인데요. 참으로 험난한 세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살길이고 피난처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시편 139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도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도 계신다는 그런 고백이죠. 우리가 어디까지 내려가든 그보다 더 아래에 계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밤 그 사실에 마음을 기대며 그리고 감사드리며 김도연의 샬롬 나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켈리 윌라드의 10편 139편으로 고백한 Where Could I Go From Your Spirit 전해드렸습니다. 10편 139편의 말씀 중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정말 주님은 어디든 다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전에 어떤 때는 무섭게 읽었던 날이 있고 어떤 날에는 아 정말 주님이 그렇게 어디에나 계셔서 다행이다라고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 앞으로 숨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주님 눈을 피해서 숨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아 정말 피할 데가 없다라는 말로 들리기도 하고 그런 그리고 혼자라고 느껴지는 밤에는 어디에 있든 혼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니까 저의 그 형편과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다가왔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쪽으로 읽히든 결론은 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이미 계시다는 것 그리고 내가 나를 아무리 감추고 싶은 자리 아무도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자리까지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거기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피아 월십의 믿음의 기도, 어노인팅의 예수 피를 힘입어, 텐트메이커스의 예수 나의 치료자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고요.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고,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The Brooklyn Tabernacle Choir의 I Thank You Jesus, 그리고 Ron Canoli의 Hallowed Be Your Name, Linda Randall의 He Will Carry You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읽어드렸던 시편 뒤쪽으로 가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지으셨다, 조성하셨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가끔 저는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 저 같은 경우는 왜 이 성격은 나이를 먹고도 안 고쳐질까? 왜 나는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될까? 정말 형편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고백을 떠올리면 마음이 좀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그냥 어쩌다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지으신 그분의 뜻이 깊게 담겨져 있다는 그런 말씀 같아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리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를 지으신 분의 평가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나를 너무나 귀하게 지으셨고 분명히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오벳의 예수 어린 양, 빈들의 자유한 사람, 김도연이 부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지난주에 처서가 있었습니다. 처서는 24절기 중에서 14번째 절기로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되는 시기를 의미하는데요. 출근할 때 한동안 매미 소리하고 귀뚜라미 소리가 동시에 들렸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귀뚜라미 소리가 더 은은하게 잘 들립니다. 밤과 새벽엔 선선하지만 여전히 활동하는 시간엔 강한 햇볕과 더위가 우리를 여전히 여름에 머물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가을을 알리는 귀뚜라미의 울음소리에 우리의 마음도 선선해지는 가을을 기대하면서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계절은 바뀌고 있고요. 하나님의 완벽하신 시간표 안에서 세상 만물이 정확하게 운행되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가을로 들어가는 문턱에 있는데요. 가을을 테마로 한 시 하나 나눕니다. 가을 편지란 제목의 이혜인 수녀의 시입니다. 하늘 향한 그리움에 눈이 밝아지고 사람 향한 그리움에 마음이 깊어지는 계절. 순하고도 단호한 바람의 말에 귀 기울이며 삶을 사랑하고 사람을 용서하며 산길을 걷다 보면 툭 하고 떨어지는 조그만 도토리 하나, 내 안에 조심스레 익어가는 참회의 기도를 닮았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여름을 지나 가을에 들어선 우리가 선선한 바람처럼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을 시원하게 그리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넉넉히 품어주고 사랑을 나누는 이 계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을 맞이하게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자고요.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주님의 계절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예람월십의 오 신실하신 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제 매미 소리보다는 귀뚜라미 소리가 더 잘 들리더라고요. 확실히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니 아, 가을이 왔구나 라는 것이 실감이 됐습니다. 처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더운 여름과 같은 이 나날들을 보내고 계시지만 여러분은 어떤 계절에 계신가요? 아직도 여름인가요? 아니면 가을로 들어서셨나요? 이해인 수녀의 이 시처럼 도토리 하나가 툭 떨어질 때 내 안에 조심스레 익어가는 참회의 기도를 닮았다는 그 시인의 고백처럼 이 가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리움이 더 깊어지고요. 또 내가 심었던 사랑의 씨앗들을 결실 맺는 아름다운 계절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바뀌는 계절 속에서 변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는 이 테마를 한번 가을로 잡아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가을의 선물이에요. 러비미의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닮은 가을.

아멘. 웨이홈의 가을 찬양, 가을 찬송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이 가을을 테마로 한 찬양들 쭉 이어드렸는데 한웅재 목사님의 노을 가을 들을 때는 동요잖아요. 잠시 어린이가 된 듯한 어린 시절의 그 추억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선선한 바람이 불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이 선선한 바람이 되어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선곡했습니다. 아마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별그대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시죠. 그런 여러분을 저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가을, 겨울,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요.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한숨소리도 우리의 눈물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KBS 이매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자비를 바라면서 남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은 자신이 언젠가 걸어가야 할 길을 스스로 막아서는 일이라고 설교가인 토머스 아담스는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온종일 마음이 얹힌 듯 답답하고 억울함과 서운함이 솟구쳐 오르는 날이 찾아옵니다. 참 이상하게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산하는 동안 가장 괴로운 건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마음속일 거예요. 상대를 향한 날선 마음에 나 자신이 먼저 베이고 분노로 인해 나의 평온이 먼저 깨지게 되니까요. 그러니 누군가를 향한 작은 용납과 너그러움은 상대방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먼저 나 스스로에게 평안을 선물하는 일인 것이죠. 작은 너그러움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걸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송정미의 서로 사랑하라로 달빛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께서 가신 길, 그 사랑의 길로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텐트메이커즈의 예수나의 치료자 띄워드리고요. 여서 나무엔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어노인팅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가스펠 싱어의 전하자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마라나타 프레이즈 밴드의 주의 이름 높이며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3일 POP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아이노스의 내가 매일 기쁘게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어쿠스틱 찬송가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기프티드의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김은영의 주를 악무하는 자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소울의 꿈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For Him의 The Love Of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가스사고 예방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가스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나보다 반발짝이라도 또는 먼저 경험한 누군가가 앞서 있다면 마음이 참 놓일 거예요. 가보지 않았던 것 같지만 누군가 먼저 경험했고 가봤다는 그 길을 나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막연한 그런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바로 주님을 부주삼고 나아가는 길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또 폭풍우에서도 나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보지 않았던 길이라도 당당하게 또 평안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삶의 고백 가운데 구주를 찬송하는 것만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키로 잡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갈 때 얻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전해드렸어요. 주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거듭난 사람들은 내 삶의 주인이 우리 주님임을, 예수님임을,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길 때 얻게 되는 참된 평안,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북녘회 동포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함이 조금씩 생기실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맡긴다는 것,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잘 이해가 되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가심을 내가 믿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보다 앞서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죄를 모두 사해 주시고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오늘도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의 AM 1566kHz를 통해서 방송 듣고 계신 북녘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방송 함께 하시면서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북녘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과 또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복음 통일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과 함께 남북한 청년들이 이야기 나누는 통일에 대한 이야기, 너와 나의 어울림 잠시 후에 만나보실 거고요. 또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은혜의 사연들,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해 한 줄의 기도 등 귀한 문자 사연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통일이 될 그날까지 남북한 청년들과 함께 통일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 오늘도 함께하는 남북한 2030 청년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입니다.
3: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온 성입니다.
4: 안녕하세요. 강원도에서 온 감자입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퇴근한 직장인 보라입니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매주 다양한 주제로 우리 남북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어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얘기를 나눠볼까요? 오늘의 주제 전해드립니다.
6: 여러분은 통일로 어떤 미래를 그리시나요? 한때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통일 이후 남북한의 경제통합과 개발 등으로 인한 발전의 이득을 먼저 생각한 건데요. 통일 이후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풍부한 자원이 만난다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또한 내수시장의 확대와 한반도 군사긴장 완화 등으로 얻게 되는 무형의 가치도 어마어마하겠죠. 하지만 통일 이후 장밋빛 미래만 그릴 순 없을 겁니다. 여러 사회 갈등과 경제적 격차로 인한 부동산 폭등 등의 문제점도 예측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꼭 이뤄야만 하는 통일, 장밋빛 미래와 벌어질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0: 자, 오늘의 주제는 통일은 대박인가라는 주제로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2: 네, 많이 들어봤죠. 네,
7: 저는 통일은 무조건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통일의 가치를 우리는 경제보다 사람에서 시작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네. 우리 분단은 이 민족의 상처고 또 아직도 이산가족이 생사를 모르는 현실이 너무나도 이 고통스러운 이 현실이 회복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대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통일은 이익을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회복과 화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통일은 민족이 다시 하나 되는 샬롬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0: 멋있네요. 오, 하나님 안에서 이 샬롬의 회복이 그게 대박이다. 경제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통일은 대박이다. 사실은 들은 게 한 10년 전쯤 그렇죠.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때 생각이 나세요?
2: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때 이게 한국에 왔거든요. 진짜 저는 그때 대박이다. 진짜 너무 잘 된다. 잘 됐다. 그래서 앞으로 통일되면 나도 진짜 고향에도 가고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대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왜 실패했는지 그 대박이 조금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박의 길로 가려면 진짜 한민족이 하나님 품으로 가는 길이 대박이 아닐까.
0: 그냥 경제적인 얘기만 계속 하다 맞아요. 보니까 그랬던 것 같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4: 공감이 되는 게 다 같이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맞아 라는 게 공감이 돼야 될 텐데 네. 대중을 설득하지 못

0: 못한 캐치프레이즈로만 남아서 실패로 남았다고 생각해요. 아쉬운 일이죠, 사실은. 우리가 방금 사랑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이 왜 이게 통일이 대박인지에 대한 차근차근 설득하는 과정 없이 일단 주구장창 얘기를 하니까 아, 또 약간 통일 쪽에 뭐 돈이 몰리나 이러고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네. 괜히 더 좀 의심스럽고.
1: 아무래도 그렇죠. 경제적인 면만 좀 부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0: 그랬던 것 같아요. 아쉬웠죠. 그래서
1: 네. 경제적인 건 당연히 뭐 북한에 지하자원도 많다더라.
0: 네.
1: 그렇죠. 뭐 우리 인구가 이렇게 합쳐지면 국력도 더 커질 거다. 세계 속에서 영향력이 더 커질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대박은 또 맞을 수 있다라고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만 강원도에서 오신 감자님 10년 전만 해도 학생 때였을 텐데.
2: 네.
1: 어떠셨어요 그때는?
2: 저는 사실 그때는 좀 주변 친구들의 말에 휩쓸리는 친구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1: 네.
2: 통일? 굳이? 예, 조금 가깝진 않았을까. 뭔가 너무 까마득한 미래 같고 당장 눈앞에 있지 않은데 네. 좀 막막한 거예요, 사실.
1: 네.
2: 그래서 깊게 생각해보진 못했는데 극동 아카데미를 통해서 북에서 온 언니, 오빠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3: 네.
2: 저는 인권 문제 그 하나로만 바라봤을 때 통일이 대박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단순히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 삶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의료 환경의 부족함? 그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을 못했었는데 북한의 주민분들께서 그런 어려움들 정말 내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던 복지들을 단 하나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그 현실이 조금 마음이 많이 아팠어서 그 인권 문제 하나로만 바라봐도 통일은 대박이다 생각합니다.
1: 예, 되게 관점이 다르네요. 이거는 북한 주민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억압받고 있거나 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남쪽보다 부족한 삶을 살고 있는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땐 통일이 된다면 우리네 삶도 나아지겠지? 북에 계신 분들 그런 기대를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4: 일단은 제가 탈북민 입장에서 진짜 대박이다. 진짜 앞으로 통일되면 나 북한도 가고 우리는 또 관광도 다닐 수 있고 그리고 경제가 하나로 합쳐지면 진짜 대박 날 거라는 그런 기대감.
1: 우리도 남쪽처럼 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4: 네, 맞아요. 근데 솔직히 다 그런 생각을 가진 건 아니지 않을까요? 네, 뭐 그때 박근혜 정권 때는 통일은 너네 여기 들어와 이런 입장이었으니까
1: 네.
4: 북한 자존심에서는 솔직히 너네가 뭔데 이러면서 그게 과연 대박이 맞았을까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1: 아, 북에서 봤을 때는 이게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셨군요.
4: 맞아요. 네. 일단 흡수통일을 하게 되면 경제가 대박이 날 것이다. 관광이 대박이 날 것이다. 그리고 저 DMZ 생태 그 자연 국제평화공원을 뭐
3: 만든다.
4: 하겠다 이러면서 대박을 외친 것 같은데
1: 이런 준비를 안 하진 않았던 것 같고 설명과
3: 했으나.
1: 좀 설득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시장 규모가 커지고 내수시장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를 바라본 국제사회의 위협 또는 긴장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이제 오가는 뭐 물류라든지 모든 것들이 사실은 원활해지니까 이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을 제일 먼저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대박이다라는 표현을 쓴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주민분들의 입장에서도 어떤 인권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 거고 좀 더 자유를 얻게 되는 것도 그 입장에서는 이제 대박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텐데 흡수 통일이 된다고 하면은 북한 분들에게는 조금
0: 자존심에서
4: 네, 맞아요.
1: 근데 사실 북에서 대박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탈북하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3: 아, 진짜요?
1: 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4: 저는 그때 와가지고 진짜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1: 네, 실제로 북한 내에서 남한 대통령이 대박이래. 그래서 우리 오래 라고 해가지고 헤엄쳐서 오신 분도 있고 그때 탈북해서 오신 분도 있고 북에 계신 분들께는 어떤 희망을 심어주는 말로 일부러 좀 강하게 말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4: 네.
1: 앞으로 지금 생각해도 대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그럼요. 네, 그리고 지금 금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럼요. 그 다양한 광물 자원들을 또 다 캘 수 있는데 그럼 대박이죠.
1: 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한민족이 함께 쉽게 활용할 수 있다. 네, 라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네네네. 대박이 될 수 있다. 네. 예.
0: 독일 사례가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제가 유럽 교환학생 있을 때 그 독일 친구들이랑 얘기하면 여전히 지금 통일된 지 엄청 오래됐는데도
1: 그렇죠. 30년이 넘었죠.
0: 여전히 경제적 차이가 있고 동독에 비해서 서독에 사람들이 몰려서 살고 하니까 인구 밀도가 차이가 여전히 있는 걸 보면서 네. 대박이라는 말만 들었을 때는 단기적인 이익을 맞아요. 생각하기 쉬운데 네,

0: 사실 처음에는 나만 입장에서는 손해를 봐야 되는 게 맞다고 네. 생각해요. 저는 그럴 거고 그런 좀 로드맵을 다 같이 그리고 다 같이 공감하는 시간이 네. 없어서 좀 더 정책에 대한 이해가 네. 부족했지 않았나.
1: 저는 아까 그 인권 문제에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교육과 의료의 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남한의 교사를 준비하는 많은 청년들 또 의료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예비 의료인들이 네. 이제 남북이 통일됐을 때 네. 가장 먼저 직업을 얻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2: 어떤 기회가 네. 더 많아질 거다.
1: 그렇죠. 기회의 네. 장이 열리지 않을까. 사실 저도 교육 전공을 했지만 기회가 많이 없어서 좀 취업이 어려웠던 케이스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기회가 그래도 조금 더 열리지 않을까 이런 방향으로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또 결국에 학교와 병원이 세워지려면 건설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정말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기회를 얻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그걸 해결하기 위한 기관을 준비해 주시는 분들 또 그 네.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생각하면 통일이 대박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2: 네.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다 어떤 기회나 부흥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경제적인 활성화도 마찬가지고.
3: 네,
2: 자 그러면 이를 위해서 우리가 뭐 대박이 진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3: 모두 각자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 각자의 노력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데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이 통일이 대박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또 지금 한국 사회가 뭐 취업도 안 되고 부동산도 비싸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청년들이 좀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청년들에게 앞길을 열어줄 것인지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통일이 대박이 진짜 대박이라고 생각을
2: 그러니까
3: 합니다.
2: 통일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층을 네. 설득할 수 있는 네. 구체적인 어떤 방향이나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
3: 네. 네.
0: 보통 우리가 친구들이랑 와 진짜 대박이다 라고 말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
2: 네.
0: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와 정말 이런 면이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통일하면 갖고 있는 스테레오타입을 한번 싹 다 버리고 이런 관점에서 이게 대박일 수 있겠네라는 공론화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토론회나 담론을 나눌 수 있는 네. 기회가 있어서 아이데이션을 많이 하는 기회가 있다면 아 이래서 대박일 수 있겠다라는 걸 같이 참여하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3: 맞아요.
2: 예.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리고 전하고 하는 뭐 정부 당국자들 뿐만 아니고도 민간의 전문가들 좀 분야별로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3: 그러니까요.
0: 맞아요.
2: 그런 연구자들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저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3: 근데 뭐 대한민국에 연구자들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맞아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너무 크게 이게 정책적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거지.
0: 맞아.
3: 각자가 어떤 이 통일이 되면 나는 어떤 대박이 올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0: 해봐요. 기뻐요 와닿게.
3: 네, 네. 맞아요.
1: 저는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냥 문득 생각이 든 건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서 지금 저희와 같은 주제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다는
3: 맞아요.
1: 생각도
3: 네.
1: 들어요. 그냥 네. 듣고 그렇구나. 나도 약간 이런 마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로 조금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2: 맞아요.
1: 생각이 드네요.
2: 맞아요. 네. 네.
4: 우리가 그동안 계속 경제적인 대박만 부각해서 생각해왔지만
2: 네.
4: 사실 영적인 대박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우리 한국교회나 극동방송에서 잘 일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 네. 왜 영적으로 대박이 되는 건지. 그렇죠? 그리고 통일이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왜 필요하고 통일하길 정말 잘했다 나중에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들을 정말 한국 교회나 성도들이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3: 네. 맞아요. 네.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 믿기 전에는 뭐 대박이면 좀 부정적이었어요. 대박이면 얼마나 대박인데 나한테 뭐.
2: 그렇죠.
3: 이런 네.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음이 풍성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한 자매로 형제로 이렇게 모일 때 그 힘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 네.
3: 그래서 그게 대박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 네, 사실 지금 와서 다시 대박이라는 얘기를 꺼내고 싶은 건 아닙니다. 저희가.
3: 네.
2: 그런데 이제 통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거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민족적인 사명이라면 이게 정말 모두 남북한 모두가 불만이 섞인 통일이 아니라 하길 잘했다.
3: 맞아요.

0: 이제 통일은 안 나면 안 되는 거였구나라고 네. 모두가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길로 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뭐 다들 기도를 준비하셨겠지만 네. 그런 길들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1: 네.
0: 뭐 인권적인 면에서 어떻게 나아질지 경제적인 면은 어떻게 좋아질지 또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또 이들을 이끌어갈 계획인지 네.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특히 여기 계신 우리 2030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네. 그런 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네. 자, 오늘도 귀한 이야기 나눠본 2030 세대 우리 청년들과 함께 했는데요. 우리 각자 인사 나누실까요?
2: 지금까지 사랑이었습니다.
3: 성희였습니다.
4: 감사였습니다.
5: 보라였습니다.
0: 네.
6: 너와 나.

동력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국민일보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한국산 요격 미사일을 미국에 제공하고 이를 우크라이나나 유럽 동맹국 등에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결렬된 뒤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캐나다도 보복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중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약 52만 명으로 한 달 전보다 6배 이상 늘어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검출률이 9.1%까지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중국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대회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100m를 9.39에 달려 우사인 볼트의 세계 기록보다 빠른 기록을 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 워싱턴 중진부에서 최대 시속 300km의 자동차 경주가 열렸고 트럼프 대통령의 경기 시작을 알렸습니다. 내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K-콘텐츠와 K-뷰티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식 미용 서비스를 찾는 외국인이 늘면서 국내 주요 미용실 업체들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들의 한국 영상물 시청 유포 사건을 계기로 북한 당국이 전국 대학의 전자기기와 연구개발 환경까지 검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신의주시에서 20대 청년 4명이 외부 영상물을 시청하다가 불시 검열에 적발돼 공개 재판을 받고 노동 관련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안세영이 세계 배드민턴 선수권 여자 단식 정상에 3년 만에 복귀하고 이소희와 백하나도 여자 복식에서 31년 만에 한국에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국민일보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부족 문제와 관련해 한국산 요격 미사일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미국 CNN 방송에 출연해 한국이 매우 정교한 요격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이 이를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이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유럽 동맹국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를 간접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한국에 방공 시스템 지원을 요청하면서 법적 제약이 있지만 양국 외교관들이 접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펜스 전 부통령은 이란 전쟁으로 미국의 방공 미사일 재고가 부족해진 상황에서 겨울이 다가오면 우크라이나의 취약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학교와 병원뿐 아니라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에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의 5%만 제공해도 겨울을 나는데 충분할 것이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한 만큼 겨울을 앞두고 방공망 확보가 더욱 시급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협상이 결렬되면서 양국이 보복관세를 주고받는 무역 갈등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존의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와인과 유제품, 시멘트, 의류, 아이스하키 장비 등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도 새로 5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과 전쟁 중이라고 선언하며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캐나다가 미국의 주가 되지 않으면서도 주가 되는 데 따른 혜택을 원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양국은 협상 과정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50%에서 25%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방안까지 논의했지만 미국 업계와 행정부 내 강경파의 반발 등으로 막판 협상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산업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이번 관세 충돌이 철강과 자동차를 넘어

양국 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난 가운데 국내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검출률과 입원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에서 보고된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약 52만 2천 명으로 6월에 7만 9천 명보다 6배 이상 늘었습니다. 중국의 표본감시병원에서 독감과 비슷한 증상으로 외래와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코로나 양성률도 6월 말 8.2%에서 지난달 말 21.2%까지 상승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검출률이 9.1%를 기록해 직전 주였던 5.7%보다 높아졌고 3주 전에 3.2%와 비교하면 약 2.8배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 입원 환자도 23명에서 56명으로 증가했는데요. 전문가들은 폭염으로 환기가 부족한 실내에서 냉방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겨울철 백신 등을 통해 형성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여름철에도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대회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운동 능력이 1년 만에 크게 향상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100m 예선에 출전한 텐공 울트라는 9초 39 만에 결승선을 통과해 우사인 볼트가 세운 인간 남자 100m 세계 기록 9초 58보다 빠른 기록을 냈습니다. 지난해 이 대회 100m 우승 기록이 21초 50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기록이 절반 이하로 단축된 것인데요. 텐공 울트라는 제자리 높이 뛰기에서도 지난해 우승 기록의 3배가 넘는 기록을 냈고 400m 결승에서는 38초 15로 우승해 인간 남자 세계 기록 43초 03을 앞섰습니다. 올해 대회에는 16개국 666개 팀에서 로봇 2056대가 참가해 육상과 테니스, 축구뿐 아니라 공장과 물류, 서비스 현장의 업무 수행 능력도 겨루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활용 능력을 겨루는 종목은 지난해 6개에서 올해 21개로 크게 늘어 식음료 제조와 판매, 전기차 충전 등 다양한 과제가 포함됐습니다. 다만 축구 경기에서는 로봇들이 수시로 넘어지거나 공의 움직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 복잡한 동작에서는 아직 인간과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자동차 경주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중심부에서 열렸습니다. 프리덤 250 그랑프리로 이름 붙은 이번 대회에는 최대 시속 300km로 달리는 인디카 경주용 자동차들이 참가했으며 의회 의사당과 스미소니언 박물관, 국립문서보관소 등 연방정부 핵심 시설 주변에 약 2.7km 길이의 임시 서킷이 설치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참석해 직접 녹색 깃발을 흔들며 경기 시작을 알렸고 대통령 전용 차량인 더 비스트도 트랙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약 20만 명의 관중이 찾은 이번 행사는 준비 비용만 3,500만 달러 이상이 투입됐으며 보잉과 스페이스X, 아마존 등 미국 주요 기업들도 후원에 참여했습니다. 주최 측은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 시절 경마가 열린 이후 워싱턴에서 처음 열린 경주라며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K-콘텐츠와 K-뷰티의 인기가 확산하면서 화장품과 헤어 제품을 넘어 한국식 미용 서비스 자체의 해외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 483개 매장을 운영하는 리안 헤어는 다음 달 중국 상하이에 8호점을 열고 9월에는 요르단 암만, 11월에는 두바이에 매장을 열어 중동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입니다. 박승철 헤어 스튜디오도 미국에 이어 이달 라오스에 첫 매장을 열었고 내년에는 베트남과 태국 진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리핀과 태국, 일본, 베트남 등 4개국에서 7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준호 헤어 역시 내년 미국에 첫 매장을 열 계획인데요. 업계에서는 해외 미용실이 커트나 염색 등 비교적 단순한 서비스에 집중한 것과 달리 한국 미용실은 고객의 얼굴형과 두상, 모발과 두피 상태 등을 분석해 개인별로 어울리는 디자인을 제안한 것이 강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맞춤형 서비스가 외국인들에게 고급 문화 체험으로 인식되면서 한국식 미용 서비스 자체를 해외로 수출하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데일리 NK는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들이 차단벽을 뚫는 우회기술을 개발해

기숙사와 연구실에 대한 불시 수색과 함께 연구용 통신 장비와 프로그램 개발 환경도 감시 대상에 포함됐으며 같은 학급 학생들끼리 서로 감시하고 이상 징후를 보고하는 체계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학 내부에서는 강도 높은 단속에도 이미 외부 세계를 접한 청년들의 호기심과 갈망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20대 청년 4명이 한국과 중국의 영화와 드라마 등 외부 영상물을 시청하다 적발돼 공개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한 청년의 집에 모여 외부 영상물을 보던 중 인민반장을 대동하고 불시에 들이닥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단속 조직에 체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컴퓨터와 휴대전화, 휴대용 저장장치 등이 압수됐으며 추가 가택수색에서도 저장장치가 발견돼 이들은 최근 3개월 동안 외부 영상물을 시청해왔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 한 달간 조사를 받은 이들은 이달 초 청년동맹 관계자들과 공장 기업소 청년들이 동원된 공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다만 외부 영상물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유포하지 않았고 압수된 저장장치에 중국 영상물의 비중이 더 컸다는 점이 참작돼 노동교화형 대신 노동단련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개 재판을 지켜본 청년들 사이에서는 외부 영상물을 단순히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공개 재판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이 부상을 딛고 3년 만에 세계선수권 정상에 복귀했습니다. 안세영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세계 배드민턴 연맹 세계선수권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 2위인 일본의 야마구치크 아카네를 2-0으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지난달 일본 오픈에서 왼쪽 발 통증을 호소한 뒤 약 한 달 만에 복귀한 안세영은 이번 대회에서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고 우승하며 2023년 이후 3년 만에 세계선수권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여자 복식에서도 이소이와 백하나가 세계 랭킹 1위인 중국의 류성수 탄닝조를 2-0으로 꺾고 우승했습니다. 한국 여자 복식이 세계선수권에서 정상에 오른 것은 1995년 기령아 장혜옥 조 이후 31년 만입니다. 이로써 한국 배드민턴은 이번 세계선수권에서 여자 단식과 여자 복식에서 금메달 2개를 수확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8월 27일 목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내시입니다. 목요일 우리나라는 중부지방과 제주도가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남부지방의 하늘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 21도에서 26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4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은 평안북도와 함경도에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 8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30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충청도는 대체로 종일 날씨가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청주와 추풍령에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이나 우비 챙기시면 도움되겠습니다. 충청도의 아침 최저기온 청주와 대전 24도, 세종 23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대전 33도, 세종 32도, 청주 31도로 전망됩니다. 전라도에서는 군산과 고창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광주 26도, 전주 25도, 군산 24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전주와 광주 33도, 군산 32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도 전 지역의 하늘이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이어도 28도, 제주와 서귀포 27도, 낮 최고기온은 제주 34도, 서귀포 31도, 이어도가 29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이 흐리겠는데요. 자성과 강계에서는 구름 많은 하루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 평양과 개성 23도, 강계 17도, 낮 최고기온은 개성 30도, 평양 29도, 강계가 25도로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함경도도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약간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북청 22도, 평강 21도, 운기 19도, 낮 최고기온은 평강 27도, 운기 26도, 북청 25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 맑겠고요. 서해 북부는 종일 날씨가 흐리면서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상 27일 목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317 성도님 오랜만에 문자를 주셨어요. 평소에 잘 듣지 못했는데 오늘도 잠이 깨서 항상 틀어놓고 있는 극동방송을 듣다 보니 북한과 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를 듣게 됐습니다. 오늘도 북녘에 있는 성도들은 이 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또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까를 함께 궁금해하며 기도했는데, 너와 나의 어울림에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우리가 더 준비하고 막연한 두려움만 갖는 것이 아니라 또 준비를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통일을 준비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나눠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는 통일은 재앙일 수가 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준비할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또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통일의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그런 마음을 함께해 주시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샵 1069번으로 귀한 방송 청취 소감이나 통일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한 줄도, 응원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북녘 땅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또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이나 노동자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원하시는 점들,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또 나누고 싶으시다면, 가능하시다면 편지나 엽서를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 평안한 시간 맞이하십시오. 샬롬. 주만 따라가오리니.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공익공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C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한 대학에서 사랑에 대한 10가지의 모순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5가지의 제목인데요. 사랑은 주는 것일지 쟁취하는 것일지,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은 남을 돕는 것일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일지, 세 번째는 사랑은 새로운 상대에게 끌리는 것일지 옛 추억을 회상하는 것일지, 네 번째는 사랑은 무조건 옳은 것인지 잘못된 사랑도 있는 것인지, 다섯 번째는 사랑은 이기적인 것인지

것인지 배려하는 것인지 이런 질문들이었습니다. 모수는 명제끼리 서로 맞지 않을 때, 그리고 명제와 행동이 맞지 않을 때 일어나는 어긋난 모습을 뜻하죠.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사랑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된 사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께서는 이 모순을 이야기하시면서 신앙생활에도 이런 유명한 세 가지의 모순이 있다고 소개해 주셨어요. 첫 번째 모순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말씀인 성경은 멀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순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전도는 일절하지 않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경도 안 보고 전도도 안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주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이 드리워지는 삶일까요? 아니면 모순뿐인 삶일까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드리우는 주님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향기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머문 자리에는 분명한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도 그렇겠죠. 우리가 머무는 자리마다 사랑과 섬김, 용서와 그 온기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군가 우리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머무는 모든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나가는 복된 순간순간들 보내시길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앞서 나눈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선포하고 찬양 계속해서 올려드립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사탄에 대한 계교를 경계하라고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 언제부터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됐느냐? 어릴 적부터 영향을 미쳤다고 그러죠. Early beginning. 오늘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언제 적부터 알 수는 없지만은 사탄의 영향, 마귀의 영향을 받는데 아마 여러분들의 어린아이들은 모르지만 우리 애들에게는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거짓말을 곧잘 하더라고. 도둑질 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도 우리 애들은 자라면서 도둑질을 곧잘 하더라고. 안 가르쳤는데도 하는 것은 이미 벌써 아담과 해와의 성품을 받고 태어난 어린아이들은 할 수 없이 부모가 가르치지 않아도 잘해요. 언제서부터? 출생부터.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참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자기 자녀에게 거짓말하라고 가르치는 부모 없을 거예요. 도둑질하라고 가르치는 부모 없을 겁니다. 그런데 종종 거짓말도 잘 배웠고 도둑질도 잘했고

0: 선을 가르치기만 했는데 악을 먼저 배우는 자녀들. 그렇기 때문에 수순 웨슬리는 자녀들의 고집을 두 살 안에 바로 잡지 않으면 그 고집을 꺾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두 살 안에. 마가복음 9장 18절에 바로 그 말씀이지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우리 애를 잡으면 거꾸로 튀리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고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라. 물리칠 수 없는 힘, 파괴하는 목적, 율법 아래 있느냐 은혜 아래 있느냐.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저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다고 그랬죠. 공중에 권세를 잡은 사람이기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사탄의 능력을 제어할 자는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이 찬양을 사랑하는 우리 언니에게 드립니다. 사랑하는 언니, 지금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요? 언니와 헤어진 지 28년이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고난 행군 때 우리 집에 옥수수 쌀과 국수를 가져다 주고 울면서 떠나거든 그 모습 언제나 잊혀지지 않습니다. 언니, 나는 해외와 좋은 남편을 만나고 딸 하나 낳고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습니다. 언니,

0: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언니, 나를 수많은 죽음 가운데서 특별히 택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 받게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부름받은 자녀로서 말씀과 기도로 북한 땅의 복음을 위하여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북한 땅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들어가 하루속히 복음 통일을 이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니, 1907년에 북한이 복음의 불길이 곳곳에서 교회가 서고 예수 믿던 곳입니다. 언니, 그러므로 누구를 통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가정에 평안이 오고 축복이 옵니다. 언니,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언니, 예수 믿고 구원 받기를 축복합니다. 언니, 사랑합니다.
1: 찬양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언니가 있는 북녘 땅 가운데 가득 울려 퍼지길 소망하면서 북한이 고향인 김춘옥 자매는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소망이 담긴 오늘의 찬양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답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대답처럼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고도 기도하면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북한이 고향인 김춘옥 자매의 오늘의 선곡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찬양의 가사와도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대답도 분명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그리고 순종에 앞서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자리에 바로 서길 바라면서요. 고향 북한 땅을 향한 김춘옥 자매의 간절한 그 소망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시며 부르실 줄 믿으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오늘도 귀 기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만 집중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고 따르며 그렇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오늘도 승리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KBS 이미션 FM
1: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와트, 호출 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펴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에 당신의 선하심과 인의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의 한숨과 탄식이 비통과 비참이 넘치는 바로 그곳도 주님 안에서 푸른 풀밭이며 은혜의 자리임을 선포하면서 주님의 임재와 영광

누리는 하루를 구하면서 우리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주님만을 따르는 모두가 되길 그런 남과 북이 되기를 기도하고도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우리 주님의 말씀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데요.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34번째 시간 함께합니다.
1: 사무엘하 22장에는 다윗의 승전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여 부른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23장에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이라고 하니까 유언적인 형식은 띄고 있지만 그렇다고 다윗이 막 죽어가면서 이 땅에 남긴 마지막 유언은 아닙니다. 마지막 말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반드시 자녀와 후손들이 듣고 따라야 될 일들을 당부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무엘하 23장에서 전하고 있는 다윗의 마지막 말은 성령이 하게 하시는 말로서 다윗이 자녀와 후손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전하고 있는 선지자적 메시지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합당해 보입니다. 다윗은 치열하게 살아왔던 자신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에 그가 굴곡지게 겪었던 수없이 많은 위기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자기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동행하시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의 은혜를 더해 주셨다. 그것이 내 생애의 증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생각할 때 다윗답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느 사람과 다르게 또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귀한 믿음의 고백들을 그의 삶 가운데서 녹여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다윗답다라고 하면 좀 높여 부르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윗답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안에서 증언하는 내용들을 보면 골리앗을 죽인 일이나 또 수많은 전쟁에 참전하여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피 흘려 싸워서 승리한 일들이나 또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던 모든 지파들을 통합하여서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어낸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시작한 장본인, 이러한 의미들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죠. 나는 힘이 없고 지혜가 모자라고 또 지지해 주는 사람이 많지 않은 존재였는데,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으로서의 능력이나 통치에 대한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없을 텐데, 그러나 다윗이 왕으로서 통치하고 지금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백성들이 왕으로 인하여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같은 결과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나는 힘이 없고 지혜롭지 못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많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 편을 들고 계시고 다윗이 하나하나 살아가는 그 날들에 하나님 자신의 뜻을 담아주심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삶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다윗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전하는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으며 그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결과가 오늘 내 삶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이 마지막 말 속에서 하나하나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자기의 업적이나 치적들을 드러내어 자랑하거나 잘난 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셨는가?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떤 인생을 살아오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이야기 나눈 다윗이 다윗다울 수 있는 것, 다윗답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에게서 출발한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다윗의 마지막 말의 중심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은 하나님이 스스로 파괴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영원토록 보존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인 다윗, 그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인 다윗을 통하여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영역 위에 세워지기에 견고하다, 굳건하다, 바로 그 사실이 증언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삶도 무너질 수 없습니다. 흔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같은 약속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에서 더욱더 확증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고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교회가 무너지면 어떡하나,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교회가 흔들리면 어떻게 하는가, 망하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염려들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는 우리가 이래야 된다, 저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맞추어서 무언가를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약간 비상적인 임시 대책들을 꺼내놓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염려거리는 교회의

무너짐, 교회의 망함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집중해야 할 그리고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앞에 있는 한 문단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교회의 기초이신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것을 말함으로써 세상의 지혜로 교회를 세워갈 때 겪게 되는 교회의 분열을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넘어와서는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를 훼손하는 일에 대하여 경고를 하고 있고 교회의 분열의 원인은 늘 사람의 교만함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말씀을 더해 주시는데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를 훼손하는 자는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 두 편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에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내부적인 문제들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들인가 하면 파벌을 지어서 파당을 짓고 분열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또 성적인 타락과 방종이 교회 안에 있었고 또 성도끼리 싸워서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신학적 지식들을 통하여서 잘난 체하고 있고 또 자기가 받은 은사만이 최고라고 하는 교만을 떨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분열되어서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하여서 서로 못 잡아먹어 싸우고 있는데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을 회방하는 훼손하는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써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결국 그들의 모습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받을 만한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질 그들, 하나님의 교회인 고린도 교회,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이 단원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입은 자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고 자기 안에서 솟구치고 있는 육신의 교만함을 잘라내야 하는 겁니다. 예수와 묶여서 예수로 인하여 예수가 주시는 그 말씀 위에 서서 교회의 참다움을 지켜나가야 하고 교회의 진리를 지켜나가야 하는 책임이 막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로 서야 합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같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너희는 너희 꼬라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잘난 체 하고 있는데 너희는 잘난 체 할 것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주 신랄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너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것들과 없는 것들로 택하신 것입니다. 왜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이며 약한 것들이며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이다. 그런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세상 앞에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신의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하면 주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내가 주 안에 있다. 더 나아가면 바로 주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면 그가 생각하는 것, 그가 마음에 품는 것, 소망하는 것, 그가 삶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 어떤 선택을 하는 것, 이 모든 양식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 원하시는 것을 쫓아가기 위하여 자신의 삶의 방향과 그 내용들을 결정해 쫓아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내 삶을 들여다보고 계시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들이 내 삶을 또 들여다보고 있죠. 우리의 자녀들이 들여다보고 있고 내 배우자가 들여다보고 있고 나와 가까운 지인들, 교회 안에서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내가 나에 대한 체크가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저 사람은 다윗 같아. 아니, 저 사람은 골리앗 같아. 사람에게서 다윗처럼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에게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정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나보고 골리앗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다윗이야, 이렇게는 가지 않거든요. 사람에게서 다윗이라는 고백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도 결국 받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다윗은 자기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주변 나라와 외교적 처신을 잘해서 이스라엘을 잘 통치해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늘의 이스라엘이 된 것, 다윗 나 자신이 다윗답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와 맺어주신 영원한 언약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다윗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은 이렇게도 귀결이 됩니다. 시편 23편. 다윗이 인생 말년에 자신의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노래한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고 원수의 목전에 놓였던, 원수의 눈앞에 놓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적으로 표현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평생 사망의 골짜기라고 할 만한, 원수의 목전이라고 할 만한 그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숨과 탄식이 터져나오고 비통하고 비참한 신임이 그의 생애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어서 그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장소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망의 골짜기, 원수의 목전이라고 하는 여기가 바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로서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집어버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임재의 은혜를 주셔서

여기를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삼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푸른 풀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쉴만한 물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푸른 풀밭이다, 쉴만한 물가다, 그리고 그러면서 살고 싶어요?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데 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우리에게 이유일 수 없습니다. 다윗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찾아오셔서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걸고 이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다윗답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충분히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다윗다운 기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 기도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이 수치와 모욕 속에서 나를 대신 변명해 주세요. 하나님 그 변명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나님 그 원한 안 풀어주세요.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시려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나를 바꾸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이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붙든 하나님이야. 너의 고백이 바뀌어지도록 내가 일할 거야. 내가 이 일에 양보를 안 할 거야. 그러니 나 붙들고 쫓아와.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골리앗의 기도에서 다윗의 기도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바뀌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깊이 만나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그거면 됩니다. 그거 외에 뭐가 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마음에 기억하세요. 더 이상의 뭐가 없다. 더 이상의 뭐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고난의 자리에 머무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배웁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수치와 모욕을 받는 자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그 수치와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웁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아와 곁에 계시죠. 우리가 이 하나님께 시선을 안 두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오신지 모르는 겁니다. 오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도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데 쳐다보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내가 삽니다. 하나님 이것뿐이면 저는 다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은 허공이 질러대는 비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내게 주시는 믿음의 고백들을 내 안에서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내용으로 살아내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내가 원수의 목전 앞에 있지만 주께서 나를 위하여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보상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보상은 영원한 상급으로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자들이 어떠한 삶의 고백과 내용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를 자랑해야 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치는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0: 들을 곁에서 같이 보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다윗인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같이 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그 영광의 길에 함께 서갈 수 있습니다. 이 귀한 고백과 은혜가 우리와 우리 교회 풍성히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은 평생 비참한 삶을 살아왔지만 비참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쫓아 살아온 다윗의 인생은 참으로 복되고 의로운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남기는 신앙의 유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서 만나 영원토록 찬송하고 그 하나님 부르시는 날 이 믿음의 유언을 남기고 주 앞에 찬송하며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 생애를 빛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 안의 은혜의 역사로 삼아 주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1: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3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27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이 많겠는데요.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황해도와 함경남도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한은 중부지방과 제주도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과 부산 등 남한 대부분 지역이 21도에서 26도 사이로 보이고요. 북한은 평양과 개성이 23도, 신의주와 함흥이 19도, 강기가 17도, 해산이 13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남한이 29도에서 34도 사이로 무덥겠고요. 북한은 개성이 30도, 평양이 29도, 신의주가 28도, 함흥이 27도, 강계가 25도, 해산이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는 오전에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서해북부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흐리겠습니다. 파도는 동해북부에서 0.5에서 1.5m, 서해북부에서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은혜롭고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하루, 수치와 모욕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는 하루, 그렇게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제작 진행의 임지현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2장 8절에서 1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교만을 꺾고 오직 주님의 방법대로 구원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첫째,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8절에서 모세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하며 강력히 경고해요. 광야 시절에는 이리저리 떠도느라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며 일마다 말이 참 많았지요.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결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죠? 9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라고 해요. 구원의 과정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지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꺾여야 할 내 고집이 있고 순종해야 할 영역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안식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말씀마다 고개가 꺾어져 순종하면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일마다 내가 잘났다고 하니 안식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내 잘못을 지적하면 내가 언제 그랬냐 하며 화부터 내잖아요. 그러니 안식을 누릴 수가 없지요. 그런데 10절을 보면 진정한 안식은 내 맘대로 편히 쉬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라고 하지요. 일단 요단부터 건너야 하고 건너가서는 사방의 대적과 싸워 이겨야 그 땅을 기업으로 얻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힘들기만 한 사람은 없어요. 전투할 때가 있는가 하면 쉴 때도 있고 그러면서 풍성히 누릴 때도 있지요. 그래서 내 삶의 한 문제가 끝나고 잠시 평안할 때가 중요해요. 그때 미리미리 말씀을 듣고 먼저 지나온 신앙 선배들의 간증을 들어두어야 다음에 같은 문제 앞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라고 해요. 우리는 높은 사람과 어울리며 즐거워하기를 바라곤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와 노비,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

부러워하라고 하십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이런 게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점차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면 비로소 자녀와 노비, 레위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빚지고 환난당한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이 모여 다윗 왕국을 이끌었듯 하나님 나라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이루는 나라인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가정과 교회에서 내 생각만 옳다며 말이 많지는 않습니까? 말씀마다 고개가 꺾어져 순종하나요? 여전히 일마다 내가 잘났다며 고집부리나요? 잠시 평안할 때 누구와 함께 즐거워합니까?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둘째,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13절 14절에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헌신과 회개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아무 데서나 내 감정에 치우쳐하는 헌신은 삼가야 해요. 남에게 인정받고자 헌신하고 내가 낸 헌금을 은근히 자랑하는 것은 종교적 과시일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배할 방법과 장소를 정해주셨어요. 그러니 교만할 것도 낙심할 것도 없어요. 약속의 땅을 주신 이유가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다만 눈여겨볼 것은 주신 복을 따라라는 말씀이에요. 복의 분량은 저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집은 갈치를 먹고 어떤 집은 고등어를 먹는데 그 수준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분량대로 감사히 누리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16절에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라고 분명한 제안을 둡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피를 엄중히 다루셨어요. 생명이 피에 있고 무엇보다 훗날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 그 피를 흘리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제안은 생명의 귀중함과 십자가 대속을 잊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유롭게 누리되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 거예요. 17절, 18절에 언급하는 십일조와 서원 예물도 아무 데서나 먹지 말고 택하신 곳에서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함께 먹으며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합니다. 내 소견대로 쓰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나누며 섬길 때 참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내 맘대로 과시하는 헌신은 없습니까?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신 분량의 복을 감사히 누리나요? 그 복을 누리되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생명의 선은 확실히 지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건강 고난, 사업 고난을 만난 뒤 말씀을 묵상하고 회개하며 하루하루 공동체에 묻고 간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어려서부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똑똑하다 잘한다라는 칭찬을 받고 결과도 비교적 좋았기에 우쭐대며 자랐어요. 그러다 의사가 되어 병원을 운영하면서 내 소견이 맞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지요. 우쭐한 마음은 어느새 교만으로 변해 병원 일을 아내나 교회 공동체와 상의 없이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했어요. 모든 일이 제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 갑자기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나 저는 계속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한 직원에게 병원의 실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병원과 관련된 사업체를 운영하며 자기 이익을 취했어요. 저는 그를 해고하고 이 사태를 수습하고자 주말 부부 생활을 하고 있던 아내에게 도와달라고 했지요. 아내는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에 물어본 다음 제 부탁을 들어주었는데 제가 병원을 운영하다가 생긴 많은 문제를 수습하느라 힘들어했어요. 그러다
하다 보니 퇴근 후 집에 오면 언쟁이 시작되었고 각자 자기 생각을 주장하느라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아들, 딸이 엄마, 아빠는 주말 부부 안 했으면 벌써 이혼했을 거예요 라고 말할 정도로 자주 다퉜어요. 그럼에도 저희 부부는 공동체 안에서 매일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회개하며 전날의 잘못을 사과하면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가족 모두 같은 말씀으로 큐티하며 나누고 공동체에 물어보며 가는 것이

0: 야말로 최고의 인생이라 생각돼요. 아내를 향한 불평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이 택하신 가정에서 아내와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고 하신 오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아내가 병원 일을 지적할 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라고 인정하며 당신 생각은 어때? 라고 묻겠습니다. 늘 아내가 나보다 옳다라는 마음으로 대화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지식과 경험이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하나님의 질서를 넘어서는 순간 그것은 교만이 됩니다.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불평하던 옛습관을 버리고 들려지는 말씀마다 고개가 꺾여져 순종하게 될 때 비로소 안식이 찾아옵니다. 그 안식은 나 혼자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연약하고 소외된 지체들과 함께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의 질서대로 순종하고 어떤 일도 믿음의 공동체에 묻고 감으로 진정한 구원의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평생을 똑똑한 척하며 내 경험과 판단만이 옳다고 고집하다가 가족과 공동체에 많은 말로 상처를 주는 저희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고난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말씀 앞에 엎드리는 어리석음도 있습니다. 아무데서나 내 의를 과시하고자 행하던 헛된 헌신을 거두고 오직 주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철저히 나를 깨뜨려 예배하길 원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제게 주신 분량의 복을 감사히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되 주어진 선을 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평안할 때 나 혼자 즐거워하지 않고 기업 없는 레위인 같은 연약한 지체들과 함께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안식을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 시작하셨지요. 영의 양식인 말씀을 통해 오늘의 힘을 공급받으시기 바라면서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하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족 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며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하 2장 23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뭘 믿는가? 왜 교수하고 왜 목사가 됐는가? 내 사명이 뭔가?

0: 이게 확실치 않으면은 가다 넘어지고 가다 싸우고 가다 고발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 저는 안 믿었다고요. 성경만이 아름다운 거예요. 안 믿는데 공부 유학 가가지고 5개국 7개국 하면 뭐예요? 예수 안 믿는데 메시아라고 안 믿는데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성령 얘기 많이 해도 구원이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 그랬어. 실상 실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을 비워두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들을 섬기러 왔다. 너희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을 봐라. 골고다에 십자가를 지면서 다 이뤘다고 한 것은 내 2000년 전에 내가 태어지 않았어도 그래도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이 섭리 가운데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졌다고 그것을 고백을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은 실상 실체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거여서 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죽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짓고 너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다음에 재림을 할 것이라는 것을 그걸 믿고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그것을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해가지고 읽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전부 여의지 없어서 손 들고 없는데 이 죄인 박대하면 내가 어디로 가오릴까 하면서 선배들이 기도하면서 삼각산이로다가 오살리에다가 참나 기도해서 목사님들이 그래서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메모지 이만큼 해가지고 폭포같이 내 속에 성령이 임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가슴에 그 생명이 성령의 생명이 하니까 회개가 있는 거예요. 네. 눈물이 있는 거예요. 네.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나만 기뻐할 거 아니라 전도해야겠다는 사명감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을 준다는 게 뭐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을 가져서 여기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식이 많이 아는 사람 저런 분들이 무릎을 꿇고 성령이 충만해서 딱 서서 하면 그거보다는 더 좋은 게 없지. 건물같이 내가 배운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배설물질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길 때는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48년을 저는 교수님들하고 만나니까 내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학문을 더 의지하는구나. 신학이 하나님 말씀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고 도구가 돼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됐구나.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다.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야.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네, 오늘 삐삐친이 윤재희입니다. 시험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은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시험과 한란이 닥쳐와 마음이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오늘 네온의 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오은의 삐삐친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부평교회를 섬기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진품 명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품 명품은 KBS의 장수 인기 프로 중에 하나입니다. 옛 물건의 가치를 평가해보는 이 프로그램의 매력은 소장자들이나 시청자들의 예상을 뒤엎는 감정평가단의 전문적인 평가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중 2010년 방영된 772회째의 감정평가 사안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만큼 충격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가 신변을 정리하시다가 발견한 오래된 고문서를 가져오셨어요. 몇 대조 할아버지 때부터인지는 모르나 아주 오랫동안 대대로 보관해 왔던 문서였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마친 감정사들의 표정이 밝지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큰 유산을 남겨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앉아있는 할아버지에게 감정사는 무척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문서는 노비 문서입니다. 할아버지와 가족들의 경악은 말할 것도 없고 방청석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진행자 역시 잠시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문서에 대한 정확한 감정으로 인해 할아버지의 가문 대대로 노비 출신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자리가 되어버린 셈이었습니다. 한동안 가족들은 망신스러움, 상처와 아픔 등으로 크게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1000회째 특집 방송에서 노비 문서 사건에 대해 완전 반전이 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노비 문서를 주인이 갖고 있는 것이지 노비가 갖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노비 문서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죽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한평생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 늘 죄를 지으면서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속절없이 지옥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 14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이 들어있는

0: 는 빈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와 효력을 몽땅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믿고 누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노예 해방문서, 자유문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찢어 없애버린 노비문서에 더 이상 묶여있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영원한 자유인입니다. 하나님의 참 아들입니다.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진짜 진품 명품입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부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Amazing Grace.

감사함으로 나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길 소망하며 내용은의 삐삐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KBS 이미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경배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개인의 어려움은 물론 이 땅이 풀어야 할 숙제들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이 아침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우리의 간구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도 세시며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시간 모두 예배의 자리로 어서 나오십시오. 주후 2026년 8월 27일 목요일에 드리는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참 기쁨이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먼저 찬양 올려드립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오늘도 대전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자, 오늘 에스겔 47장의 모습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타나는 아주 기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는데 저 안 깊은 곳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물이 서서히 스며 나오는 거죠. 물이 스며 나오는 여러분 그 물이 스며 나오는 것은 밑에 물이 충만하게 있기 때문에 이제 밖으로 이제 표출돼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 입구에 들어갑니다. 자, 가는데 그 송소 문지방 밑에서 물이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하죠. 동쪽으로 오다가 성전 오른쪽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럽니다. 보통 성전에는 물이 흘러나오지는 않습니다. 성전은 물을 담아놓는 그릇이 있었죠. 물두멍이라고 해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장이 손발을 거기에 닦고 정결하게 자신을 하고 들어가는 물을 담아놓은 아주 제한되게 통제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이제 새로 생긴 성전에는 이 물두멍이 보이지 않고 제단은 있어도 대신 그 안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 나오기 시작하죠. 2절에 동쪽을 향해

강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어떻게 해요? 스며 나오더라. 설설설설 스며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어떻게 흘러가나 가가지고 이제 측량을 하는데 동쪽으로, 동쪽은 성전의 정문이 있는 곳이죠. 성전 입구가 있는 그쪽으로 가면서 천척을 측량했습니다. 천척이면은 우리로 하면은 천 규빗, 한 50m, 대략적으로, 500m. 대략적으로 500m 정도가 되죠. 자, 그래서 천척을 측량하고서는 그 물을 건너봐라. 그랬더니 물 지방에서 이렇게 절절절절 스며 나왔던 게 한 500m 정도 지나니까 발목에 찰 정도로 지류, 강이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하고 다시 천척을 측량해서 하나님이 또 가봐라. 그랬더니 천척을 측량해서 갔더니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물이 점점 많아져서 무릎까지 올라오게 되고 다시 천척을 또 내려가서 측량을 해보니까 그 다음에 물이 허리까지 오르게 되고 거기서 천척을 측량하니까 이제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었더라. 그래서 사실 천척씩 측량하면 총 4천척을 측량했는데 이 4천척은 우리로 하면 500m로 계산을 하면 약 2km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이 점점점 많이 불어나가지고 나중에는 사람이 헤엄칠 만한 물 건널 수 없는 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물 처음에는 물 안에서 첨벙첨벙하면서 자기가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갈수록 이게 깊어지니까 그 안에 잠길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강이 막 흘러서 가는데 여기 보니까 6절에 이 강가를 보니까 7절에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럽니다. 이 강 좌우에 많은 나무들이 살아나는 거죠. 자, 이 나무가 과연 이 강물이 어디로 갈까 봤더니 이 물이 동쪽으로 흘러서 아라바는 이제 요단 계곡입니다. 요단 계곡 예루살렘에서 요단 계곡 쪽으로 내려가서 이게 물이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사해에 흘러간다 그러죠. 사해에 흘러간다. 사해는 해수면에서부터 높이가 한 440m 아래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수면보다 훨씬 아래, 430m 아래에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물이 위로부터 아래로 계속해서 막 흘러 내려가는데 이 물이 쭉쭉쭉쭉 흘러가는데 이 사해는 특별히 소금 농도가 아주 많죠. 일반 바다보다 훨씬 더 짭니다. 이런 사해에서 눈을 뜨면 이 소금물로 눈이 따가워서 얼마나 눈물 콧물 다 납니다. 그래서 사해로까지 가니까 짠 소금물이 성전의 물이 내려가니까 점점점 변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 사해가 되살아나는 겁니다.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구절에 번성하게 되고 생물이 살아나고 바닷물이 살아나고 또 이게 막 계속 흘러가는 거죠. 이 강가의 어부가 살아갈 것이고. 자, 그래서 이 물이 들어가서 흘러가는 곳마다 위에서 성전부터 오는 계속해서 이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11절에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자, 진펄, 개펄은 뭐냐? 이게 이제 소금을 만들어내는 염전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물을 가두어 두는 곳이죠. 물이 와도 흘러가게 하는 게 아니라 사이에 소금물이 이렇게 있는 곳을 가두어 가지고 거기에서 소금이 이제 물이 증발해서 이제 소금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되고 그 다음에 12절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그러니까 진펄과 개펄은 물을 가둬두는 곳은 살아나지 못하는 거죠. 소금이 여전히 꽉 차 있어가지고 물이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자 그리고서 12절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달마다 새 열매를 맺을 거다 그럽니다. 열매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자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으면 1년에 열매가 12번 열리는 건데 12종류의 새로운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열매를 새롭게 맺게 하는 이 물은 성소를 통해서 나오게 되고 이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로 쓰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게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성전의

아름다운 이 모습입니다. 사실 성전에는 물두멍이 있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얻고 제사함을 얻는 곳이지만 성전은 결국 물이 흘러나와 사방을 살리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소에는 이런 물이 흘러야 된다는 것을 일찍이 시편에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4절 읽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아멘. 한 시내가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5절에 보면 그 성 중에 계시다 그럽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나와야 할 성전. 그런데 이런 모습은 결국 요한계시록에 가면 아주 이상적인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성전 맨 끝에 성경 22장 1절에서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뭐가 나온다 그럽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나와서 강을 이루고 이 강 좌우에 나무가 있고 이 강 좌우의 나무에는 열두 종류의 열매를 달마다 맺는 열매가 맺어지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다 치료하기 위한 잎사귀가 되더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에서 보았던 이 성전에 이 물이 흘러나오는 이 모습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때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특징이 있는데 22장 바로 앞에 21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뭐다? 성전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건 뭐냐? 이 주님께서 직접 생명수를 주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으로 가시면 37절,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생수의 강,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참된 생명수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우리를 적시고 우리의 발목을 적시고 우리의 허리를 적시고 우리가 건널지 못한 깊은 생명수에 감해서 헤엄칠 정도로까지 풍성하게 부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 근데 이게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성전을 만들 때 디자인하셨던, 그러니까 이 성전의 원형이 되는 게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의 모습을 반영한다는 거죠. 자, 우리 에덴 동산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가면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더라. 아멘. 강이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와.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아담과 하와가 있던 제사장으로 있던 최초의 성전이었는데 이 최초의 성전인 에덴 동산에도 생명수 강이 흘러나와서 갈라지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 에덴 동산과 같은 생명수가 흘러

0: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이 사모했고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흐르기를 사모했고 그러다가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상적으로 세우실 성전의 환상을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면서 이 성전에서 문지방에 스며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이 성전의 물이 폭포수와 같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게 아닙니다. 밑에서부터 조용히 스며 나오는 거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생명수가 우리한테 다가올 때는 처음에는 스며 나오듯 조금씩 조금씩 나오던 것이 점점점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붙들어가지고 그 은혜의 바다에 헤엄치고 빠지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작은 항상 작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헤어나올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성전에서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기자 하던 그 생명수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주님과 함께 예수님이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명수가 풍성하게 넘쳐흐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생명수를 직접적으로 마신다는 게 뭐냐라고 하면 요한복음 7장에 38,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란 그냥 마시는 물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라고요? 성령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맨 처음 주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던 삶에서 발목을 하나님이 잡으시고 그 다음 우리의 무릎을 잡으시고 그 다음 우리의 허리를 잡으시고 그 다음 주님의 임재에 푹 빠져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바다에 빠져 살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으로 귀한 생명의 양식 대전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성전의 구석구석까지 다 돌아본 에스겔이 드디어 생명수를 만나 그 물에 잠기어 봅니다. 수정같이 맑은 그 물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마침내 만국에 흘러흘러 넘치며 온 땅을 치료합니다. 그 물은 생명의 물이요 무엇이든 살리는 물이죠. 그 물로 인하여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어부가 서서 그물을 칩니다. 강 좌우가에는 과실이 넘쳐나는 나무가 무성해지는 이 놀라운 환상의 약속. 여러분도 모두 비밀하게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할렐루야. 나의 영혼이 그 생명수 강가에 기대어 서서 매일 주시는 능력의 생수를 공급받고 있으니 이 얼마나 큰 기적인가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를 외치며 감사의 개인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아멘. 생명수강가의 나무에서 병을 치료하는 잎사귀가 나온다고 하셨으니 이 시간 오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환우들이 이 잎사귀로 병의 근원을 치료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오늘 온종일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8월 27일 목요일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

0: 니는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세상의 빛 1회 교회 이창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을 본문으로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자, 오늘은 중보기도를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중보기도가 뭐죠? 중보기도? 중보기도는 뭘 하는 기도냐면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기도, 이걸 중보기도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뭐라고 했느냐면은 중보기도. 자, 여기에 대한 제목을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 자,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앞서 제가 중보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라고 했죠? 다른 누군가를 위한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중보기도, 다른 누군가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중보기도가 정말로 뭔지를 안다면 중보기도는 아무리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기도를 할지라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중보기도는 바로 나를 위한 기도다. 이거 기억하시자는 겁니다. 오늘 왜 그런지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자, 왜 중보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인가? 세 가지 한번 이야기해보죠. 첫째, 중보기도는요, 내가 예수님 곁에서는 뭘 누리게 합니까? 영광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내게 그렇게나 유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짓말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엔 거짓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대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런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니에요.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신대요. 항상 살아계신 그분은 지금 뭐라고 계십니까? 그들을 위하여 뭐 하십니까?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에게 뭘 일러주고 있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늘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뭘 하고 계시는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네.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일은 뭐냐?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해요. 예수님은 이 순간도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우리를 위한 중보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지금 서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대요, 예수님은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처럼, 자, 하고 계신 일이, 지금 이 순간에 하고 계신 일이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하고 계신 일만 중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중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더 맞아요, 사실은. 예.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중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증언해요. 자, 예수님은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 가운데 서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오셨고, 그걸 위해서 일하셨고, 그걸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 그게 우리들이 가진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니, 죄를 가진 그 죄인이 어떻게 죄를 해결해요? 우리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힘이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는 해결 못하는데,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 중에 오시고,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 중에 사셨고,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우리 중에 죽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곧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 관계의 중보가 되신 분,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은요, 그 행함뿐만이 아닌 거예요. 그냥 행함뿐만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아예 그 존재 자체가 중보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지금 예수님이 뭘 하시고 계시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답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CCTV 틀어보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사실. 정말 예수님이 그러고 계신 걸 우리가 똑똑히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 예수님은 그 존재와 행함 그 자체가 곧 중보시니까 그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 그거예요.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지 않은 예수님을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존재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행함이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존재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아예 그 존재 자체가 중보다?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이요?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이 순간에요. 어떤 순간도 내 느낌이 뭐든 내 판단이 뭐든 내 생각이 뭐든 누가 옆에서 뭐라고 얘기해 주든지 하나 상관없이 그 모든 때에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일은 뭐다? 지금 예수님은 날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시는 것처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막. 근데 여러분, 물리적인 그 공간이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이 중보하면서 기도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럼 영적 차원에서는 지금 여러분은 지금 그 순간에 지금 어디서 기도하고 있는 거냐면은 예수님 옆자리요. 예수님 옆에 가서 서는 겁니다. 내가 중보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내가 여러분 예수님 곁에 가서 서는 거예요. 중보 기도는 바로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영예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유명한 뭐 사람을 직접 여러분이 막 만나가지고 그 사람 곁에서 사진 한 장만 찍어도 여러분 그거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누굽니까? 뭐 여러분 좋아하는 뭐 연예인일 수도 있고 뭐든 뭐 정치인일 수도 있고 뭐 탤런트 뭐 누구라도 뭐 운동선수일 수도 있고 여러분 맨날 저 멀리서만 봤는데 TV를 통해서만 봤는데 오 여기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아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십시오. 근데 어머 뭐 기꺼이 그래 어깨동무 딱 그 사진을 탁 찍었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자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자랑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게요. 근데 여러분 그 유명한 사람과 나와의 그 격차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 격차가 훨씬 더 멀고 또 먼데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주님 아니세요? 주님은 저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데 저 하늘 위에 하늘에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주님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주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럴 정도로 우리 먼데 계시는 분이 사실상 우리 주님이신 건데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그 순간에 누구 옆에 가서 선다고요? 예수님 곁에 가서 우리가 선다고요. 예수님 곁에, 그 예수님 곁에. 그런 사건이라고요, 중보기도는. 그런 여러분,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 그와 같은 일이라고 한다면 그런 그 중보기도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예이고 영광이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 그런 중보기도는 대체 누구를 위한 일이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기도해주는 그 사람을 위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그래서 누릴 수 있는 그 최대수의 그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요 나. 그러니 중보기도는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나를 위한 일이죠. 그렇죠? 두 번째로 중보기도는 왜 나를 위한 일인가? 오늘 나의 삶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자, 뭘 누리게 한다고요? 신비. 제가 중보기도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중보기도를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은 중보기도는 이미 우리 가운데 뭘 이룬 기도라고요? 천국. 여러분 중보기도는 우리 가운데 천국을 이미 이룬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곧 낙원이잖아요. 근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만드신 그 낙원 에덴을 어떻게 잃게 됐습니까? 근데 잃어버렸잖아요. 창세기에 펼쳐보면은 그 낙원을 잃어버려요. 근데 뭐 때문에 그들이 그 낙원을 잃어버렸는가? 죄 때문이에요. 더 정확히 말해서 무슨 죄 때문이냐? 불순종의 죄 때문에 그 낙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들이 그 지은 그 죄는 뭐에 대한 불순종이었냐 말씀드릴 수 있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순종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마땅히 그들의 주인으로서

그들에게서 가지는 그런 주권이에요. 그거를 인간들이 부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고는 그들 자신에 대해서 자기들이 주인 되어 살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선악과 멀지 말라고? 아니, 먹고 싶은데.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선악과 하나를 따먹은 게 아니라 불순종이라고요. 뭐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순종인 겁니다. 누가 나를 결정해요? 내가 나를 결정하죠. 네. 단순히 작은 일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주권에 대한 부정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주권에 대한 찬탈이죠.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뭘 먹었냐? 선악과 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나무 열매 하나 따먹었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뭐 성경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아, 하나님 좀스럽지 그렇다고 해서 낙원에서 쫓아내셔? 뭐 이런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여러분 유치한 책이 아닌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건 내가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되겠다고 하는 선언인 거예요. 선악과를 내가 먹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제부터 그 기준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내가 이제 내가 그 기준이 되어 살겠다고 하는 선언인 겁니다. 그게 선악과 사건인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그들 자신이 곧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겁니다. 그렇게 그들 자신을 가장 높은 데에 세우려고 했던 그 마음, 즉 이기심이죠. 그 이기심이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그들의 온전한 주인이실 때만 누릴 수 있었던 그 낙원을 앗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심이.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회복해야 될 그 낙원도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잃어버린 낙원도 그런 것이기 때문에 회복해야 될 낙원도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그것을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데 그 천국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곳은 어디냐, 처음 그 낙원을 허물었던 그 이기심이 발붙일 곳이 없는 곳, 자기만 생각하는 그 이기심, 너와 나 사이에 세우는 그 높은 장벽, 그걸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임하는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죠. 나는 죽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부터 주인은 내가 아닌 겁니다. 그 내가 죽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주권을 가지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너와 나는 다 누구냐? 그냥 용서받은 죄인인 거예요. 구원받은 죄인들인 겁니다. 그냥 네 건 내 거가 없는 거예요. 우린 다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그래서 살고 있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네 거 내 거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너와 나 사이에 구분이 없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가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 그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 한복판에 잠시 반짝하고 드러났던 순간이 성경에 보면 있죠. 사도행전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셨다. 성경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즉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한 거죠. 즉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에 그들이 사로잡힌 겁니다.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그들이 강력하게 사로잡히자 그래서 일어났던 결과가 뭐냐? 당시 제자들은요, 네 것 내 것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기 재산을 다 가져다 팔아가지고 네 것 내 것이 없는 유무상통, 네. 모두가 다 그것을 가지고 정말로 그렇게 이 땅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펼쳐놓는 그런 일들을 그때 그 사람들은 하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난 겁니다. 네. 여러분, 근데 중보기도는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구분이 없는 온전한 하나. 내 이기심이 나를 주장하지 않는 곳인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중보기도가 뭐냐? 여러분, 중보기도는 1차적으로 다른 누군가를 위한 기도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급급한 겁니다. 그게 우리예요. 기껏해야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해주고 있는 그가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설령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지금 기도해주고 있는 그 사람 누구냐?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한 친구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그들은 다 누구냐? 그 앞에 다 내가 붙어있는 사람이야. 내 가족, 내 친구, 내 무엇.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내가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정말로 많은데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 할지라도 다 나와 관계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나랑 상관없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인데, 그게 우리인데. 그런 우리가 정말로 다른 누군가, 즉 나와 아무 상관없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막 그러기를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럴 때 일어난 일은 뭔가? 여러분 그건 그냥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정도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그 결과는 뭐냐?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본질이 그건 거예요. 아까 사도행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나라는 이기심이 주도했을 때 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심이 무너졌을 때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여러분 그럼 그 결과는 뭐냐? 그래서 어떤 일이 어떻게 됐고 이런 일이 저렇게 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내가 중보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그 기도의 결과는 뭐냐?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떻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내가 이미 나의 이기심이라고 하는 그 높은 장벽을 깨뜨리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랬으면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났거나 안 일어났거나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그 기도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보기도는 자 어떤 기도라고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신비다. 그게 중보기도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그런 신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누리는 그 유익이 도대체 누구에게 더 큰 것이냐? 그거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뭐 아무리 뭘 위해 기도해줘도요, 그 사람보다 그를 위해 기도해준 내가 더 여러분 그 더 큰 유익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 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펼쳐지는 신비를 맛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최대 수혜자냐는 거죠. 바로 나다, 나다. 그렇잖아요. 중보기도는 뭐냐면 그 사역에 참여하는 순간에 우리는 저 하늘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실체가 뭔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그분의 다스림.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건 통치의 개념이다. 그럼 여러분 중보기도를 통해서 내가 더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즉시로 내 삶에 천국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 중보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냐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그 내 손에 그럴 정도로 내게 유익이 되는 기도가 중보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 살기도 바쁜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나를 위한 기도인 걸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 중보기도는 또 우리에게 왜 우리를 위한 일이냐.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풍성하게 보는 은혜를 누리게 해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풍성하게 보는 뭐요? 은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수학을 좀 한번 해보실까요? 수학. 자 만약 내가 나를 위해서 열 가지를 놓고 기도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열 가지 놓고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우리가 기도한 그 열 가지의 기도에 대해서 다 응답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그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럼 몇 개의 응답을 받는 겁니까? 10개잖아요, 10개. 예. 그런데, 자, 이제 우리가 내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내가 어느 누군가의 10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나는 몇 개의 응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까? 20개죠.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10개, 내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것을 10개, 그래서 난 20개의 응답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와 비교했을 때 내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나는 갑절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갑절의 은혜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맨날 하나님 내게 몇 갑절의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몇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는 겁니다. 몇 갑절의 은혜를 그래서 누릴 수가 있는 게 바로 중보기도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다. 중보기도는 그냥 우리에게 그냥 갑절, 그냥 몇 갑절 이 정도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는 기도냐? 그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중보기도는 몇 갑절이 아닌 겁니다. 정말로 무한대, 무궁무진한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수로 계산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예, 뭐 손가락 발가락 다 쓰고 우리의 계산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수의 기능을 초월해서 그 이상의 무궁무진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해결한 게 아닌 겁니다. 사실은. 왜냐? 여러분 기도는 그 한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뭘 해결한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렇소. 이거 말씀 나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요. 그래서 내가 얻어낸 결과가 그 한 가지 기도의 제목에 대한 응답이냐? 아니요. 하나님을 얻는 겁니다. 응답을 얻는 게 기도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게 진짜 기도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얻어낸 결과가 그냥 기도 하나라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얻어요? 그럼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은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얻고 내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얻고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얻어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수의 개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일이냐? 그냥 한 가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진하는 애. 미국에서는요 수표라고 하는 걸 씁니다. 우리나라 수표하고 좀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 수표는 이렇게 자기앞 수표 이렇게 떼면 거기 금액이 적혀 있잖아요. 뭐 10만 원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행 가서 얘기하면 이제 딱 금액을 찍어서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요 은행에 가가지고 내 이제는 개인 계좌를 이제 여는 겁니다. 통장 가서 통장 개설을 하면 그러면은. 뭘 주냐면 돈 주고 사요. 예, 처음에만 이제 서비스로 주고 나중에는 조금씩 돈 주고 이렇게 사는데 뭘 수표를 삽니다. 수표. 그럼 이 수표가 종이로 된 이렇게 된 이렇게 수표가 이렇게 몇 장 이렇게 막 묶여가지고 두께가 이런 묶음을 이렇게 이제 받아오는 거예요. 사오는 겁니다. 그럼 그 수표를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그게 딱 펼쳐놓으면은 그 백지 수표예요. 금액이 안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제 계좌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거기다가 이제 다 필요한 내용들을 저희가 제가 쓰는 건데, 뭐 제가 뭐 헌금을 한다면 교회 이름을 거기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얼마의 헌금을 할지 금액도 제가 씁니다. 100불이면 뭐 100불, 200불이 200불 쓰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마지막 서명 안에 제가 서명을 촥 이렇게 서명을 하고, 이 수표를 쫙 찢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교회 헌금하면 이렇게 내면, 그럼 그게 돈하고 똑같이 쓰여지는 거예요. 이제 미국의 수표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수표가요 그냥 수표 한 장이 아닌 거예요. 예, 네. 그 수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들 학교에다 뭐 급식비를 낸다 그러면 20불이나 30불 거기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쓰여지는 거고 내가 쓰는 대로예요. 쓰는 대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수표가 한 장이 아니라 이게 뭐 정말로 몇 장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제 통장 잔고가 예를 들어서 뭐 1000불밖에 없다 그럼 거기에 여러분 이거를 뭐 아무리 뭐 여러분 거기다 금액을 내가 필요한 대로 쓴다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이면 금방 끝나지 않겠습니까? 1000불 금방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막 쓰다 보면은 한 달 두 달 살다 보면은 근데 여러분 제 계좌 안에 그냥 1000불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잔고가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 수표 한 장은요 그냥 한 장이 아니죠. 쓰는 대로 뭐 이거 수표 뭐 쓰는 대로 뭐 이 수표 언제 다 쓸까요 도대체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도가 뭐냐?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걸로 우리가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는 뭐냐? 기도를 하나의 수표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수표로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잔고는 얼마큼이냐? 무한된 겁니다, 무한대. 예. 네. 온 세상,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뿐 아니라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이 이제부터는 내 모든 통장의 잔고인 겁니다.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무리 써도 이게 다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의 수표라고 할 때 그 기도가 그냥 하나의 기도겠냐고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한 번의 기도가 기대할 수 있는 응답이 도대체 얼만큼일까 무궁무진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나를 위해서만 기도해요? 그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느 정도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엄청난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냥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그 기도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응답이 더 넘쳐난다? 그럼 여러분 대체 누구를 위한 일인가 그 기도는? 바로 나를 위한 일이다. 이것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죠.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대답해 보십시오. 중보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나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 예. 중보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 여러분 우리의 속성이 어떠냐면 그게 남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요. 하라고

0: 하라고 해도 어떻게든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고 싶은 거죠. 예. 근데 여러분 그게 나를 위한 일이잖아요. 그럼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해도 그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보기도를 두고 우리가 이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중보기도는 누굴 위한 일이냐? 바로 나를 위한 일이다. 그럼 여러분 이제 여러분 그 중보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시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세 가지 복이 넘쳤으면 좋겠는데 이제 우리가 중보기도 하다가 무려 예수님 곁에서는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서는. 두 번째, 우리가 중보기도 하다가 무려 우리가 저 하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이 땅에서 그런 신비를 누려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다가 또 기도 응답을 무한대로 누리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얻는 결과가 뭐냐? 기도 응답 하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런 결단들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제 중보기도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 기도의 지평이 좀 넓혀지는, 여기만 오면 어쨌든 내 기도의 체질이 좀 달라지는 겁니다. 내 기도의 수준이 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시작되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일러주신 이 놀라운 복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되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세상의 빛 이레교회 이창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719-8484, 042-719-8484번 세상의 빛 이레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6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전주지명교회 문화규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여 주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화합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돌보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기도하는 공동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모든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더욱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로 세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엽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낮은 울타리교회 이정도 목사입니다.
0: 8월 27일 목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승입니다. 목사님, 바닷물이 빠져나간 해변에 수많은 불가사리가 남겨져 있었대요. 그런데 한 사람이 해변을 이렇게 걸으면서 이 불가사리를 하나씩 주워가지고 바다로 던져주는 거예요. 이 로렌 아이줄리의 글에서 시작돼 여러 모습으로 전해진 이야기인데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해변에 불가사리가 이렇게 많은데 아유 뭐 겨우 몇 마리 돌려보낸다고 뭐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다시 불가사리 하나를 집어들면서 바다에 던지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모든 불가사리를 구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지금 이 하나에게는 달라진 거죠. 저는 이 이야기가 참 현실적인 생각이라고 들거든요. 예. 우리는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너무 큰 것부터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뭐 이거 한다고 세상이 달라지겠어. 이 정도 도와준다고 뭐가 달라져. 네. 예, 그러면서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1: 맞아요.
0: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한 사람이 챙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근데 어쩌면요, 사랑은 세상을 한꺼번에 바꾸는 일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한 사람, 한 부분을 조금씩 바꿔주는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1: 아멘.
0: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참 귀하게 여기셨잖아요.
1: 맞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0: 네, 네.
1: 지극히 작은 자들을 다 구해줘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네. 단 한 사람에게 했느냐. 예수님께서 여기서 아주 큰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0: 네.
1: 한 사람의 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한 사람에게 목마른 사람에게

0: 예, 마실 것을 주고 병든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처럼 눈앞의 한 사람에게 행한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1: 그러네요. 네.
0: 우리는 종종 너무 많은 걸 생각하다가 막 이 세상을 다 했지 않을 바에는 나는 안 하겠어.
1: 네.
0: 이러면서 정작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지만 오늘 내가 만나는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건넬 수 있지 않겠습니까?
1: 네.
0: 힘들어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줄 수도 있겠고요.
1: 그렇습니다. 내가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요 생각 버리고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면서 좋은 아침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0: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임혜은의 음성으로 좋은 아침 목요일 순서를 활짝 열었습니다.
1: 예.
0: 예, 오늘 목사님 우리 조화 들어가기 전에 오늘 아마 뉴스 밤새 뉴스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 그 히말라야 산악 지역에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네팔에서 157명, 중국에서 3명 모두 한 160명 정도가 숨진 것으로 집계가 됐고 아직 수백 명의 생사가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네팔 그 수력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우리 국민 9명도 지금 아직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해요. 처음에는 지진인가 했는데 그 히말라야의 그 빙하 일부가 예. 무너지면서 얼음하고 바위 막 흙이 강으로 쏟아져 들어온 경우가 급류. 그래서 급류가 일어난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지금 상류에 아직 물길을 막고 있는 지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홍수에 대한 경고도 예. 아직 나오고 있는 상황 여러 가지 하여튼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특별히 예. 또 우리 국민 9명이 아직 연결이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 굉장히 더 초조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고 마음들 그리고 상황들 알아보고 계실 텐데 지혜롭게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예.
0: 우리 빙하가 녹아서 우리 지금 뭐 환경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1: 저는 사실 지금 처음 들었는데 우리가 이 아침에 정말 기도해야겠습니다.
0: 네.
1: 우리 이웃들의 아픔을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아픔으로 여기는 것이 네.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자세 같습니다.
0: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또 뉴스 계속 체크하시면서 상황에 맞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아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8시까지 생방송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여러분 참여 기다리고 있죠, 목사님?
1: 참여하실 분들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로 함께 할 수 있으시고요. 극동방송 어플에서는 무료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이 많이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유튜브도 열어놓고 있죠.
1: 그렇습니다. 유튜브에서 대전 극동방송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보이는 라디오 진행 중이니까요. 채팅에도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말씀 카드 필요하신 분들 역시 만나라고 남겨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또 여러분 휴대전화로

0: 이렇게 정성껏 그렇죠. 배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들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자, 좋은 아침과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 들려오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0: 리사버님 사연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7902번님.
1: 할렐루야, 가을을 느끼게 하는 선선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좋아 방송 들으면서 일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지혜와 권능 주셔서 은혜와 축복 가운데 감사한 하루 되게 해주시고 저와 가족들이 오늘도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아멘.
0: 미랄 한 알이 수십 배, 수백 배 열매를 맺듯이 하나씩 차근차근히 사랑도 믿음도 전도도 키워나가는 그런 하루 살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오늘도 미랄 한 알만큼이라도 우리 자녀를 만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죠,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거 한 명 전도해서 뭐 이런 마음 먹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아, 그죠?
1: 특히 예. 뭔가 좋은 일 하자고 할 때 네. 아유, 그거 해도 안 돼. 그거 한다고 뭐가 얼마나 돼.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는 겁니다.
0: 네.
1: 어린아이가 우병이어를 들이면서, 아유, 이걸 가지고 몇 명이나 그러니까. 먹겠어. 여기 5천 명이 넘는데 이랬으면은.
0: 역사는 없죠.
1: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던
0: 그쵸.
1: 거예요.
0: 네.
1: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우병이어를 드리면 됩니다.
0: 좋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아멘. 주님의 그 마음 닮아가길 원합니다. 14살 남자애가요. 문제집 풀어놓는다고 해놓고 안 푼 건 거짓말로 봐야 할까요? 저 나이 평균으로 봐야 할까요? 잘하려다 가끔 저러네요. 오늘도 저 아들, 아주버님, 유리, 제니, 정민이 엄마, 언니 만나주세요.
1: 아, 14살짜리의 남자아이가
0: 네.
1: 문제집을 풀어놓겠다라고 말해놓고
0: 안 풀었다.
1: 풀었지 않았다. 거짓말인가? 혹은 그 나이에 일반적인 일인가? 요거는 딱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0: 네.
1: 그 나이에 일반적인 거짓말.
0: 네.
1: 예. 그 나이에 일반적인.
0: 그들의 입장에선 거짓말은 아닙니다.
1: 그렇죠.
0: 하려고 했는데 못한 거지.
1: 말을 할 때는 진심이었다.
0: 그렇지. 하지만 몸이 안 따라준 거야.
1: 아하, 정확합니다.
0: 그리고 심지어 그 뒤에 잘하다가 가끔 저러네요 하는데.
1: 아, 그럼 대단한 거예요.
0: 보통의 아이들은 가끔 합니다.
1: 가끔 하다가 안 하다가 가끔 합니다.
0: 가끔 합니다. 이 집은
1: 정말 그렇죠.
0: 잘하다가 가끔
1: 아~
0: 거니까 이거는 상위 5%에 들어가는
1: 그럼요.
0: 성실한 아이라고 저희가 진단 내려드리겠습니다.
1: 14살 남자 아이들은요. 네. 뭐 정말 가끔도 힘듭니다.
0: 그럼요. 예. 지속이 제일 타요. 어머니께서 사실 이렇게 꼼꼼하고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시고 뭐랄까요? 약간 우리 MBTI로 TJ 같은 엄마들은 이런
1: 예.
0: 게 용납이 잘 안 되죠.
1: 아~
0: 왜 한다고 그러면 안 하지?
1: 아~
0: 그럼 본인이 말을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지? 근데 그 대신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이해가 가죠. 항상 늘 마음은 원의로 돼.
1: 예.
0: 육신이 약하다.
1: 내가 이미 그러고 살고 있으니.
0: 우리가 알고 있죠.
1: 예.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너무 덩치가 크잖아요. 14살만 돼도 덩치가 많이 커가지고
0: 예.
1: 오해할 수 있는데 이 아이들이 충분한 의지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오해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은 미성년이잖아요.
0: 네.
1: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의지력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0: 그렇군요. 성년도 약한데 미성년도 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고 있어, 아버님.
1: 매일 아침 일어나는 시간은 똑같지만 어느새 해가 뜨는 시간은 가을에 먼저 와 있어서인지 창문 밖에 여명이 어둑어둑하네요. 자연의 오묘한 섭리에 가을이 오고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만나주시기를 확신하는 좋은 아침 행복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0: 한 조금만 지나면 우리 또 추궁 깜깜할 때 해야 된다. 그렇죠.
1: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걸 보면서
0: 네.
1: 하나님의 섭리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구나 다시 한번 느낍니다.
0: 그러니까 뭐가 하나도 안 바뀌는 것 같아. 내 앞에 눈앞에 상황들이 아무것도 뭐 자식은 계속 공부 안 하고 남편은 계속 수행이고 뭐 이렇게 하나도 안 바뀌는 것 같지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1: 그럼요.
0: 야, 또 오늘 은혜가 되네요. 여러분 아자아자 가을 오고 있습니다. 예, 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목사님 기상 미션은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1: 아, 오늘 드디어 예. 오랜만에 섬마을 네. 목사님 만나 갑니다.
0: 예, 그 동네 지금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찾아뵙도록 하고요. 또 정동사님과 함께하는 오늘 영화 이야기.
1: 그렇군요. 북신의 오랜만에 북떡방이죠.
0: 예, 북떡방. 예.
1: 예.
0: 북신의로 바꿔서 이름 다시. 우리
1: 그렇군요.
0: 영화 이야기 같이 할 거기 때문에.
1: 맞아요.
0: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함께하도록 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만 내 힘이십시다. 아멘.
1: 아멘.
0: 아멘입니다. 정말.

0: 네, 좋은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 7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좋아해서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다시 초심으로, 다시 첫사랑으로, 다시 열정으로 영적 회복을 갈망하는 목회자와 사모, 교회 리더분들을 위한 은혜의 자리, 제26차 장자권 전국 목회자 세미나 9월 7일 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 대전 한밭제일교회에서 준비되고 있어요. 이번 세미나 장자선교회 대표 이영환 목사님의 신간교재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선포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장자권의 권세를 회복하고 사역의 본질로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요. 9월 7일 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 대전 한밭제일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 사전 접수가 9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까지라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장자선교회로 전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자, 우리 0688번님께서 아, 고마워. 목사님이야. 선마을 목사님 두근두근두근두근 예. 기다리고 계셨어요. 바로 출발합니다. 미션 좌충우돌 선교일지 섬마을 목사님.
1: 8월의 마지막 목요일 아침 여름방학 한 달 내내 섬마을을 시끌벅적하게 만들었던 최씨 할배의 초등학생 손주 두 녀석이 개학을 맞아 육지로 떠났다. 방학 동안 매주 주일마다 맨 앞자리에 앉아 율동하고 찬양하던 유일한 성도들이 떠나고 난 예배당. 이 목사가 멍하니 평상에 앉아 선착장만 바라보고 있는데 부녀 회장이 발걸음도 당차게 걸어온다.
0: 아이고 마, 아이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아 늦이 나가 빈네. 아이고 마, 최씨 할배 손주놈들 배 타고 간 지가 언젠데 뭐 아직까지 그래 선착장만 이렇게 멍하게 바라보고 있으면 어쩝니까 목사님이.
2: 예, 부녀 회장님 오셨어요.
0: 아이고
2: 한 달 동안 주일마다 목사님 목사님하고 찬양 부르던 아이들이 가고 나니까 오늘 아침에 예배당 청소하는데 바람소리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0: 진짜로.
2: 아이고 성도 두 명이 한 번에 빠져나가니까 마음이 참 썰렁합니다.
0: 아이고 마 인물 아까운 정강 목사가 와 이래 진상이 됐는겨. 마 아들 마 할배 집에 왔다가 집에 간 것밖에 없는데 무슨 뭐 교인들이 싹 빠져나갔다고 막 그래 말했었습니까. 아이고 마 참나.
2: 아유 회장님 제 입장에서는 교인이 한 명도 없는 우리 교회 한 달 동안 걔네들 둘이 유일한 성도들이고 찬양되었단 말이죠.
0: 엄마야 말을 어째 그래 목사님 섭섭하게 합니까? 나는 그러면 교인도 아니고 뭡니까?
2: 아니 부녀 회장님은 예배 다 끝날 때 오셔가지고 에어컨 바람 쐬러 오시는 거잖아요.
0: 아이고 참말로 뭐 조금 늦게 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내가 비록은 뭐 교인 등록은 안 했어도 주일마다 그 예배당 그래도 맨 앞자리 앉아가 목사님 설교할 때 아멘 대신 맞다 맞다 가이 하면서 춤새 넣어주는 1등 비서객인데 내를 쏙 빼놓고 막 그리 가슴이 뿡 뚫릴 때 계산은 아이고 듣는 내가 서운합니까 안 합니까?
2: 아유 서운하셨다면 죄송합니다.
0: 아유 정말.
2: 아유 그래도 너무 아쉬워서 그렇죠. 한 달 동안 애들이랑 수박도 쪼개 먹고 성경학교도 하면서 진짜 목회하는 맛이 났었거든요.
0: 아이고 마마 섭섭한 게야 뭐 목사님뿐만 아니라 온 동네 할매 할배들 똑같지 뭐 요 뭐 조만한 것들이 막 띠댕기다가 싹 없어지갖고 막 선착장에서 뭐 애들 배 탈 때 보니까 최씨 할배는 막 눈물까지 글썽이더만 예.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예 교인 한 명 없더니 외딴 섬 예배당에 한 달 동안 아들 웃음소리가 막 울려 퍼진 거 그거 어디라 예.
2: 그쵸. 아니 비록 뭐 계약해서 육지로 가긴 했어도 걔네들 마음속에 이 작은 섬마을 예배당이 추억으로 평생 남겠죠?
0: 아이고 아무야 아무야 아들이 막 육지학교 가가 우리 섬마을 목사님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다 가고 막 소문내고 그럴 깁니다. 아이고 그나저나 우리 목사님 겨우 한 달 와 있던 손주들 가버렸다고 요래기가 푹 주고 있으면 매주 교회 비서 와주는 이 동네 실세 부녀 회장은 서운해서 뭐 어찌 살랑가 모르겠네.

0: 제가.
1: 아이고 부녀회장님, 아유 제가 부녀회장님의 피서 의리를 잠시 잊었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0: 내십니다, 내십니다. 막 이번 주일에는 막 아들 빈자리 안 썰렁하고로 내가 막 동네 할매들 몇 명 더 끌고 에어컨 바람 쐬러 올 테니까 내 막 얼른 기운 차리고 시원한 냉수나 한사발 마실 수 있어, 목사님.
1: 시끌벅적했던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떠났지만 텅 빈 마당을 채우는 건 여전히 곁을 지켜주는 이웃들의 따뜻한 정이다. 한 달간의 짧았던 만남이 남겨준 기쁨을 품고 이 목사는 다시 다가올 주일을 준비한다. 비록 눈앞의 교인은 다시 영명으로 돌아왔을지라도 이 외딴 섬 구석까지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큼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음을 깨달으며 이 목사는 오늘 하루도 밝게 웃어 보인다.
0: 아유, 우리 또 짠한 목사님.
1: 아, 이 방학 동안에 저희가 네. 섬마을 소식을 몰랐는데 그새 아이들이 다녀갔군요.
0: 아, 요거 사실은 이 가상이라서 그런데 요즘에 방학이라고 애들 한 달씩 그렇게 할머니한테 내려보낸 엄마들 별로 없어요. 학원 다녀야 되니까.
1: 그렇죠. 방학에 애들 학원 다녀야죠.
0: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방학 때면 진짜
1: 맞아요.
0: 방학식 하는 날 바로 할머니 댁 가서 이제 개학한 날까지 있었거든요.
1: 꼭 할머니 댁이 아니더라도 저는 저희 집 경우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 계셨는데 시골에 고모가 사셨어요. 그래서 방학하면은 고모 댁에 갔었어요.
0: 그러니까.
1: 유일하게 시골에 사는 친척이셔서.
0: 그러니까. 요새는 애들 학원 때문에 저희도 뭐 형제들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예. 어쨌든, 예. 한 달 동안 그 시골에 성도 한 명 없었는데 얘네들은 그래도 못해서 교회를 다녔나 보다.
1: 아, 그런가 보네요.
0: 와가지고 이제 교회 한 달 동안 채워줬는데 이제 또 계약회가 가니까. 그 뭐 목사님 말뿐만 아니라 온 동네 어른들이 그냥 제잘제잘 되던 애기들이 이제 없어져가지고 얼마나 섭섭했을까.
1: 아, 네. 그러네요.
0: 왜 이렇게 와닿죠? 이게 굉장히 와, 진짜 이럴 법할 것 같아요.
1: 예. 예. 그렇다면 오늘의 기상미션은 무엇입니까?
0: 기상미션 뭐 없어요.
1: 아, 없군요.
0: 예. 오늘도 예. 오늘 힘든 사역의 현장에서 열심히 사역 사명 감당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에게 격려의 위로의 한 말씀, 응원의 한 말씀.
1: 사실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오고 이런 건 별로 없을지라도 네. 시골 교회들 중에 여름 사역하는 도시교회가 뭐 도시교회 청년부에서 아웃리치를 왔다거나 네. 요랬던 교회들이 있어요.
0: 맞아 맞아.
1: 근데 또 이제 여름 지나고 나면 약간은 허탈해질 수 있거든요. 마음이
0: 왔다 가면
1: 또 선교지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고 우리 목사님들을 응원하시는 한마디도 그렇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0: 예, 섬마을 목사님 못지않게 우리 부녀회장님도 그리웠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예, 우리 피디님 찰진 연기 감사해요. 네, 1440번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5230번님도요.
1: 아, 땀 식히러 오시는 부녀회장님 열무김치라도 가지고 오셔야죠.
0: 아, 이렇게 그냥 목사님 대놓고 내가 뭐 예수 믿으러 오는 건 아니고 에어컨 바람 새로 옵니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해주면 또 편해.
1: 아, 오히려. 네. 그렇게라도 오는 게 어디예요.
0: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자, 오늘 섬마을 목사님 오늘 또 들으시면서 우리 섬마을 목사님한테 안부 인사 한번 저희가 전해드릴까. 샵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손영진 사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선마을 목사님 허전하고 텅 빈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시니 힘내세요.
1: 오히려 아멘입니다.
0: 정말 적절한 응원을 예. 해주신 것 같아요.
1: 전국의 그렇죠? 모든 선마을 목사님들 예. 힘내시기 바랍니다.
0: 네, 0360번님은요.
1: 어린 시절 여름방학이면 저희보다 더 시골 같은 외곽댁에 갔었던 추억 생각나요.
0: 맞아요.
1: 뭐 그 동네에 교회는 없었지만요. 아, 지금은 할머니 할아버님 안 계시지만 너무 뵙고 싶어요. 이 땅의 선마을 목사님들 힘내세요. 하나님은 목사님들의 헌신과 사랑 다 알고 계시니까요.
0: 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참 목사님 우리는 목회를 하고 성도가 늘어나고 교회가 커지면 아 목회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그럼요. 완전히 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완전히 다르죠.
0: 예.
1: 꼭 섬마을에 사시는 분들 아니시더라도 지금도 많은 시골 교회들 또 도시에 있는 개척교회들
0: 네.
1: 많은 교회 목사님들 지금 정말 우리 이 꽁트 속의 섬마을 목사님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역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0: 네.
1: 누구보다 크게 보고 아멘, 계실 줄로 믿습니다.
0: 네.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목사님도 한번 해보세요.
1: 어떤 아이디어입니까?
0: 내일 오후 2시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우리 교회는 어른 성경학교를 합니다.
1: 어른 성경학교.
0: 성도들의 호응에 힘입어 3년째인데요. 힝그르 뭉게뭉게 교가도 부르고 율동도 하고 보물찾기도 합니다.
1: 아. 세상에. 어른 성경학교.
0: 우리 옛날에 하던 어린이 성경, 그 여름 성경학교 같은 스타일로 어른들이 모여서 율동도 하고 그때 어릴 적 추억으로 3년치 하신다는데요.
1: 아마도 제 생각에.

0: 저에게는 이 그냥 장년부가 아니라 네. 어르신들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아이들이 하는 거를 하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네. 재밌어하시고.
1: 맞아. 그리고 우리가 왜 여름성경학교 어릴 적 여름성경학교 막 얘기하면 어른이 돼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거 되게
0: 추억.
1: 나는 그런 추억이 없는 게 너무 속상해 하신 사연들 많이 주시는데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또 축복하고요. 5519번님도요.
0: 방송 듣다 보니까 시골에 있는 모교회가 생각나네요. 청주에 있는 117년 된 화주교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 와. 시골 모교회 117년.
0: 117년이면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1: 그러니까요. 예. 또 이렇게 그 나의 고향 교회가 있다는 것만도 굉장히 힘이 되는 것 같아요.
0: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1: 우리 1106번님이요.
0: 섬마을 목사님은 인간적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모습이 정겹게 느껴집니다. 연기가 날로 좋아하시는 목사님 피디님 축복합니다.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행보에 주님께서 박수 쳐주시 실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0: 오늘도 그 믿음의 걸음 앞에 담대하게 하소서라고 네. 기도와 묵상합니다.
1: 맞아요. 예,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나의 이 믿음 행보에 하나님께서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하시면서 예,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해 여름에요 산골 마을 개척교회 건축 봉사로 여름 성경학교를 갔었고 청년 여러 명이 교회 강당 바닥 드러내서 장판 까는 것부터 예배당 안 페인트 칠도 하고 벽화도 그리고 옛날에 그 종 청소도 한 기억이 나거든요. 태어나 처음으로 내가 지으면 되지.
0: 아, 내가 성전을 지을 수 있다. 건축할 수 있다.
1: 성전 새 단장은 꼭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던 추억입니다. 무더위에 밖에서 일하시는 농어촌교회 사역자님들 힘내세요. 처음으로 이제 교회 막 이것저것 또 장판도 드러내고 막 벽칠도 하고 하면서 야 나도 내 손으로 교회 한번 짓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가지셨던.
0: 정말 뿌듯하거든요. 저도 예. 청년 때 대학생 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상조도라는 진도 밑에 있는 섬 상조도 교회에 있었어요.
1: 네.
0: 거기에 가가지고 인테리어 해드리는데 다 때려 부수고 근데 이제 한 분만 네. 계시면 돼요. 그 잘하시는 집사님 그치. 한 분이 같이 가주시고
1: 그렇지.
0: 나머지 남자 청년들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1: 맞아,
0: 저희들은
1: 맞아. 네.
0: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뭐 할 줄 아는 건 없는데도 그분 말하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진짜로 건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1: 감격적이에요.
0: 뭔가 그 진짜 전문가가 만든 것처럼 되니까
1: 네.
0: 너무나 행복했었던 추억이 새록새록입니다.
1: 예, 또 목사님 이야기에 또 사연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우리가 또 코너가 있어요.
0: 예.
1: 자, 우리가 북덕방 하다가 또 이번 가을부터 다시 영화 이야기 들어가기로 했어요.
0: 예.
1: 북신에 함께합니다. 또 사실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거든요.
0: 그런가요?
1: 우리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영화 이야기.
0: 예.
1: 예, 너무 기대했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
0: 너무 기대하셨는데 기대를 깨뜨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1: 왜요?
0: 오늘 네. 이야기할 영화는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셔서
1: 네.
0: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요. 관심 없으신 분들은 요참에 한번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네. 현재 장안의 화제였던 그리고 지금도 아직 진행 중인 작품이죠.
1: 그렇습니다.
0: 극장에 한창 걸려있는 오디세이. 현재 700만을 넘어 순항 중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작품.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정말 이름 그대로 놀라운 사람인데 이제
1: 맞습니다.
0: 역대 영화사에
1: 네.
0: 지금 3위의 흥행 순위로 3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1: 네.
0: 1위는 그 유명한 스티븐 스필버그겠고요. 2위가 바로 아바타. 그리고 이제 3위가 감독이 자기가 그 만든 영화 총 합쳐서 흥행 순위 3위인데 이 사람 젊은 1, 2위는 이미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니까
1: 네.
0: 이제 앞으로 그 1, 2위를 위협하게 될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의 영화를 본다. 일단 이 사람의 영화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가 네. 그거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대를 이해하려면 조금 이 사람의 영화를 이해해야겠구나. 왜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볼까?
1: 맞아.
0: 특히 이 사람이 이제 1, 2위와 다른 것은 E.T.의 스티븐 스필버그. 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땐 재미있는 영화들이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1: 네.
0: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는요 솔직히 말하면 재미있진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템포가
1: 네.
0: 매우 느려요. 그리고 길어요 영화가.
1: 맞아.
0: 오디세이 아마 재밌다 얘기 듣고 가서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1: 3시간인가요?
0: 3시간입니다.
1: 네, 그쵸.
0: 그리고 그 길뿐 아니라 템포가 굉장히 느려서 우리 요즘같이 빠른 템포의 시대에 사는 분들 중에는 뭐야 이거 재밌다고 했는데

0: 왜 이렇게 지루해? 이럴 수도 있어요.
1: 그래요,
0: 이분 영화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인터스텔라, 인셉션, 뭐 테넷 다 느려요, 템포가. 근데 이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중적인 헐리우드 영화의 재미가 아닌 거예요.
1: 네.
0: 그러면 도대체 이 영화는 왜 이렇게 센세이션한가? 우리 그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1: 근데 이 영화를 보고 온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렇게 생각이 나뉘더라고요.
0: 예.
1: 어떤 분은 정말 이 거대한 세상에 내가 오늘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참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좀, 좀 작아 보이겠다 이런 생각이 예. 들었던 분이 계시면 또 어떤 한 분은 아, 굉장히 비성경적이다.
0: 기본적으로는 예. 아무래도 네. 이것이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1: 그렇죠.
0: 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기본적으로는 성경적이지
1: 되겠네요.
0: 않을 수밖에 없죠.
1: 네.
0: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가 가진 메시지들이
1: 네.
0: 굉장히 시의적절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소구력이 있는 거거든요.
1: 네.
0: 정말 대중적으로 그냥 봐서 딱 재밌다라고 느낄 만한 영화는 배트맨 정도밖에 없었어요.
1: 네.
0: 배트맨 다크나이트가 네. 유일하게 아마도 그냥 흥행할 만한 작품이다라는 걸 거고 나머지 영화들은 메시지가 가진 힘을 전달하는 영화거든요.
1: 맞아요. 네.
0: 오디세이가 이제 다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트로이 전쟁 이후에 오디세우스라는 영웅이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못 돌아가고 10년 동안 바다를 떠돌다가 귀환하는 이야기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지금 이 시대에 이 3000년도 넘은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영화화되었고 그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강한 흡입력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놀란 감독이 이 오디세이 이야기에서 다른 이야기를 꺼집어 다른 메시지를 끄집어냈다라는
1: 네.
0: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그대로 3000년 전의 작품을 영화화한 게 아니고요.
1: 네.
0: 다른 메시지를 여기에다가 투영시켰어요. 어떤 메시지냐. 자, 일단 이 3000년 전 그리스 세계가 어떤 세계였는지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어떤 사회였냐면 원래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두 개 있습니다.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거. 신화. 그렇죠. 그리스 신화
1: 네.
0: 유명하잖아요.
1: 네.
0: 또 한 가지. 철학, 논리. 이게 교차되는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로 넘어오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죠.
1: 네.
0: 신화로 유명한 그리스가 이제 철학으로 유명한 그리스로 변환되는 시점에 그래서 그 이전에 신들의 세계가 있을 때는요.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자기에게 이득이 되더라도 이건 신이 하지 말라고 했어. 안 해야 된다라는 금기가 있었던
1: 네.
0: 세상인 거예요. 또 나에게 이건 도움이 안 되는 일일 것 같아도 신들이 하라고 했어 하면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네. 있었던 거죠. 이 영화는 그 시대가 바뀌는 이제 나의 이득과 내 논리로 해도 될 것 같으면 하는 시대로 바뀌는 시점인 거예요.
1: 네.
0: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게 제우스의 법이라고도 등장하는 환대의 법입니다. 이 뭐냐면요. 누군가 나그네가 오면은 이 나그네가 제우스 신이 변장한 모습일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나그네를 집주인은 환대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1: 네.
0: 즉 음식을 대접해줘야 된다.
1: 네.
0: 이게 제우스의 법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그동안 열심히 지켜져 왔어요. 왜냐하면 이건 신들의 법이니까 이걸 어기면 신들의 분노를 산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전쟁이 끝났을 때 이 패전하고 돌아가는 쪽에서 화해의 선물을 신에게 바치면 그 화해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그 자기네 신전에다가 올리는 것이 그게 또 신들의 법이었던 거예요. 이런 신들의 법이 지켜지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오디세우스라는 장군이 누구냐면 길고 긴 트로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이 전쟁이 너무나 10년이 걸렸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끝나지 않고 피해가 너무 크니까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이 신들의 법을 이용해요. 그래서 트로이의 목마를 만들어 놓고 아테네 신전에 바치는 화해의 선물입니다. 라고 해서 남겨놓고는 그 트로이 목마 속에 사람들이 숨어서 트로이 성을 성문 안쪽에서 열어버리는 그 이야기 트로이 목마 이야기
1: 네,
0: 많이
1: 그렇죠.
0: 아실 거예요.
1: 네.
0: 트로이 목마가 성공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목마를 왜 가지고 들어가요 이 사람들이. 신들의 법이니까. 그런데 오디세우스가 바로 그 신들의 법을 이용한 거예요. 신들이 뭐 어딨냐. 지금 당장 우리 전쟁을 끝내야 되겠는데 해서 신들의 법을 이용했죠. 근데 이게 오디세우스에게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왜냐. 이제 이 시대가 바뀌어버렸어요. 더 이상 아무도 신들의 법을 따르지 않아요. 제우스의 환대의 법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만 있지 따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 영화가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우리는요 90년대 막 이렇게 살아오면

0: 대로 솔직하게 말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조금 그래도 명분이라도 만들어야지 착한 척이라도 해야지 라고 믿어왔어요. 근데 아닌 거예요. 그냥 욕망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성공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니까 욕망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고 그래도 착한 척이라도 하는 건 위선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위선과 착한 척이라도 해보려고 애쓰는 건 다른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선하지 않지만 선한 척이라도 해보려는 노력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걸 위선이라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1: 그러네요.
0: 이 시대에 제우스의 법이 무너지고 제우스의 법을 이용하려는 자들이 제우스의 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손해만 보게 되는 그 영화가 이 시대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 세대의 사람들에게 소구력이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이 영화에서는요 여러 번 반복되어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문명이 무너지고 있어. 이제 야만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럼 영화는요 답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남들이 다 제우스의 법을 이용하기만 하고 아무도 그걸 믿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도 믿지 말고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영화는 질문을 던지고 답은 주지 않아요. 질문, 답은 이제 우리의 목인 거죠.
1: 네.
0: 이 영화가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이런 감성을 전해준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화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똑같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중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이익이 될 때만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악인들이요 이 영화 속의 악한 사람들이 제우스의 법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고 이용해요. 그걸 이용해서 오디세우스의 나라를 차지하려고 해요. 환대의 법을 이용해서. 그 환대의 법 때문에 환대의 법을 진짜로 지키려고 하는 이 오디세우스의 아내와 아들은 이들을 공격을 못해요. 환대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찾아온 자들은 환대의 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환대해라 그러면서 그 나라를 차지하려고 해요. 오디세우스가 왕이 10년간 자리를 비우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 진짜.
0: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요 누군가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용해 먹는 게 우리 눈에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손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상황이 되면.
1: 네.
0: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이 영화는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 이 영화가요.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유명한 래퍼 트래비스 스콧이 나와서 노래 같지 않은 이상한 노래를 합니다. 퉁퉁퉁 한 사람, 퉁퉁퉁 한 전쟁, 퉁퉁퉁 한 전략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앞과 뒤에 반복돼요. 이거 어떤 의미일까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이 시대가 망가진 것도 오디세우스의 트로이 목마 때문이에요. 트로이 목마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누구도 아테나의 화해의 선물은 믿지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시대를 다시 돌이키는 것도 역시 한 사람일 거예요. 오디세우스 한 사람. 그럼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어떤 한 사람이 되겠는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라는 질문을 놀란 감독이 던지는데 그 질문 자체는 영화의 배경은 이교도들의 영화일지라도 이 제우스 신이 나오는 영화일지라도 그 질문 자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효한 질문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1: 이야, 역시 아마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어쨌든 막 이렇게 신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약간 좀 갈등을 느끼신 분들도 좀 계셨거든요, 솔직히.
0: 네.
1: 예. 아 정말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이 영화에서 질문하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나 스스로에게 던져볼 것인가, 예, 한번 고민하는 귀한 시간. 아 영화가 진짜 좋은 영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북신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시 2학기 개강을 하면서 처음으로 예. 전해드린 아마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테고 저 사실 이번 주말에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0: 아 그렇군요.
1: 예, 오디세이 영화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 어쩌면 또 목사님께서 말씀 안 해주셨으면 저는 못 느끼고 그냥 놓쳤을 메시지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목사님 메시지 기억하면서 영화를 한번 찬찬히 돌아보면서 스스로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서야 할지 좀 진지하게 고민 해보는
0: 아멘.
1: 예,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없네요, 목사님. 바로 약속 노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약속 노트는요.
0: 야고보서 5장 13절 우리가 이번 한 주 함께 읽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1: 아멘.
0: 아멘.

0: 우리 중에 고난당한다면 오늘 하루 힘드신 분들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오늘 하루 즐거우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찬송하세요. 이 두 가지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1: 그러고 보니 목사님 참 명백하게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네요. 하나님 저 어떡해요? 어떡하죠? 전 뭐 해야 되죠? 이렇게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 때 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막 그러는데 기도하라고 정확하게 적혀있네요.
0: 기도해야죠. 예.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냥 나 혼자 막 즐기고 있을 때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 찬송해라.
1: 아, 참 말씀에는 우리에게 참 많은 해답을 주시는데 예. 우리가 말씀 안 읽고 딴 데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찾고 있는 저의 모습 오늘 발견했습니다. 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목사님은 다음 주 월요일에 예. 찾아뵙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성경의 물은 고수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CG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강가로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둔산 성광감리교회 이용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교회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특별히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나 컨퍼런스나 또 성도들을 위한 집회에서 제가 지난 20년 동안 교회를 생각하고 신학을 생각할 때 했던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아버지는 장로로 교회에서 헌신하시고 또 귀한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분이었는데 이분에게 아주 삶의 자랑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또 유능하고 또 예절 말라서 아버지가 아들의 미래를 기대했는데 장로님의 기도대로 또 아버지의 바람대로 이제 신학대학교에 들어갔고 신학의 훈련 과정을 거쳐서 1988년도에 강원도에 있는 대대교회라는 곳에 담임자로 이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목회하는 교회를 이제 가보고 싶고 찾아가고 싶어서 아들이 교회에 간 다음에 어떤 교회에 있나 이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가니까 생각보다 강원도에서 강원도로 가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이 교회가 있는 곳이 전방 가까운 곳으로 가니까 점점 교회 가까이 올수록 이분의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점점 무거워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교회가 이제 건물을 짓고 잘 지어진 도시 교회가 아니고 그저 시골에 있는 조그만 집이었는데 이 집도 교회 소유가 아니고 세를 들어서 조그만 집에 조그만 방에 이제 십자가를 놓고 말하자면 개척하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 교회였습니다. 집이 얼마나 조그만지 예배 처수로 드리는 곳에 이 장로님이 들어갈 때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서 들어갈 만큼 조그만 방이었습니다. 거기 이제 조그맣게 제단을 만들어 놓은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무릎을 꿇고 아버지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기도가 잘 되지 않더랍니다. 이 아들이 이 시골까지 이 산속까지 와서 이 조그만 곳에서 목회를 하는 게 애비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갖고 있는 마음이고 또 사랑의 마음이죠.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같이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능력 있는 사람이 이 산골에 굳이 있을 필요가 어디 있냐. 당장 짐 싸서 이 아버지랑 원주로 나가자. 그곳에 이제 내가 아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부탁해서 좀 먹고 살만한 교회에 좀 알아봐서 교회를 좀 옮기자.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제가 떠날 수 없다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만 거절했습니다. 아버지가 답답해서 아들에게 책언합니다. 왜 떠날 수 없다는 거냐? 아들이 대답합니다. 저희 교인 때문에 제가 못 갑니다.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교인 때문에? 교인이 몇 명인데? 아들이 가만히 대답합니다. 한 명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아주 아들을 사랑하는 또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는 아버지가 있지만 이분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들을 평가하는 것은 똑똑하고 잘 배웠다는 것은 대학교 나오고 또 대학원을 나와야 저희 목회하기 때문에 뭐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하고 능력 있다는 것은 내게 맡겨진 목회자로서 교회를 아주 유능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사람 보는 자신의 기준이 잘 드러나 있죠. 사람은 똑똑해야 되고 학교를 좋은 학교를 나오고 많이 배워야 하고 또 능력도 있어야 되고 자기 아들은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산골이 아들이 있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산속에 있는 교회보다 그래도 원주는 도시니까 도시에 있는 교회에서 내 아들이 유능함을 꽃피웠으면 좋겠다. 아버지로서는 아주 좋은 마음이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또 성경의 관점에서 오늘 고린도서를 함께 읽었는데요. 말하자면 로마 제국의 도시도시마다 교회를 세웠던 바울사도의 관점에서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과연 이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기준이 맞는 건가?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은 분들에게 하게 됩니다. 이분은 이제 그 아들이 1988년에 대학교에 갔다가 그 산골에서 목회하다가 그만 병을 얻고 1996년에 이제 암으로 세상을 떠난 다음에 세상을 떠난 그 아들을 위해서 친구들이 모이고 또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장례식을 하게 되는데 장례식 때 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짧게 아들의 조문으로 온 장례식에 함께한 조문객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바로 그 순간 이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스토리를 처음 들었을 때 아주 영적인 도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지금 생각하는 것,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건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아들이 좀 잘 먹고 편하게 살 만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 아들은 처음 목회하기도 하고 젊고 순수하기 때문에 한 명의 영혼이라도 산골이라도 이 사람을 위해 교회가 필요하다면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고 이 산골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 아버지에게는 목사의 유능함은 목회자의 유능함은 교인이 몇 명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한 명이 아니라 열 명이면 더 좋겠고 아니 열 명이 아니라 백 명이면 더 좋겠고 백 명이 아니라 천 명이면 더 좋을 것입니다. 아들은 교회는 교인 숫자에 관계없이 필요한 곳이라면 존재해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능력 있는 목사님은 산골에 있으면 안 된다. 사람이 많이 있는 도시에 번듯한 건물에 교인도 좀 많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들은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면 그곳에서 목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신앙은 어떤 것인가요? 신앙은 질문 앞에 서는 것이라고 제가 해석해 드렸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하고 나는 그 교회 가운데 보내진 목회자로 어떤 목사님이 되어야 하고 나는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게 합니다. 오늘 지금 고린도후서를 저희가 함께 봤는데요. 고린도후서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즉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도전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 자신을 시험해봐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여기 시험하라라는 단어, 성경 원어에 쓰이는 헬라어 단어는 뭐 우리가 흔히 무엇을 시험하다 할 때 테스트라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요. 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제입니다. 한국어는 시제가 좀 별로 명확하지 않지만 서구권 언어들, 유럽의 언어들은 시제가 명확합니다. 현재 명령형이 쓰이는데요. 현재 명령형은 지속적인 것, 계속되는 것, 오늘 되면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계속되는 것, 또 하나는 반복하는 것, 오늘 했으면 내일도 하고 내일 하면 모레도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지속적으로 하고 반복하기 때문에 습관적인 것, 현대어로 말하면 루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좋은 교회를 만들려면 몇 사람이 있는지, 얼마나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이 있는지를 쳐보기 전에 내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를 매 순간 매일 시험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껍데기가 감싸고 있는 내면, 속사람, 알맹이가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알맹이를 진짜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매 시간, 매 순간, 매일 자신을 시험해보고 두 번째, 너 자신을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확증하라, 여기 쓰인 단어는 헬라어 원어는 시험에서 인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서 언어를 다루는 학자들은 마치 우리가 보석 세공사가 금 덩어리가 금이 순금이 처음부터 순금만 있는 게 아니죠. 금이 포함된 어떤 광물이 그 안에 있는 것들, 금 아닌 것들을 제거하고

그 금이 포함된 것들을 도가니에 넣고 불 속에 넣어서 금을 추출하게 돼 있죠. 확증하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불순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혹은 원하시는 믿음의 아주 순금, 순전한 부분,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이야기한 것처럼 진짜 복음, 그것을 갖기 위해서 나를 잡고 도가니 안에 넣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 매순간 하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하고 나서야 자녀들에게 신앙을 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친 것은 좋은 교회의 교육 시스템에 아이를 다 데려다 주는 게 아닙니다. 좋은 목사님이나 좋은 교사한테 아이를 맡기는 게 아닙니다. 기숙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1차적으로 이 아이의 생명과 육신이 이어져 있는 부모가 자기 스스로 믿음을 시험하고 믿음을 확증해서 자기 아이에게 말로 하든 마음으로 하든 눈짓으로 하든 삶으로 하든 무엇인가를 전달해 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진짜 신학을 맛볼 기회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한 스토리를 더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고 여러분이 어린 자녀들을 점점점 믿음이 없는 상태잖아요. 유치부가 됐든 유년부가 됐든 청소년이 됐든 청년이 됐든 이 아이가 회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는 헌신, 퍼스트 콜링과 세컨드 콜링을 경험하고 저도 다른 사람 없이 혼자 홀로 그리스도로 설 수 있는 서드 콜링의 단계에 들어갈 때까지 어떤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40대 초반에 K교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40년 내내 그를 붙잡으시고 발길을 인도해 주시고 삶의 고비마다 그 벽들과 장애물을 제거했지만 내 은혜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K교수인데 신학교 교수고요. 신학을 전공했고 또 목사님인 K교수님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2002년 미국에서 있었던 유학생 코스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K교수님은 한국에 있는 감리교육 외통의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이제 교수하는 분인데 이분이 코스타 강사로 갔다가 신학교에 있었던 제자를 만났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는데 저녁 집회가 끝나고 이 제자가 와서 저희 베스트랑 우리 소그룹에 있는 참가자들을 만나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되게 이제 대학생 유학생이 아니고 대학원생 유학생이 미국 코스타에 많이 참석해서 가정을 이룬 사람도 있고 20대 젊은 청년이 아니라 뭐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신앙에 대한 고민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이 갑자기 정신이 들었습니다. 너무 간절하게 원하기 때문에 내가 이 학생들처럼 똑같이 질문하고 고민하고 탐색하는 진리를 찾아가는 구도자로서 답을 정직하게 해줘야 되겠다. 두 가지를 인정했습니다. 나도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가는 구도자, 순례자입니다. 두 번째, 나는 목사 안수를 받았고 감리교 목사이고 신학대학의 교수이고 유학까지 끝낸 박사이지만 신학 박사이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내가 모르는 걸 인정하고 가능한 대로 아는 대로 내가 합리적으로 대답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12개 질문하고 대답하고 자기 경험을 나누는데 새벽 2시가 지나가지고 이제 끝을 내야 내일 아침 프로그램이 또 있으니까 한 청년이 너무 냉소적으로 시니컬하게 또 공격적으로 얘기해서 그 청년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 청년은 이렇게 그 K 교수님, K 목사님한테 질문했습니다. 왜 우리 일반 교회에서는, 내가 섬기는 교회, 우리 보통의 교회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왜 다른 목사님은 지금 목사님처럼 그런 얘기 못 해줄까요? 저는 수십 년간 쌓인 답답함이 오늘 풀린 느낌입니다. 너무 강력하게 공격적으로 자기를 일종의 힐난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좀 마음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그 청년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교수님은 신학대학교를 사임하고 여러 이유로 미국에 있는 미국 감리교회 목회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싱턴에 있는 한 교회에 부임을 했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한 3년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예배드린 성도들과 뭐 대부분 이민교회가 아주 크지 않으니까 일일이 잘 있었냐고 물어보고 인사하는데 한 여자 성도가 어린 아이를 안고 깐난아이를 안고 인사를 했습니다. 똑바로 오니까 그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미국 유학과 공부를 마치고 워싱턴 근처에 직장을 얻고 이사를 했고 이제 교회를 찾다가 어떤 사람이 교회를 소개해 줬는데 그 교회가 워싱턴 A 교회라면 그냥 그것만 듣고 워싱턴이란 말만 듣고 찾아왔는데 워싱턴 B 교회에 온 겁니다. 잘못 왔어요. 잘못 왔는데 자기한테 어떤 큰 코스타에서 영향을 줬던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인 겁니다. 결국 이 자매는 이 K 목사님의 교회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고 리더로 높은 단계, 마지막 단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자매의 고백문을 제가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전 어릴 때부터 부모를 따라 교회 다녔는데 제가 다닌 교회, 제가 자란 교회는 질문하고 뭐 토론하는 것보다 무조건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늘 뭔가 부족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자라면서 친구들이 제 신앙에 도전할 때 그들이 도전에 대해서 내가 납득할 수 있고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즉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교회나 신앙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뭐 이런 도전을 하면 제가 답할 수 없어서 답답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과 제 신앙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던 때문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유학을 왔고 또 유학생 코스타 수양에 참석했습니다. 비슷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소그룹으로 배치가 되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계시니까 모셔서 집회 후에 토론하는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간 제 교회 경험에 따르면 제가 의심이 나고 어려운 문제들을 좀 얘기해도 잘 들어주거나 시원하게 풀어주는 목사님을 저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이 좀 방어적이고 또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못한다고 책망하기 때문에 저는 목사님을 만나도 불편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듣기만 하고 질문이 있어도 무조건 믿자라고 생각해서 그런 상태로 살았습니다. 믿음이 제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에 어떤 이야기가 왔는지 지금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에 아주 흥미진진하게 질문하고 답하고 밤늦게까지 계속됐고 모임을 파하는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 K 교수님이, K 목사님이 질문을 정답을 말해줘서가 아니라 질문을 잘 듣고 그 다음에 나도 그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고민했고 이렇게 흥겹게 씨름한 적이 있다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고 어떤 질문을 던져도 그 믿음 없는 질문이에요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분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분의 고백을 좀 길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갖고 있던 의문과 고민은 믿지 않겠다는 나쁜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잘 믿고 싶어서 그러나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되지 않아서 생겨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그 소그룹에서의 대화, K 교수님과의 대화로 체중이 뚫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다른 목사님은 이 목사님처럼 못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들과 특별히 젊은 목사님들 또 신학생들과 얘기할 때 이 케이스를 얘기하고 어떤 정직하고 솔직한 목회자가 되고 성경교사가 되고 신앙교사가 되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는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의 부모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는 매일매일의 루틴이 있어야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진리에 이르지 못한 진리를 향해 가는 구도자들입니다. 순례자들입니다. 구도자의 마음을 하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나섰던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처럼 껍데기 유대인들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또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거고 내가 좋아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 부분을 이 K 교수, K 목사님처럼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어떤 소그룹을 하든지 뭐 다른 목회자들이나 또 리더들

0: 이나 또 저와 함께 양육과 훈련 과정을 할 때 믿기 위해서 하는 질문을 통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믿기 위해서 좀 질문하는데요. 이렇게 이런 문제는 어떤 것인가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리더들에게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 훈련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이 질문할 때 원하는 것은 사실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을 모를 수 있고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죠. 그러나 함께 들어주고 함께 고민하는 것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나 또 소그룹 리더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고민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감리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감리교회는 영국의 웨슬리에게 참 많은 사랑의 빛을 주고 있습니다. 웨슬리의 공헌, 뭐 루터, 켈빈, 웨슬리, 우리가 이 세 사람을 개신교회 좋은 종교개혁자로 본다면 웨슬리의 공헌은 이성을 무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슬리 당시에 이성이 믿음의 적이라고 교회의 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다수였습니다. 웨슬리는 이성을 인정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네 가지 일종의 기준은 성경 위에서 하는 것이고 얘는 캐논, 성경 안에서 하는 것이고 전통 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In church history입니다. 그리고 경험, 하나님과의 경험을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성도 중시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성을 경시하거나 평가절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성을 의식적으로 도외시하지 않으면, 이성을 의식적으로 빼지 않으면 이성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믿음의 기초를 닦고 믿음을 진보시키는데 얼마나 유익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웨슬리의 일종의 권면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이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것들은 범위 안에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히 믿음 있는 부모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좀 나누었습니다. 믿음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눈이 열려야 합니다. 새로운 눈뜸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복음의 눈으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계속 강조하는 율법의 눈이 아니라 복음의 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복음의 눈을 삶 가운데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서 있기 위해서 매일 자신을 시험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을 확증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했죠. 내가 이것을 얻은 것도 아니고 목표점에 이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나는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너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이 고린도서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한 도전이 이 빌립보서 3장에 있는 고백과 같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요? 믿음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이유든지 좋은 교회를 찾아서 건강한 교회를 찾아서 진짜 교회를 찾아서 각각의 목적이 다르게 오는 사람들에게 믿음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훈련하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정직하게 질문하는 구도자로 살아가고 정직하게 대답을 찾아가는 그러한 진리를 찾아가는 발걸음들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루틴화돼서 하는 그것들을 마음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둔산성광교회 이용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486-9196 042-486-9196번 둔산성광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지금 우리는 광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광이고 입을 것도 과잉이고 인간관계도 과잉이고 소비할 것도 과잉이 되고 있습니다. 홀로 있음도 과잉이고 슬픔도 과잉이 되고 있습니다. 노는 것도 과잉이 되고 있습니다. 과잉의 시대에는 드러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더하기가 아니라 뺄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광야의 시간을 걷고 있다면 드러냄의 시간이요, 나를 새롭게 재창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하나님의 말씀을 온 누리에 널리 알리. Welcome to the hour of decision.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아, 저는 그 M교회 집사 제갈 영준이라고 합니다. 아우, 저는 뭐, 저희 M교회가 무척 자랑스럽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M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부분에 엄청난 프라이드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역 사회와 소통이 아주 잘 되는 그 교회이고, 또 주민과 그 하나 되는 그 교회이므로 주민의 선한 뜻을 우리가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2: 사랑하는 전파 선교사님의 목소리로 함께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교회를 자랑하는 제갈영준 집사님의 음성에 확신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 확신과 기쁨은 목사님을 향한 사랑으로, 존경으로 또 이어지지요.
1: 이 시대의 최고의 스승이시죠. 저의 또 스승님이시고 참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이시고 또 목사님이시고 김홍수의 저희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2: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는 우리 방송 가족의 목소리가 힘이 있습니다. 제갈영준 집사님은 극동방송을 처음 어떻게 듣게 되셨을까요?
1: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듣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잠시라도 안 들으면 뭔가 아침에 나가면서 빠트린 느낌? 예, 그런 느낌이어서 아내가 저를 이제 전도를 했죠. 결혼한 후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만나서 이제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요. 극동방송은 많이 울고 또 웃고 그리고 또 영어 촬영도 많이 따라 많이 부르고 제 아내하고도 같이 따라 부르고
2: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방송, 아내와 함께 영어 찬양을 따라 부르는 방송, 그리고 운전하면서 나의 영혼을 차분하게 감싸는 극동방송입니다.
1: 아침에 전 듣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듣긴 하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듣는 이유는 아침에 출발을 정말 하느님과 함께 시작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두 번째 차에서 이제 듣긴 하는데요. 차에서는 이제 약간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차 운전을 할 때 교통이라든지 여러 교통 체증이라는 게 있을 텐데 교통 방송을 듣고 있으면은 찬양도 나오고. 또 여러 또 은혜의 말씀을 또 나누실 때 차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해주시는 것 같기도 같습니다.
2: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제갈영준 집사님의 아내를 만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1: 제가 좀 약간 노총각이었습니다. 제 처는 그 신앙심 아주 깊은 그 교회의 자매였고요. 저 자매와 결혼만 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또 들었고 결혼해서 한참 방황 후에 정말 주님을 만났었습니다. 물론 뭐 교회는 계속 다녔죠.

0: 있지만 그냥 종교인으로서 이렇게 다녔었고요. 한 8년 9년 전에 저희 집에 그 애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애를 넷을 두고 있는데 아들 딸입니다. 마지막 딸이 나면 딸을 가지면서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제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때 느꼈고 주님만 바라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첫사랑이 기억나네요.
1: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찾아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첫사랑으로 전파 선교사가 됩니다.
0: 그래서 이제 이 방송 이렇게 전파 선교사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가진 않아도 이 복음이 전 세계에 누비어지는 사역을 또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1: 방송으로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내가 가지 못해도 전파가 닿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지요. 이 전파를 보내는 전파 선교사로의 헌신, 방송 가족 여러분의 그 헌신을 기다립니다.

0: 아, 예, 김선 집사, 우리 또 자랑하는 또 우리 동건 엄마, 아, 또 집분자로서 또 주님의 또 종으로서 또 딸로서 역임을 다하는 모습 보면은, 아, 남편으로서 이 뒷바라지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아, 이제 앞으로 우리 그 사역을 우리 M교회에서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이 부를 때까지 우리 같이 사역을 같이 하고, 아, 동건 엄마 너무 자랑하고 지금까지 이끌어서 너무 고맙고, 여보 사랑해.
1: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명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는 제갈용준 집사님, 내 아이를 향한 축복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0: 우리 제갈동건, 제갈동훈, 제갈진, 우리 막내 제갈현, 저희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에게 매주 우리가 토요일날 가정 예배를 좀 드리는 게 소망이고, 물론 뭐 지금 다 예배를 드리지만 차후에 성인이 되더라도 예수님을 잊지 않고 꼭 간직하는 그런 신앙인이 꼭 되기를, 우리 아들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1: 새 아들과 한 따님을 향한 제갈용준 집사님의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2: 우리가 직접 찾아갈 수 없는 곳, 그 아프고 외로운 곳에도 극동방송의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찾아갑니다.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마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살아나며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 달에 만 원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전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동행해 주실 분은 지역번호 042 828-9330번, 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전파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초대형 이벤트가 열립니다.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956년 이 땅에 처음으로 복음의 전파를 쏘아 올린 극동방송은 올해 창사 7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70년의 역사를 기념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이제 그 마지막 이벤트로 다가오는 10월 극동방송을 아는 모든 이들을 초청하는 역대급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 동안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과 노천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정말 많은 즐길거리들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극동방송 사역과 역사전시관, 북방선교관, 방송체험부스와 어린이체험놀이존, 푸드트럭과 K푸드체험존, 전파선교사와 운영위원, 어린이합창단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행사, 70주년 특집 공개방송, 10시간 릴레이 라디오쇼, 그리고 푸짐한 경품은 물론이고 세시봉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등이 출연하는 70주년 페스티벌 음악회까지 눈과 귀는 물론이고 마음과 영혼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다채로운 시간들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별도의 입장료 없이 극동방송을 아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극동방송 70주년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데이.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당일 행사장을 오고 가는 버스편도 준비될 예정이니까요. 극동방송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0월 17일 토요일 하루 동안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FEBC 캠페인 함께 지키는 안전한 일상. 최근 자영업자 사장님들을 노린 신종 노쇼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대형 예약을 할 것처럼 가짜 명함과 공문으로 신뢰를 얻은 뒤 특정 물품을 대신 구매해주면 예약금과 함께 한 번에 정산해주겠다며 대금 입금을 유도하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수법입니다. 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에게 물품 대리 구매나 대신 결제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대량 예약과 함께 물품 대리 구매를 요구받으셨다면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 번호로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FEBC 캠페인 함께 지키는 안전한 일상, 대전 유성경찰서와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 청주지부가 10월 1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청주 중부 명성교회에서 청주 83기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란노 아버지 학교 청주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빛 이래교회가 농촌교회 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교단에 관계없이 농촌지역에 소재한 교회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내용은 예배에 필요한 음향 장비의 수리와 교체, 교회 예배 환경과 사택의 생활 환경 개선입니다. 신청은 9월 13일 주일까지 세상의 빛 이래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된 내용은 교회 재정 여건과 지원 필요의 시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방문과 상담을 거쳐 지원 교회를 선정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세상의 빛 이래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도안교회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성경, 신화인가, 역사인가 라는 주제로 제2회 도안 기독교 변증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한세대학교 구약학 차준희 교수와 연세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이삭 교수를 초청해 성경의 역사적 사실성과 고고학적 발굴자료를 중심으로 신앙의 근거를 다시 세우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도안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도안동에 위치한 좋은교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 서울 광림교회 남성 성가단 초청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좋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중구 태평동에 위치한 선암목자교회가 9월 12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성경클럽 예수 행적 순례반을 진행합니다. 사복음서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1년 과정을 준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선암목자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여 수원침례교회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중문침례교회 장경동 목사와 함께하는 마을잔치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여 수원침례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시니어 선교회가 9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대전시 유성구 반석동에 위치한 행복한 교회에서 18기 대전 시니어 선교학교를 진행합니다. 시니어 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은 대전 시니어

0: 선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세종 YWCA가 8월 27일 목요일 오후 7시 세종시 한솔동에 위치한 세종꿈의 교회에서 2026년 세종 YWCA 후원의 밤 말씀과 함께하는 제2차 찬양 페스타를 개최합니다. 회복, 다시 사랑하게 하소서를 주제로 재즈밴드 양왕열 콜텟과 세종꿈의교회 현승원 전도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 YWCA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목회자 선교협의회가 9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 천안시 서북구 백석 5길에 위치한 백석 장로교회에서 목회자 비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안산 드림교회 이헌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 목회자 선교협의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뜰한 장찬희입니다. 한 미국 대학교에서 자국 학생과 한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지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간단한 질문 몇 가지를 건네고 대답을 듣는 방식이었는데 그 결과가 참 흥미롭더라고요. 먼저 교수가 두 사람에게 당신은 똑똑합니까? 라고 질문을 건넵니다. 미국 학생